0: 사진을 좀잘 찍는 잘 센스가
1: 찍어줘요.
0: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1: 원래도
0: 하면서.
1: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0: 그렇군요.
1: 다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Hey!
1: 나닥나닥나닥?
2: Hey!
1: 오, 오.
2: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1: Horse?
2: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슬림아?
2: Yeah, slim. Thank you,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1: 네.
0: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어디서 나누고 싶나요?
1: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네.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photo 할게요.
0: Okay.
1: photo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감자칩 먹고 싶었죠?
1: 예, 감자칩 맛있잖아요.
0: 네.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 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1: 아.
0: Okay?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Okay?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술 보통 쓰잖아요.
1: 네.
0: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래서, 저는 굿이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아,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1: terrible.
0: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네.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네,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거를 정말 못해.
1: 아하.
0: 어떻게 할까요?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1: Mm-hmm.
0: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mm-hmm.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1: 말 보이게 찍어야 돼.
0: 네.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 뭘 잘못했어
1: 그쵸.
0: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0: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요.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0: 아.
1: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저는.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예.
0: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1: 에이.
0: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아무튼 괜찮아요.
0: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1: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어,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아, 네.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어, 되게 잘 찍어주세요. 요즘에는 다들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1: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어,
1: 조각상.
0: 맞아요. 오.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어, 현재형으로.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어,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저 그 어,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0: 오,
1: 와우,
0: like
1: 나 지금
0: that.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0: 이거 이제
1: 솔직히 말해서.
0: 외국 가서 그대로 쓰. 어. 남 찍어줄 때.
1: 그러네요.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예.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 네.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All 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어,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1: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 부터 해가지고
0: oh, yes.
1: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0: 거의
1: 잘 백그라운드. 쓰고 있어요. 예.
0: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
1: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1: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0: 아, my 다리.
1: leg.
0: Okay.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 어?
0: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개인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그렇죠.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0: 이거는

0: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1: 와, 그렇죠?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
1: 그래서 네. 어떻게 정말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0: 예. 아,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1: 아이, 그럼요. 네. 네.
0: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아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이요.
1: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아, 싸이. 맞아, 싸이.
0: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가 아니라 우리 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we all 절대 아니죠.
0: Know what,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에이.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 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 내 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Sorry.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네.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아,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0: 똑같은
1: off
0: 거죠.
1: My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어?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1: 아...
0: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 할 때도 cut off. 네.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거예요.
0: 네. 그냥.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1: 네네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Oh,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1: 네.
0: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1: 예. 아,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잖아.
1: 아, slimmer이구나. 네,
0: 그래서 더 slimmer. 아.

0: 초교급 네네네.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슬림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글래머러스?
1: 예.
0: 그거는 아예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0: 그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슬래.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1: 전혀.
0: 몰라요. 자, 슬렌더.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슬렌더, 음료수. 네.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아,
0: 블렌더를 혹시
1: 말씀하셨나요?
0: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네.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1: 아,
0: 날씬한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아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예. 얘기할 때 아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니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피부 스킨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스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불렀거든요.
0: 맞아요. Right, right. 그거는 그거... 그냥 스타일일 뿐이고
1: 아...
0: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키니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보인다.
0: 그게 네.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또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B.
0: 네.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아.
0: Okay? Like this.
1: Well,
0: at least she's okay.
1: Yeah.
0: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 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알라이트,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3: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3: At least you look slim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1: Huh?
4: You look slim. S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0: There you go. Make a mistake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모임에 늘 늦는 친구. 아니,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 시간에 오나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도 제

0: 대만하면 온다더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tiger is com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 hear camping is really popular these days. Why don't we go?
2: Sounds great, but it won't be easy. We have no experience camping.
1: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She's dropping by later.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2: Good idea.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I'm a little scared to ask.
3: Hey, guys.
2: Oh, Jane. Hey, you're early.
1: Wel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3: What? Were you guys talking about me?
1: We want to go camping with you, but Kevin is a little scared to ask.
3: I would love that. Are you sure you want to go camping with a scary person, Kevin?
2: Scared? Should I ask my friend Danny to come? He's a great driver.
3: Don't change the subject. Look me in the eyes, Kev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캠핑을 가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캠핑 전문가가 필요한데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캠핑 전문가가 딱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말입니다. 자, 이 캠핑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볼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있는 주변에서는 요즘 캠핑이 아주 유행인가 봅니다. 크리스틴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캠핑이라는 게 초보자가 쉽게 덤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틴이 아하! 생각이 났습니다.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제인이 캠핑 많이 하거든! 이라고 기뻐하네요. 자, 이 fanatic이라는 말 앞에 F-A-N이 fan입니다. 누구누구 팬이에요 할 때 그 fan이죠. fanatic이라는 말은 뭐뭐 광, 뭐뭐의 뭐 열성,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이렇게 a movie fanatic 앞에 movie를 넣으면 영화광이 되고요. 또 a fitness fanatic이라고 하면은 운동광,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인이 캠핑 많이 하라니까 참 잘 됐죠. 이따가 마침 제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다음에 제인이 캠핑 갈 때 살짝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물어본다고 할 때 ask 썼고요. 이어진 말이 if인데요. 이 if 잘 봐주세요. if는요, 만약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양자택일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ask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ask them if they're coming. 그들도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봐라. 또는 I asked you if you wanted it too. 너 그거 갖고 싶은지 아닌지 내가 물어봤었잖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ask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와도 함께 만나서 if 쓸 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케빈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등산할 때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때 내가 안 가가지고 제인이 나랑 가는 거 싫어할 것 같아. 소심한 케빈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show up이요.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예정된 거, 약속이나 뭐 데이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he didn't show up 이라고 하면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는 you didn't even bother to show up. 너는 나타날 생각도 안 했지? 라고 따질 때도 사용할 수 있네요. show up, 나타나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말을 하는데 마침 hey guys, Jane이 왔습니다. 케빈은 아직도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일찍 왔네, 제인. 아마도 케빈은 얘기하다가 제인 올 때쯤 빠질 생각이었겠죠. 어떡하지?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호랑이도 제 말

0: 온다더니 왔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까요? Speak of the devi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eak of the devil. 이 말은요, speak는 이야기하다 라는 거고요. of는 무엇 무엇이? The devil은 악마입니다. devil. 악마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양 속담에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거기서 앞부분만 떼서 speak of the devil 했더니 호랑이도 제 말을 온다더니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Speak of the devil. 노란 부분 강조해서 speak of the devil. 좋습니다. 내 이야기 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랬더니 너랑 캠핑 가려고 했는데 케빈이 좀 무섭대. 물어보기 무섭대 라고 했습니다. 캠핑 가도 되죠. 제이는 흔쾌히 수락은 했지만 케빈 놀리는 거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너 무서운 사람이랑 캠핑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케빈이 막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아니 뭐 내 친구 데니도 있고 막 괜히 친구 얘기도 꺼내고요. 그죠? 막 하지만 이 떨리는 동공을 놓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말 바꾸 꾸지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그때 미안했다 하고 같이 캠핑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자, 다른 표현들 배워볼게요. 비슷한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고 우리 앞에 했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음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때 speaking of which 라고 문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Speaking of which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인지 세어보고 있어요. 아! 쉬는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여름 휴가 언제 어디로 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떡해요?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 이렇게 하고 문장을 이어가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Walls have ears. 누가 없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럴 때 쓰죠.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험담을 즐기는 한 친구. 누가 자리를 뜨기만 하면 무섭게 흉을 보기 시작해요. 야, 말 조심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어떡해요?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Good. 이번 시간에는 재미난 속담 표현들을 배워봤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우리말에서는 호랑이지만 서양에서는 악마로 바뀌었고요.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walls have ears라는 말로 배워봤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있든 없든 좋은 얘기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기로 약속해요. See you next tim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영어 발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팁 선생님이

0: 다시 나눠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Wrong. I'm sorry, I was wrong. Wrist. He broke his wrist. Sword.

단어들 나왔는지 볼까요? 이렇게 세 단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읽어보기 전에 바로 한번 스펠링만 보고요. 공통점 찾아볼까요? 여기에 지금 모두 어떤 글자가 있냐면 그렇죠. W 들어가 있네요. 이 W가 이 단어들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여러분 캐치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W는요. 오늘은 이 친구 유령이 됩니다. 우리 유령 친구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은 W가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도 묵음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단어들 기억하면 유용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W 발음 안하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렇게 W 다음에 R이 있을 때 우리 이 W는 발음이 되지 않는데요, 보통. 자, 그냥 여러분 이 W는 무시하고 wrong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R부터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발음이 똑같아요. wrong. 그리고 발음은 wrong이 아니고 wrong.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발음입니다. 잘못된, 틀린이라는 뜻이죠. 자, 예문을 보면요.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가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 말이네요. I'm sorry. I was wrong. 바로 이렇게 wrong, R 발음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묵음이니까 안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똑같네요, 여러분. 또 R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이 W 오늘 묵음 처리, 유령 처리 할게요. wrist라고 읽겠죠? wrist. 이 단어는요, 바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손목이라는 뜻이에요. 손목 영어로 wrist. 그런데 이 wrist를 만약에 쓴다면 W 앞에 써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가 손목이 부러졌대요. 그는 손목이 부러졌어. 이렇게 농구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우리 손목 부러질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 He broke his wrist가 되겠죠. He broke his wrist. break 하다, 이렇게 부러뜨리다 라는 거죠. 결국 부러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요. 이게 이제 별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면은 이런 규칙을 모르면 당연히 W를 발음할 수밖에 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뭔가 sword 이렇게 읽어야 되나? 자, 그런데 이 W 오늘 유령 친구입니다. 그래서 sword, 우리 W 그냥 아예 빼고 생각하면 돼요. S-O-R-D라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sword. 이 단어는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전설, 뭐 이런 영화나 책에 많이 나오는 검이라는 뜻이에요. 창, 검 있죠. 칼, sword라고 읽는데 생긴 거는 뭔가 sword처럼 생겼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예문 볼까요? 그녀는 마법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She has a magic sword. Sword. S-O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She has a magic sword. 오케이. Okay. 이 W 묵음 확실히 알아둬야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Okay. W 묵음 친구 오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잘못된 이란 뜻이죠. wrong. 입을 크게 벌려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W 없이 R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발음 wrong. 듣고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rong. 한 번 더요. wrong. Great job. 좋아요. 자, 두 번째. 손목이었죠, 손목. wrist. 똑같습니다. WR 있으면요. R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듣고 갑니다. wrist. Very good. 한 번 더요. wrist. Great job.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는 창, 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sword라고 발음된다는 거. ord 이 발음 그대로 하면서 s만 붙여주면 돼요. 앞에. sword. 오케이?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sword. sword.

0: Very good. 좋습니다. W 계속 안 하면서 우리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볼게요. 첫 번째, 미안해. 내가 틀렸어. 네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I was wrong. R부터 하는 발음. 자, 문장 전체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I'm sorry. I was wrong. Wrong. Great. One more time. I'm sorry. I was wrong. I was wrong. Great. 자, 두 번째 문장. 그는 손목이 부러졌어. He broke his wrist. 그렇죠. W 없이 갈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He broke his wrist. Wrist. Great. 한번 더요. He broke his wrist. Wrist.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그녀는 뭘 가지고 있다? 마법의 검을 가지고 있어. Magic sword를 가지고 있어. 갈게요. She has a magic sword. Magic sword. Great. 한번 더. She has a magic sword. Magic sword. Very good. 오늘도 정말 잘했고요, 여러분. 이 W 묵음 이제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Wrong. Wrong. I'm sorry, I was wrong. I'm sorry, I was wrong. Wrist. Wrist. He broke his wrist. He broke his wrist. Sword. Sword. She has a magic sword. She has a magic sword.
0: 네, 여러분. 이렇게 W도 묵음 유령 친구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On. O-N. On. On. In. I-N. In. In. At. A-T. At. At.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Where is 무엇무엇?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같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아주 중요해요. You must focus. 자, 첫 번째 단어는 on,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the apple is on the book. 책 위에 있죠. on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은 in,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에요. The balls are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죠. in. 그 다음은 at, 장소 또는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2시에, at 12 o'clock 또는 at my house, 우리 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 같이 연습해 볼까요? 위에 on. 친구들, on이 아니라 어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on. That's right. 안에 in. 좀 짧게 말해볼게요. in. Good job. 장소 또는 시간에 at. 이것도 at 소리가 나니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at.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on. On. In. In. At. At.
0: 자, 이제 예문으로 제가 더 설명해 볼게요. The man was sitting on the bench. 남자는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어디라고요? On the bench. 벤치 위에요. in이 아니라 on이에요. 친구들 같이 말해 볼게요. The man was sitting on the bench. 잘했어요. What i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 안에 뭐가 들어있니? 항상 궁금하잖아요. 넌 뭐 갖고 있어? 친구들, pencil case 안에요. 위에가 아니라 옆에가 아니라 안에. 그래서 in을 꼭 써야 돼요. 이렇게요. 자, 같이 말해봐요. What is in your pencil case? 잘하는데요? Next, I will wait at the bus stop.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어디서요? At 정류장에서예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in은 안 됩니다. at을 꼭 써야 돼요. Now it's your turn. I will wait at the bus stop. Wow,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Under. U-N-D-E-R. Under. Under. Across. A-C-R-O-S-S. Across. Across. Over. O-V-E-R. Over. Over.
0: 다음 단어는요. Under, 어디 어디 아래란 뜻이에요. 친구들, 위에가 아니라 아래. on의 반대말이죠. Under. 그 다음은 across, 건너서 또는 건너편에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집 건너편에 뭐가 있나요? across. 그 다음은 over, 덮이도록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가 아닌 이렇게 제 손 모양을 보세요. 덮이도록 위에란 뜻인데요. 이따가 예문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아래에 under, 친구들 on이 아니라 아 소리 내는 거예요. Under, that's correct. 건너서, 건너편에 across, 친구들 cross가 아니라 across. Wow, that was perfect. 덮이도록 위에 over, 친구들 over가 아니라 o 발음이 나요. Over.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Under. Under. Across. Across. Over. Over.
0: 이제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The rabbit slept under the tree.

0: 나무 밑에서 잠을 잤다. 그 동화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네요. 그쵸? 자, 나무 밑에서 또는 아래서 under the tree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The rabbit slept under the tree. Good job! Next, the bakery is across from the bank. 제과점은 은행 건너편에 있다. 친구들, across라고 쓰면 안 되고요.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Across from 어디어디예요. 알겠죠? 은행 건너편 across from the bank. 자,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kery is across from the bank. Good job, everyone. Next, you must walk over the bridge. 너는 다리 위로 건너야 해. 친구들, 우리가 보통 다리를 말할 때는요, on보다는 over라는 말을 써요. 그래야 우리가 건너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야 되니까요. Over 잊지 마요. Let's try together. You must walk over the bridge. Wow, that was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On. On. In. In. At. At. Under. Under. Across. Across. Over. Over.
0: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같이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Q예요. Q. Q. 네, 근데 이렇게 Q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Q예요. Big Q.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Q죠? Small Q. Q가 이렇게 두 개인데요. 같은 소리가 나는 Q예요. 그럼 친구들, Q에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Qu. Qu. Great job! 그럼 Q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아주 예쁜 왕관을 썼고요. 나라를 다스려요. 주로 아름다운 드레스도 입었죠. 네, 바로 여왕이에요. 여왕, 여로. Queen. Queen. 네, 너무 잘했어요. Q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무엇을 해야죠? 네, 질문을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질문, 영어로는요. Question. Question.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Q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힘차게 뛸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뛰죠. 자, 빠른이란 단어 배워볼게요. Quick. Quick.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아기가 코 자고 있을 때 아주 조용하죠? 자, 조용한이란 단어 같이 배워볼게요. 들어봐요. Quiet. Quiet. Good job. Quiet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울죠? 네, 꽥꽥 하고 울잖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조금 다르게 울어요. 어떻게 우는지 잘 들어봐요. Quack. Quack. Great job! Quack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정답을 알아맞추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OX. 네, 바로 그거예요. 퀴즈. 퀴즈도 Quack로 시작해요. 들어봐요. Quiz. Quiz.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Q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Q. Qu, qu, qu. Qu, queen.
2: Qu, queen.
1: Qu, question.
2: Qu, question.
1: Qu, quick.
2: Qu, quick.
1: Qu, quiet.
2: Qu, quiet.
1: Qu, quack.
2: Qu, quack.
1: Qu, quiz.
2: Qu, quiz.
0: 친구들, 이렇게 Q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로건, 안녕!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알파벳 Q를 배웠는데요. 로건, 큰 대문자 Q 뭐라고 하죠?
3: Big Q.
0: Very good! Big Q. 그리고 작은 소문자 Q는 뭐라고 했나요?
3: Small Q.
0: 자, 로건, 그러면 Q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죠?
3: Qua, qua, qua.
0: 따라해볼까요? Qua, qua, qua.

0: Excellent. 자,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아주 예쁜 왕관을 썼어요. 여왕, 영어로 뭐였죠?
1: Queen.
0: Very good. 잘 들었죠? Queen인데요. Logan, 우리 queen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Queen. Queen. Queen.
0: Very good. 자, 퀘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길 때는 꼭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 영어로는 뭐였죠, Logan?
1: Question.
0: Very good. Question. 자, 그럼 Logan, question.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Question. Question. Question.
0: 너무 잘했어요. 발음 너무 좋았죠? 자, 다음 또 quick로 시작한 단어는요. 빠른 영어로는요. quick인데요. Loga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quick. quick. quick.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방에 갓난아이가 조용히 잘 때 우리는 quiet 해야 되잖아요. 조용한, 영어로 quiet인데요. Logan, 조용한, 영어로 뭐라고요?
1: Quiet. Quiet. Quiet.
0: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 또 quick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quick 하고 울죠? 근데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울어요. quack. 라고 우는데요. 로그는 오리 우는 소리가 뭐라고요?
1: quack.
0: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quack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어 퀴즈인데요. 로그는 퀴즈 영어로 뭐예요?
1: quiz.
0: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와! 쿨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럭은 우리 재밌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cue! Qu, qu, qu! Qu, queen!
1: Qu, queen!
2: Qu, question!
1: Qu, question!
2: Qu, quick!
1: Qu, quick.
2: Qu, quiet.
1: Qu, quiet.
2: Qu, quack.
1: Qu, quack.
2: Qu, quiz.
1: Qu, quiz.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qu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qu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What are you making? This is blu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기억나나요? 그 표현들 복습하면서 라이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5, Tuesday. Ask for favorites. I can write about asking for someone's favorites.
0: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들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mom is calling someone.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죠? 나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죠? 자, 왼쪽부터 보니까 There are three shops. One shop is selling basketball and a soccer ball.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베이커리가 있네요.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보여요. And here's also a clothes

0: store. 자, 옷을 팔고 있는데 there's red and blue shirts, right? 자, 어떤 것들을 사게 될지 한번 이따가 라이팅 해보고요. 표현들부터 리뷰 해볼게요. One's favorite. 이 표현이 바로 누구누구의 최고로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최고로 좋아하는 게 이 뒤에 붙어요. 예를 들어, This is my favorite cake 라고 하면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바로 my favorite cake가 되는 거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my favorite color is yellow. 요렇게도 쓸 수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야. 요렇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는 이거야. 요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 쓸 수 있습니다. say는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말했다 라고 할 때는 said로 바꿔서 I said yes.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과거 형태를 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보통은 ed를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외워주세요. 자, ask. ask는 물어보다 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는 ed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I asked him.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asked him. 자, soccer. 우리 다양한 스포츠 이름들도 배워봤었어요. soccer는 바로 축구였죠. I like soccer. 이렇게 말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었죠. I like soccer. 자, baseball. 이거는 어떤 표현이었나요? 어떤 스포츠죠? 바로 야구죠. 맞아요. 우리가 1루, 2루, 3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룰을 베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공을 사용하죠. ball. 그래서 baseball이 야구입니다. also는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 also like baseball 이라고 하면 저는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 또한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so like baseball.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테니스이죠. 영어니까. 근데 스펠링 알고 계신가요? 자, T로 시작하겠죠? T, 요거니까. 테, 에 발음이죠. 그러면 E가 오고, NIS. 오, N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IS로 끝나네요. Tennis. 잘했어요. 하나 더 풀어볼 텐데, 여러분. 색깔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은 영어로 red. 그러면 주황색은 영어로 orange. 우리가 오렌지색이라고도 하죠. 노란색은 yellow. 초록색은 green. 파랑색은 blue. 그러면 남색은 navy. 제가 입고 있는 요 보라색은 purple. 흰색은 white. 검정색은 black. 그럼 분홍색은 pink. 요건 쉽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색은 gray.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Good job, everyone! Learning point.
1: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B, 소리 구분하고 단어 익히기. 세계 여러 나라의 나이 세는 법 알아보기.
2: Fun time.
3: How can I help you today?
4: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3: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4: A strawberry cake, please.
3: How many

0: candles. How old are you?
1: I'm 10 years old.
0: Okay, here is your cake with 10 candles.
1: Thank you.
2: Happy birthday, Kayla.
1: Thanks, Brian. Have some cake.
3: This is delicious.
1: I have one more surprise for you. Let's go to the theater.
2: Great!
1: Two tickets for a fun trip. How old are you? I am 10 years old. What about you? How old are you?
4: I am 10 years old too.
1: Two children's tickets, $20. Here you are. Here are your tickets. Enjoy the movie.
5: Fun time activity.
6: 1번. 다음 장면에서 점원의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0: How can I help you today?
1: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0: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1: A strawberry cake, please.
0: How many candles?
1: I'm 10 years old.
6: A. How are you? B. How old are you? C. How's the weather? How old are you?
7: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그럼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가 지금 상점 앞에 서 있어요. 자, my mom asked. 엄마가 물어봤어요. What 뭐뭐 is? 자, 처음에 뭘 물어봤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 What my favorite cake is. 자, 케이크 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크가 있죠. 우리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하다는 say죠. 과거는 said. I said it's chocolate cake. 우리 친구들도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나요? 자, I said it's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she,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What I want for my birthday. 내가 내 생일에 뭘 원하는지 엄마가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asked. Ask의 과거 ed 붙여서 asked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엄마에게 I told her 말을 했어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할까요? 농구공, 축구공, 축구공. A soccer ball. I told her a soccer ball. 저는 축구공을 원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she 뭐뭐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자, 아까 이미 물어봤잖아요. 뭐 원하니? 또 물어봤을 때는 also를 넣어주면 되죠.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어떤 셔츠를 원하는지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셔츠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빨간색, 파란색. 자, 우리 친구는 My favorite color is red.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빨간색 셔츠 사달라는 말이겠죠. 그쵸? My favorite color is red.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래서 So I said a red shirt. 그래서 저는 빨간색 셔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 생일 때 공도 받고 셔츠도 받겠네요. 그쵸? 너무 부럽네요. 자, 그러면 preparing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 준비하기. 요 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써봤지만 또 읽어볼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My mom asked what my favorite cake is. I said it's

0: chocolate cake. She asked what I want for my birthday. I told her a soccer ball.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My favorite color is red. So I said a red shirt.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읽고 따라하기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 글쓰기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일 때 뭘 원하는지 My favorite 뭐뭐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asking for someone's favorites.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누구누구의 favorite 뭐뭐 응용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Yellow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uesday Polite requests. I can make polite request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시끌벅적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요.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pleas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lease, please.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Please는 남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할 때 덧붙이는 말이에요. Please, please. 자, 어떻게 쓰이냐면 자, don't push, pleas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 Don't push. 만 한다면 밀지 마 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 라는 건데 don't push please 하면 밀

0: 지 말아줄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Okay, don't push, please. 이렇게 please를 덧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이 순화가 됐습니다. 부드럽게. 자, okay. 그리고요. 그 다음 단어로는 help 나왔어요. help. help가 아니라 help. help. Okay. 자, 돕다, 거들다, 그러니까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help, help. L 발음이 살짝 들어가죠. help, help.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Can you help me, please?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please? 자, 이건 무슨 뜻일까? Can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해줄 수 있니? 너 뭐뭐 할수 있니? 라는 뜻인데, help가 들어갔어. 그래서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이기 때문에 뒤에 please를 덧붙여줬어요. 너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뜻이에요. Can you help me, please? 오케이, 좋습니다. help는 도와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borrow 단어 나왔네요. borrow. borrow. borrow는 빌리다란 뜻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can I는 무슨 뜻이야?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라는 뜻인데요. Can I borrow your pencil? 했으니까 내가 너의 펜슬,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이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거 쓰죠, 그쵸? 나 연필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pencil?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그 다음은요. 짜잔. 화살표로 이 친구가 무슨 뭘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는 것 같아. 선생님께 뭘 여쭤보냐면, 아, 생각 풍선하네. 저기 그 화장실 표시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는 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Number one. Can I borrow your pencil? 에서 borrow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A. 놀다, B. 도와주다, C. 빌리다. 쌤이 뭐라 그랬지?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바로 빌리다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었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도와주다는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 뭐 도와주다가 영어로 뭐였지? 자, A. borrow, B. help, C. may.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바로 help죠. help. 도와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우리 한번 롤플레이 해볼게요. 역할극이죠? 그림에 보이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B 역할극 해보는 거야. 자,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자,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A. 선생님 차례지?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넣었습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라는 뜻인데, 자,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문장이 부드러워졌지요. 자,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밀지 말아줄래? 라는 거죠.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선생님, 연기 어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봐. 그쵸? 그래서, Sorry, I didn't mean to.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Sorry, I didn't mean to. 자, sorry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미안해란 뜻이죠. 근데 I didn't mean to도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날까? 자, I didn't mean to 하게 되면은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Sorry, I didn't mean to.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 짠! 자,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오, 이 아이가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야. 다시 해볼게. Can you help me, please?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도와준다네요. Sure, let's carry it. 나왔는데요. 자, sure는 그럼 당연하지. 흔쾌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Sure. Let's carry it. 자,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고요. carry는 옮기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옮기자라고 할 건데, 자, 이 빈칸에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함께, 같이. 영어로 뭐였지? 그쵸. together였죠. together가 아니라 together. Okay.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자, 우리 친구들 혼자 해볼게요. 시작.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해볼게.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borrow. Borrow. 무슨 뜻이야? 3, 2, 1. 그렇지. 빌리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나 연필 하나 빌릴 수 있을까? 나 연필 빌려도 돼? 라고 할 때,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짜잔! Sure, here you are. 어우, 멋진 친구네요. 그럼, 여기 있어! 라고 합니다. Sure, here you are.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Sure, here you are.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무엇을 여쭤보는 상황이죠. 자, 여자아이가,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자, May I go to가 아니라 May I 할 때는 May I를 높여주세요. 시작.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다시 해볼게.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하실지 볼까요? 짜잔! Yes, you may. 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Yes, you may. Yes, you may. 만약에 가능하면 Yes, you may인데, 만약에 수업 도중에 막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No, you may not. No, you may not. 아니, 안 된단다. 라고 하실 때는 No, you may not. 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No, you may not. 해볼까요? 시작. No, you may not.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0: 가능할 때는 yes, you may인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Please. Don't push, please. Help. Can you help me, please? Borrow. Can I borrow your pencil?
2: May I go to the bathroom?
1: Yes, you ma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make polite request. 자, polite는 정중한이란 뜻이고 request는 요청이죠.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지.

니콜 선생님, 저 생일 선물로 망원경을 받았어요. 망원경으로 창밖을 보니 멀리 공원에 있는 나무와 꽃도 가까이 보이고 재미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이야, 망원경 좋죠. 이렇게 보면 멀리 있는 게 되게 잘 보이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싶어져요. 그쵸? 자, 이렇게 내 눈으로 보는 것,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우리 친구들 시각 이런 말 하죠.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 표현하는 법 배워볼게요. Tree, see, a, I see a tree. I see a tree. 자, 오늘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죠? 내가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왔네 하는 걸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카드를 써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 I, 나는이 되겠죠. 이 누구 다음에는 영어에서 동작이 온다고 했어요. 동작은 보다, 보이는 것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보아요. I see a 한글 후에 tree, 나무를, 나는 나무 하나를 보아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나무 어딨어? 가 아니라 봤더니 나무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내 시각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tree. 한 번 더. I see a tree. Good.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Flower. House. Man. 오늘도 우리 함께 단어 배워볼게요. 단어를 볼 때 친구들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되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F-L-O-W-E-R, F-L-O-W-E-R, flower 막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글자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거, 외우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기억하는 방법이 좋지 않고 대신 단어가, 글자가 내는 소리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그 소리대로 글자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것도 봐요, 친구들. 이 단어는 flower이라고 해요. flower. 왜 flower 하고 소리 나냐면 f, 소리 나는 f에 o 소리 나는 l 붙었죠. full. 그리고 o랑 w가 만나면 ow, ow 하고 소리 나고요. 그리고 er이 만났을 때 er 소리가 나요. 이렇게 다 붙여 보니까 flower. 부드럽게 붙여 읽으면 flower. flower, flower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예요. flower는 꽃이에요. 우리 꽃밭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flower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house예요. house. house는 우리 사는 집, 그죠? 또 우리가 집의 종류 중에서는 아파트 말고 주택도 house라고 구별해서 부를 수 있어요. house도 h가 내는 소리가 그리고 OU가 내는 소리가 OW, S가 내는 소리가 S, E는 소리 나지 않는다. 보통 단어 끝에 오는 E 하나는 소리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친구들이 잘 기억해주면 좋겠죠. House, house. 한 번 더. House, house, 집. 마지막 단어 볼게요. 우리 마지막 단어는 man이에요. man. man은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우리 나눌 때 남자를 man이라고 불러요. man, 여자는 woman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은 남자만 한번 배워볼게요. 소리 나는 m에다가 아, 소리 나는 a에다가 소리 나는 n 만났네요. an, man, man. man은 남자를 뜻한다. 가끔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말로도 그냥 여자, 남자 구별하지 않았을 때도 쓸 때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궁금할까봐 선생님 얘기해줬고, man 하면 남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처음에 보았던 것. 나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아요. 즉,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문장의 주인공은 나, I, 보다, see, 하나, a, 나무, tree, 좋아요. 다 붙여서 I see a tree. 한 번 더, I see a tree. Very good.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두두두두 시선을 옮겼더니 꽃이 있다고 해요. 나는 꽃 한 송이가 보여요. 꽃 한 송이를 보아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see a flower. 맞아요. 이쁘죠, 친구들? Okay. I see a flower. 한 번 더. I see a flower. Good. 이번에는 뭘 본다고 해볼까? 그 집이요, 친구들. 나는 집을 보아요. 집이 한 채 보이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앞부분은 똑같죠? 나는 I, 봐요. See, 한 채의 a, 집을? House. 선생님 약간 춤추는 것 같다, 그죠? I see a house. 한 번 더. I see a house. 한 번 더.
I see a house. 좋아, 마지막 문장. 마지막은 한 남자가 보이네요. 한 남자를 보아요. 나는 한 남자를 보아요. 어떻게? I see a 남자. Man, 맞아요. I see a man. I see a man. Very good. 그럼 우리가 만든 문장 모두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I see a tree. I see a tree. I see a flower. I see a flower. I see a house. I see a house. I see a man. I see a man. I see a tree. I see a flower. I see a house. I see a man. Yay!

0: I see a tree. I see a tree. I see a flower. I see a flower. I see a house. I see a house. I see a man. I see a man. I see a tree. I see a flower. I see a house. I see a man. Yay! 오늘 배운 문장 표현들, 말할 수 있는 상황들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알맞은 문장 크게 말해봐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인가 봐요. 두 남매가 가다 보니까 저기 집이 한 채 보이네요. I a house. I see a house. 이번에는 빨간 망토잖아. 아, 걸어가다 보니 할머니께 드릴 꽃 한 송이를 발견하네요. 꽃 한 송이가 보이네. I see a flower.
1: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질을 하려고 집안을 살피고 있는데
2: 집에 사람이 있었네.
1: 남자 한 명이 보이는데 I see a man.
0: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주어진 단어로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장 잘 듣고 아래에 있는 네 개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I see a tree. I see a tree. 뜻도 생각하고 문장의 순서도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었나요? 확인해 볼게요. I, 나는 see, 보아요. A, 하나의 tree, 나무를. 나는 나무 한 그루를 봐요. I see a tree.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1: 도둑들이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잘 살펴보니까 남자 한 명이 있네요.
0: I see a 다음에 세 개의 단어 초이스가 있어요. 친구들이 옳은 단어 골라서 문장 완성해 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한 남자니까 man을 골라야 되겠죠. I see a man. 문장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 see a house.

I see a house. 이 문장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 길을 가다가 집을 한 채 발견을 했죠. 집이 보여. I see a house. 정답은 A.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앞으로 이 오감에 대한 문장들 많이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보는 거 I see라는 문장 배워봤네요.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할 때는 I see a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년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어의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과연 어떤 미션 문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많이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반의 키 제일 큰 친구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쫑 생각했어요? 오. 자, 그 친구 얼굴을 떠올렸으면 그 친구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야, 너 키가 몇이니? 너 키가 얼마나 큰 거야? 이런 질문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혹시 키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야, 너 키가 몇이야? 아마 요 질문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띵! 미션 문장입니다. 과연 이 말 어떻게 할지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 표현 알기 전에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뚱! Okay, the first word is centimeter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친구들, 여기, 잠깐만, 이거, it's a ruler. 그쵸? 자입니다, 자. 뭔가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자인데, 여기, 뭐, 10, 11, 12, 13, 14, 이런 한 단위 하나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아마 센티미터일 거예요. 우리말로 센티미터라고 하고 영어로도 비슷하죠. centimeter. 이거 발음을 좀 편하게 하면 centimeter. centimet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버전으로 두 번 따라서 말해 볼게요. centimeter. centimeter. centimeter. Very good. And next. height. 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림을 보니까 이 아이가 키를 재놓은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 같죠? 여러분도 아주 어렸을

0: 잘할 때마다 부모님이 벽에다가 뭐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키 언제 언제 언제 이만큼 키가 컸었다라는 것을 표시해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이트를 기록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키 높이라고 하는 단어가 height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서 hi라는 단어 아세요? hi 인사할 때그 hi 말고 h-i-g-h, high, 높은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그것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높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height, height, height. Very good. And next, sleep. 보니까 얘 누구지? 고양이인가? 너구리인가? 걘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만 보면 여운가? 그쵸? 아주 귀여워요, 좀. And it is sleeping.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다라는 단어죠. Sleep. Sleep. Very good. And next. Tallest. Tallest. 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tall입니다. tall 하면 키가 큰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우리 기린도 굉장히 키가 큰 동물이죠? 키가 가장 큰가? 오, 맞아요. 가장 키가 큰이라는 단어 tallest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tall에다가 est를 붙여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 됐어요. 키가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Tallest, tallest, tallest, tallest.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쫙쫙쫙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다. 바로 영어의 반할 준비.
1: 170 centimeters tall. Why do you want to know my height?
2: I want to be tall like you.
1: Eat and sleep well. Play basketball.
0: 네, 친구들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주변에 키큰 친구 있으면 좀 부럽죠. 아, 샤이니 쌤도 사실 키큰 사람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볼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2: John, how tall are you?
0: 라고 질문하죠.
2: Yeah, John, how tall are you? How tall?
0: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How 다음에 이젠 tall이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키가 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군가의 키가 궁금하다면 how tall로 질문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는 너는 키가 얼마나 커? 라는 질문인 거죠. 친구들 보세요. 뭔가 얼마나 크니? 이 크기가 크니라고 할 때는 how big이었죠. 나이가 얼마나 들었어? 몇 살이야? 이런 것이 궁금할 때는 how old를 붙였죠. 자, 지금은 이런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이때는 how tall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2: John, how tall are you?
1: John, how tall are you?
2: Very good.
0: 자, 친구들, 뭔가 이런 높이. 높이와 관련된 그 크기가 궁금할 때 how tall로 시작한댔죠? 자, 더 많은 질문들 만나볼게요. 야, 너네 삼촌은 키가 몇이셔? 라고 묻습니다.
2: How tall is your uncle?
1: How tall is your uncle?
0: 잘했어요. 자, 봐, this one. 저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키가 거의 다 비슷한 거야. 그 학생들은 키가 얼마나 크죠? 라고 묻습니다.
2: How tall are they?

0: The students.
1: How tall are the students?
2: How tall are the students?
3: 그래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어? 선생님, 아까는요 how tall 다음에 is 나왔는데 지금은요 are 나왔어요. 왜 그렇죠?
0: 여러분, 왜 그런가요? 맞아요. 뒤를 봤더니 students, 학생들 여러 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제는 더 이상 is 아니고 are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How tall are the students?
2: How tall are the students?
1: How tall are the students?
2: How tall are the students?
0: 헷갈리지 마세요.
3: 하나 더. 짠! 어! 야, 이런 거 진짜 궁금해.
0: 오, 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키가 몇일까요?
3: 이런 거 그쵸?
0: How tall is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2: How tall is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1: How tall is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2: How tall is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0: 그래요, 친구들. 여기 the tallest 해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키가 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오케이? 모두 다 얼마나 키가 큰지를 묻는 How tall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존의 키를 물어요. 그랬더니 존이 대답을 해줍니다.
1: Oh, I'm 170cm tall.
0: 이렇게 답하네요. 나는 170cm야. 여러분, 대답하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I'm, 그 다음에 여러분의 키 있죠? 그거를 딱 대고 centimeters tall. 예를 들어 샤이니 같은 경우는 I'm 162cm tall. 나는 162cm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저는 키가 크네요.
1: Why do you want to know my height?
0: 야, 너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내 키를?
1: 너 내 키를 왜 궁금해 하는 거야? 왜 알고 싶어 해?
0: 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말할게요.
1: I'm 170cm tall. Why do you want to know my height? I'm 170cm tall. Why do you want to know my height?
2: I'm 170cm tall. Why do you want to know my height?
0: Okay, very good. 그랬더니 이 A가 I want to be tall like you. 나도 너처럼 키가 크고 싶어서.
3: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0: I want to be tall like you.
1: I want to be tall like you.
2: I want to be tall like you.
0: 그랬더니 존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Eat and sleep well. 먹고 잠자는 걸 잘해. 잘 먹고 잘 잠자라 라는 거죠. 그리고 play basketball.
3: 농구를 해 라고 얘기해줍니다.
1: Eat and sleep well. Play basketball.
0: Eat and sleep well. Play basketball.
2: Eat and sleep well. Play basketball.
0: Very good.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John, 너 키가 몇이야? Speak.
2: John, how tall are you?
1: 나 170cm야. 내 키를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0: Speak. Oh, 나도 너처럼 키가 크고 싶어서. Speak.
2: I wanna be tall like you.
1: 먹고 잠자는 걸 잘해야지. 그리고 농구를 해.
0: Speak.
2: Eat and sleep well. Play basketball.
0: 오, 짠! 영화에 반하는 퀴즈! 자, 여러분 문제 풀어봅니다. 너는 키가 몇이니?
3: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두 단어입니다. 3, 2, 1, Time's up. 맞아요. 키가 궁금할 때는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1: How tall are you?
3: Very good. And next. 그 학생들은 키가 얼마나 큰가요? 어? 자, 여러분 둘 중에서 뭘까요? 3, 2, 1, 2. 자, the students 여러 명이니까 비동사는 are. How tall are the students?
1: How tall are the students?
2: How tall are the students?
1: 그렇죠. And next.
3: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키가 떠오르는데. 3, 2, 1, 2. That's right. 키, 높이 하면 height. Great. 네,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무언가의 높이, 키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how tall,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를 배워봤습니다. 너 키가 뭐야? How tall are you? 이 질문만이라도 꼭 알아가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구사절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 쫙 접속사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while이라는 친구입니다. while. 뭔가 되게 while 단어를 설명하면 친구들이 wild하다 이런 단어 많이 꺼내놓곤 하는데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 어떤 뜻인지 사진이랑 문장 보면서 유추해보도록 해요. 어머나, 어떤 여자분이 운동을 끝내고 굉장히 열심히 물을 마시고 계시네요.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물? 이 while의 뜻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while 뜻도 약간 느낌 오는데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떤 친구가 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밥을 먹고 있는 중, while 거의 다 왔는데요. 자, while이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이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while이라는 단어의 뜻 아주아주 쉽답니다. 일단은 부사절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부사절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 차례 배운 바 있죠. 그리고 이 친구 생략을 해도 말이 됩니다. 그쵸? 왜? 데코레이션이니까. 데코레이션이 없다고. 뭔가 되게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케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에 빵이랑 생크림 정도만 발라져 있어도 케이크죠. 여기 위에 뭐 초코칩 안 뿌리고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크림 막 많이 안 뿌렸다고 케이크 아니라고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략해도 괜찮고요. 시간, 이유 등이 대표적인 부사절이다. 그리고 when이랑 because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while이라는 친구가 여기 시간에 추가가 됐네요. 그럼 힌트네요. while은 시간과 관련된 뜻이구나. 자, 그럼 어떤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while이라는 것 뜻. 아, 감이 좀 왔죠, 아까 전에. while의 뜻은 뭐뭐 동안입니다. 뭐뭐 중에 라는 뜻도 당연히 되겠죠.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봐요. 운동 열심히 해서 땀나는 모습, 물 마시고 있어? 운동 중에 물 마시기. 그림이 딱 연상이 되죠.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가 와야 하는 게 포인트.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또 during입니다.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while과 during 뜻이 똑같아요. 둘 다 뭐뭐 동안입니다. 근데 뭐하러 단어가 두 개나 있냐고요.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during은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예문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아까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You need to drink water. 당신은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 While? 동안, 뭐뭐 동안. 당신이 운동하는 동안입니다. 자, 당신이 운동하는 동안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 탈수가 오면 안 되니까요. So while 다음에 you라는 주어가 나왔고 exercis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쓰는 거 중요하고요. 얘는요. Please concentrate. 부디 concentrate. 집중해 주세요. While? 동안. 그렇죠? 뭐 동안? 공부하는 동안. 그래서 아까 전에 열심히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자, 여기 선생님이 두 번째 적어놓은 거 주의 깊게 봐주세요. During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라고 했죠. Whil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만 During은 그냥 명사 단어가 옵니다. While은 접속사예요. 하지만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둘이 뜻이 같지만 품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while 뒤에는 you, 주어, study, 동사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during 같은 경우는 you study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면 안 됩니다.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이 뜻은 똑같지만 while만 뒤에 주어 동사가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할까요? mind your manners. mind your manners. mind 하면은 뭔가 mind 마음? mind는 여기서 신경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예의를 신경 써라. 너의 매너를 신경 써라. 밥 먹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during eating도 매우 매우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during eating이라고 쓰면 주어 동사는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during 같은 경우는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바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0: 자, 이번에는 while 잘 들어봐야겠죠? while 이렇게 il 들리지 않고요. wa 한 다음에 il 할때 우리 r 사운드 내는 것처럼 혀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묶는 그런 먹는 듯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while you exercise. while you exercise.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너는 운동하는 동안 물을 마셔야 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0: 이번엔 while you study. while you study.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부디 내가 공부하는 동안 집중해라. 두번 듣겠습니다.
1: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0: While you're eating. While you're eating.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당신이 먹는 동안 예의에 신경 써라. 두번 듣겠습니다.
1: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You need to drink water while you exercise.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Please concentrate while you study.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eating.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너는 일하는 동안 점심을 먹어야 한다.

당신이 식탁에 있는 동안 예의에 신경 써라.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 이 뜻이 중요하고요.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동안 you work 요걸 잘 넣어야겠죠. while you work 요거를 끝부분에 잘 넣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일하는 동안은 잘 넣고 앞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you need to eat lunch 요렇게 넣으면 될 텐데요. 자, eat lunch 하고 살짝 쉬고 while you work 요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 while부터 발음 연습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while 와일 아니고요. 일하고 막 입을 막 잔뜩 찢어가지고 하면 큰일 나고요. 와 한 다음에 ill 하고 혀를 안쪽으로 굴려볼까요? while while 약간 while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좀 더 쉬워요. while while very good. 자, 같이 읽어봅시다. while you work full sentence 갈게요. You need to eat lunch while you work.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동안 집중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부디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while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you're in class. 부디. While you're in class. 이 문장만큼은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Full sentence 갑니다. Please concentrate while you're in class.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이 식당에 있는 동안 예의에 신경 써라인데요. Mind your manners. 요게 예의에 신경 써라라는 표현이었죠. Mind가 신경 쓰다고 manners가 예의 혹은 매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dining table이라고 맨 뒤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그냥 table이라고 하면은

While you're at the dining table. 좋아요, 좋아요. 조금 어렵죠? 천천히 한 번 더 읽을게요.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at the dining table. 조금 더 빠르게 마지막. Mind your manners while you're at the dining table.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Don't text. 한번 text. 문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 이렇게 어딘가로 메신저 활동하지 말라는 거죠. 문자하지 마세요. 운전하는 동안. Why? 정답이겠죠. Who는 누구니까요. 자, don't run. 뛰지 마세요. 당신이 around the pool 하면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주변을 걸을 땐 뛰지 마세요. 수영장 주변을 걷는 동안 뛰지 마세요. 동안. While이 정답이겠죠. 사실 뭐뭐 동안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What은 무엇 혹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 자,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Don't dive 하면 요거죠, 요거. 휴, 뛰어드는 거. 뭐죠? 그렇죠. 다이빙 하는 거죠. 뛰어드는 겁니다. 점프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동안. 자, while로 시작해야겠죠? While? 이렇게. Others are aroun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while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others. 그 다음에 동사 are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round가 주변에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붙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Don't text while you're driving. Don't run while you are walking around the pool. Don't dive while others are around.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부사절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while 배웠는데요. 부사절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 이 절은 생략해도 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사절로는 시간과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고 시간 같은 경우는 when, while, 이유는 because가 대표적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배운 건 while이고요. 뜻은 뭐뭐 동안,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게 이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during, 뜻이 뭐뭐 동안으로 똑같지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절 접속사를 지나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시간 그리고 while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사절 접속사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 이어서 심정 추론하는 문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접속사 파트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은 여자의 심정인데요. 1번은 proud 하면 어떤 뜻이죠? 자랑스러운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에 envious 그러면 부러운 겁니다. 부러운 심정. 그다음에 3번에 surprised, 놀란 거고요. 4번에 worried, 걱정스러운. 마지막에 5번에 satisfied, 그러면 얘는 이제 만족스러운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여자의 심정입니다. 어떤 심정일까? 지금 바로 들어보자. Listen up.
1: You look happy, Jason. What's up?
2: I'm going to go sea walking next week. I can't wait.
1: Sea walking? But you can't swim well, can you?
2: No, but it doesn't matter. I'll wear a special air helmet.
1: Will it be safe?
2: Of course. Just imagine walking around at the bottom of the sea.
1: But that sounds dangerous to me.
2: I'll be fine. There will be lifeguards around too.
1: Okay, make sure you remember all the safety rules and be careful.
0: 정답 찾으셨나요? 남자 아니고요. 여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잘 골라보셨는지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You look happy, Jason. What's up?
0: 자, 잠깐 들어갈 표현 뭐죠? 그리고 많이 봤었죠? What's up?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야,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무슨 일인데? 라고 할 때, What's up?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자, 제이슨의 대답이.
2: I'm going to go sea walking next week.
0: I'm going to go sea walking next week. 다음 주에 sea walking 하러 가. 말 그대로 얘들아, 바다에서 산수통 같은 거 메고 밑에서 막 걸어 다니면서 바닷속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러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빈칸이 있네요. 들어볼게요.
2: I can't wait.
0: 이것도 우리 이미 봤던 표현인데요. I can't wait. 그래서, 야, 기다릴 수가 없다. 라는 건 결국, 몹시 기대가 된다. 라는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었죠. 자, 계속해서.
1: Sea walking? But you can't swim well, can you?
0: 자, 첫 번째, 두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You can't swim well. Can't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Can you? 였습니다.

0: 자, 먼저 트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you can't swim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정문인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다시 들어보죠.
1: But you can't swim well.
0: You can't swim well 이렇게. 자, 그다음에 뒤에는 이거 우리 부가의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하지만 너는 수영을 못하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할때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우리 부가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 Can you?
2: No, but it doesn't matter.
0: It doesn't matter. 많이 들어봤던 표현,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라고 할때 영어로 It doesn't matter. 중간에 트 발음을 R로. 미국식에서는 제약화가 많이 되죠.
2: I'll wear a special air helmet.
0: 특수 에어 헬멧을 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이죠. 자, 그때 여자가
1: Will it be safe?
0: Will it be safe? 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 Safe. 안전할까? 라고. 여기서부터 좀 느낌 오시죠? 여자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Of course. Just imagine walking around at the bottom of the sea.
0: 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At the bottom of라고 했는데 다시 들으면서 빈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2: Just imagine walking around at the bottom of the sea.
0: At the bottom of the sea라고 얘기했어요. 뭐뭐의 밑바닥, 뭐뭐의 바닥에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T가 R로 약화가 돼서 bottom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야, 바다의 밑에서 막 걸어다닌다고, 바다 제일 밑바닥에서 걸어다닌다는 걸 상상만 해도 좋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여자는 계속해서
1: But that sounds dangerous to me.
0: That sounds dangerous. 들으셨나요? Dangerous. 위험한. 이런 뜻이죠. 야, 근데 좀 나한테는 위험하게 들려. 걱정하고 있는 거지?
2: I'll be fine. There will be lifeguards around too.
0: 걱정하지 마. 나 괜찮을 거야. There will be lifeguards around too. 그래서 lifeguard도 옆에 다 있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여자가
1: Okay. Make sure you remember all the safety rules and be careful.
0: Make sure you remember all the safety rules and be careful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들으면서 빈칸 전부 다 채워볼게요.
1: Make sure you remember
0: Make sure
1: all the safety rules
0: all the safety rules
1: and be careful.
0: and be careful. 자, 먼저 첫 번째 make sure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반드시 주어가 동사하세요. 주어가 동사할 것을 명심하세요. 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 꼭 기억할 걸 명심하렴. 두 번째는 safety rules 였죠. 안전 수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전 수칙들 꼭 기억하고, 그리고 be careful.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자의 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접속사 파트 리뷰해보죠. 자, 오늘 선생님 명언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길어.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거든요. 선생님 지금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뭐 노란 부분도 있고 표시를 해둔 요런 접속사들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다.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주어도 좋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접속사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who will tell you that you cannot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땡땡 찍히면서 뒤에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앞부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 또 리뷰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이미 또 앞에서도 자세히 배웠지만 얘가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미잖아. 또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느냐. Who will tell you? 당신에게 말할. 근데 또 뭐라고 말하느냐? 대시 붙어서 You cannot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건 약간 뭐랄까 큰일을 해낼 수 없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봐도 돼요. 너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딱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이 누군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ose here, 그럼 얘가 역시나 연결어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돼. So those who are afraid to try. 첫 번째는 본인이 시도하기가 좀 두려운 사람들. 자기가 뭐 make a difference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those who are afraid you will succeed. 너가 성공할까봐 두려운 사람들. 이렇게 딱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좀더 매끄럽게 다듬어 보면 이 세상에서 너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즉, 너가 큰 영향을 성공을 할수 없을 거다. 쉽게 말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본인이 성공할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너가 성공하는 게 두렵거나 이렇게 딱두 종류일 거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접속사들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이 빨간 부분 다 접속사인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접속사들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요. 얘네들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니?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리뷰해보죠. 먼저 첫 번째 우리 end 있잖아. 이런 건 등이 접속사라고 했었고요. 종류 딱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요. and, but, or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때 end는 당연히 a와 p, a 그리고 p 뭐 이런 역할이 있었고 앞에 뒤에 동등한 역할의 품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 등이 같을 등자, 똑같은 애들을 나열한다. 등이 접속사가 됐습니다. So she is pretty and smart. 그녀는 예쁘고 똑똑합니다.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넣거나 but은 그러나란 뜻으로 앞뒤가 역시나 동등한 품사인 거는 맞는데요. 뜻이 좀 대조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She is small but strong. 그녀는 작지만 강하다. 보통 작으면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작지만 강하다. 뭐 이렇게 쓸수 있고. 그다음에 5월은 A 또는 B입니다. A이거나 P 이렇게 해석이 돼서 We'll go there by bus or subway. 우린 거기에 버스 아니면 지하철로 이것 또는 이걸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뭐 이런 등위 접속사들 가볍게 살펴보고. 자, 이제는 명사절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에 또 대표적인 게 대시 있었다. 그쵸? 대시라고 하는 건 이제 명사 역할을 문장에서 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걸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통째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끼어 들어갑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으니 문장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죠. That he told me a lie is disappointing. 자, 그래서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is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워. 라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problem is that he is angry at me. 자, 이번엔 비동사 되니까 보어 자리라고 하는 거죠. 야, 문제는 이거야. 뭐야? 그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갑니다. 나는 알아. 뭘? That he wants to marry her. 걔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어 자리 보이니? 이 목적어 자리의 대시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네, 이때 대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해하다 보면 생략이 돼버리면서

주어동사 또 뒤에 주어동사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얘도 방금 대처럼 똑같아. 명사절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가고요. whether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차이는 해석의 차이예요. whether은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whether he will succeed is not certain. 그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또는 the question is whether it will rain tomorrow. 문제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다. 마지막 I wonder whether he takes part in the meeting. 나는 궁금하다. 그가 회의에 참석할지가, 할지 안 할지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whether를 쓰더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ther랑 같은 뜻으로 if가 있어요. 얘가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서 if는 whether를 대체하려면 사실은 목적어 자리에서만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I wonder if he takes part in the meeting. 나는 궁금해. 그가 회의에 참석할지라고 할때 whether, if을 둘다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I hope 주어 동사. 그 다음 다시 주어 동사. You will get well soon. 너가 곧 회복하기를 바라. 이런 문장인데 사실 이 자리가 비어 있어도 말이 되고요. 여기에 사실은 대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목적어 자리에서 생략이 된다 그랬죠. 얘 굳이 없어도 지금 문장이 잘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대시를 넣어볼까요? I think that the police will catch the thief. 나는 경찰이 그 도둑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이 자리 정답 대신데 이 자리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밑줄 친 대시 생략이 불가능한 것을 거꾸로 찾아보죠. 목적어 자리에서만 생략이 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are brilliant. 난 너가 정말 명석하다고 생각해. 자, 이 자리도 목적어 자리 맞니? 생략 가능하고요. 2번. The teacher that taught me English is Mr. Brown. 자, 이건 잘 보면 명사를 접속사 대시 아니야. 얘는 앞에 있는 teacher를 꾸미죠. The teacher that taught me English.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브라운 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무슨 대시라고 해요? 이건 관계 대명사. 아, 기억나죠? 생략할 수 없습니다.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주격 기억나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다 보면 Do you believe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that he won the contest? 그가 대회를 이겼다는 걸 믿니? 그다음 Did you hear 또 that 목적어 Johnny is moving. Johnny가 이사 갈 거라는 거 들었어? Tony believes that Everyone has a kind heart. 토니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 대시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입니다. 사실 대화문 읽지 않아도 뭐일지 좀 보이긴 하는데요. Did you see a wallet? 지갑 봤니? I'm looking for my wallet. 내가 내 지갑을 찾고 있거든. I think I saw a red wallet on the road. 충분히 해석 잘 되죠. 길거리에서 빨간 지갑을 본것 같은데? 라는 문장인데, 이런 자리에 생략될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사 대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자, 이번에는 빈칸에 지금 if, whether, 그리고 that까지 접속사가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알맞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합니다. She's wondering. 자, if, whether 대중에서 정답이 뭘까요? 골라보시죠. 정답은 if와 whether입니다. 자, 그러면 대시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동사 때문에 안 돼요. wonder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that은 확실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좀 어색해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녀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인지 아니죠?

있는지를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가 그 파티에 올지 안 올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또 넣을 텐데요. 보세요. 그가 돈을 훔쳤다는 소문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소문은 일단 명사잖아. 그 다음에 그가 돈을 훔쳤다라는 소문이에요. 자, 이 자리도 일단 대시 들어가고요. 자, 명접 대시의 또 다른 역할은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동격 대시야. 동격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소문이 무슨 소문인데? 아, 그가 돈을 훔쳤다는 그 소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동격으로 풀어줄 때도 대시를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접속사 파트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우리 접속사, 등위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봤고요. 부사절 접속사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부사절 접속사 복습해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딩 클리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떤 내용의 단편 동화인지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short story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Once in a village lived a rich man. 자, once in a village라고 하면요. 뭔가 예전에, 옛날에 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once upon a time, 자,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예전에요. 한때는요. 한때, 한 마을에 lived a rich man.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He had many slaves and servants for work. 자, slave는 노예란 뜻이죠. 그 servant는 하인들이라는 뜻인데, 자,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런 여러 명의 하인들과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예전에, 아주 옛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동화인가 봐. 자, 뒤에 볼게요. The rich man was very unkind. 자, kind는 친절한이란 뜻인데, unkind라고 하면 얘들아, 당연히 불친절한이란 뜻이죠. And cruel to them. 자, 여기서 cruel이라고 하면 잔인한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예요. 여기에서 보았을 때 them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누구에게 잔인하고 불친절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왔었던 servants, 하인들, 그리고 slaves, 노예들을 가리켜서 복수형의 여러 명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복수형의 them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불친절하고 잔인했대요. One day, 어느 날, one of the slaves made a mistake while cooking food. 자, 그들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대요. 자, 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cooking food라고 하면 음식을 하는 동안에, 요리를 하는 동안에 한 하인이 실수를 했답니다. He overcooked the food. 자, 얘들아, 여기서 he라고 하면은 rich man이에요? 아니면 어떤 servant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쿠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히르가 가리키는 것은 one of the slave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인들 중에 한 명이 overcooked니까 음식을 너무 오래 조리를 했대요. When the rich man saw the food. 자, 그래서 그 부자인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보았을 때 he became angry and punished the slave. 자, 화가 나서 뭐 했다? 그렇죠. Punish는 벌을 주다라는 거여서요. 그 노예를 벌을 주었대요. He kept the slave in a small room. 자, 그래서 그 부자 사람이 이 하인을 어디다 가두었어? 아, a small room. 작은 룸에 방에 가두었대요. And locked it from outside. Locked.

방은 잠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그 방을 잠궜대요. 자, 여기에서 true or false 문제 풀고 갈게요. The rich man got so angry that he punished the slave. 자, is it true or false?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얘들아 좋았어요? 아니죠. The rich man의 이 사람의 지금 성격을 묘사할 때 unkind라고 했었고, cruel이라고 했었고요. 뭔가 요리를 뭔가 너무 많이 해서 타거나 아니면 조리가 많이 됐나 봐. 그걸 보고 이 남자가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he got so angry. 너무나 화가 나서 뭐 했다? 그 음식을 맡았던, 조리를 맡았던 노예를 벌을 주었다라는 내용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정답은 true입니다. 자, 벌로 어떻게 했죠? 맞아요. 작은 방에 가두었죠. Somehow,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the slave escaped from that room. 자, 이 노예가 뭐 했어요? 맞아요. Escape은 도망치다라는 거여서 그 방에서 그 노예가 도망치게 되었대요. And ran away.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도망쳐서 뛰어서 간 거죠. He went to forest.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숲으로 갔답니다. There he saw a lion. 자, 도망쳐서 숲에 갔는데 누구를 만난 거야? 그렇죠. 사자를 보게 된 겁니다. Instead of becoming afraid of the lion. 자, 그런데 이 노예는 뭐 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and running away. 그리고 뭐 하는 것 대신에? 맞아요. 도망치는 것 대신에 he went close to the lion. 이 남자가 이 사자한테 가까이 갔던 거죠. He saw the lion was injured.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가까이 다가갔더니 사자가 얘들아 어떻게 있어요? 맞아요. 뭔가 부상당한 채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And one of his legs was bleeding. 자, bleed라는 것은 얘들아, 원래 blood가 피란 뜻이어서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이 사자의 다리가 피가 나고 있었대요.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자, 뒤에 볼게요. The slave searched for herbs. 자, 우리가 흔히 허브라고 하는 건 있죠? 맞아요. 약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허브라고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발음을 herb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The slave searched for herbs. 그래서 뭘 찾았어요? 맞아요. 어떤 약의 효능이 있는 약초를 찾았대. 뭐 하기 위해? To cure the lion's wound. 자, wound는 부상 혹은 상처라는 뜻이거든요. 이 남자가 착한 사람이죠. 그쵸? 이 slave, 이 노예가 뭐 했어요? 약초를 찾아가지고 그 사자의 부상을 치유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And took care of the lion. 자, 여기서 took care라는 표현은요. take care라는 표현이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가 다친 걸 보고 이 사자를 돌봐 주었던 거죠. After a few days, the lion recovered. 자, 볼게요. After a few days, 며칠 뒤에요. 이 사자가 회복이 되었대요. The slave and the lion became very close friends. 그리고 이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이죠? 네, 친한 친구가 되었대요. A few days went by. 자, 며칠이 흘렀는데, but one day the slave was caught by one of the guards of the rich man. 자, 여기에서 caught이라는 얘들아 동사가 원래 뭐냐면 catch의 뜻이에요. 자, catch는 잡다란 뜻이죠. 동사 변화가 catch, caught, caught 세 번째 자리 과거 분사. 잡은 게 아니라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맞아요. 이 rich man, 이잘 사는 이 부자의 guards 경비원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잡혔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뒤에 볼게요. The guard took him to the rich man. 자, 그래서 그 경호원이 이 사람을, 이 slave를, rich man 앞으로 데려갔죠. Who decided to punish him severely.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이미 어떻게 마음먹은 거야? 맞아요. Punish, 벌을 주려고 결정을 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severely는 혹독하게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The rich man ordered guards to put him in the lion's cage. 자, 이제 뭐라고 명령한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 작은 방에 가뒀는데, 이제는 lion's cage, 사자가 있는 우리의 그를 가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누가요? 이 부자가요. 자, 볼게요. The slave was able to escape from the guards of the rich man.

0: 아이고 얘들아, 맞아요, 틀려요?
1: 다시.
0: 자, 여기에서의 노예는 뭐할수 있었다? 부자가 보낸 그 경비원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자, 도망쳤으니까. 도망쳤다면 잡혀와서 여기 우리에 갇히지도 않았겠죠?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사자 우리에 지금 남자를 넣은 거죠? 볼게요. The whole village got the news about it. 자, 전체 마을에 이게 퍼진 겁니다. 야, 이렇게 도망쳤던 그 노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었다? 그 부자가 사자 우리에 사람을 넣었대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Came to see, 보러 간 겁니다. As soon as the slave was locked in the lion's cage.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 하인이 뭐 하자마자? 그렇죠. 이 사자의 우리에 갇히게 되자마자, The lion came near him. 그 사자가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And started licking his hand, hugged him. 이들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lick이라고 하면 핥다란 뜻이고요. 두 번째 hug라고 하면 안다란 뜻인데, 여기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네요. The l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the lion은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필자가 the lion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이미 앞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그 사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자요? 맞아요. 왜 우리나라 동화에도 얘들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그 사자를 같이 우리에서 이 남자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It was the same lion that the slave had helped in the forest. 맞아요. 그 사자가 어떤 사자였냐면 같은 사자였죠. 어떤 사자요? The slave had helped in the forest. 그 숲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 같은 사자였습니다. Seeing this, everyone was surprised. 자, 이걸 보고요. 그 마을에 구경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죠. 자, 보통 사자 우리에 사람을 넣었으면 다른 상황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같이 사자와 사람이 안고 있는 거니까. 자, 뒤에 볼게요. The rich man thought that the slave was such a great person that the lion didn't kill him. 자, 이제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깨우친 게 있었나 봐. 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 하인이 was such a great person.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했다?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래도 저 슬레이브가 저 하인이 뭔가 대단한 능력, 뭔가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나 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He freed the slave. 자, 여기서 볼게요. Freed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로 free,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여서요, 결국에 그 부자가 뭘 해줬어요? 맞아요. The slave, 이 하인을 자유롭게 풀어줬죠. And made him his friend. 자, 그리고 결국에 둘이 친구가 되었대요. And started to treat all his servants and slaves better.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자가 뭐 했어요?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고, 두 번째는 그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고, 세 번째, 뭐 하기 시작했어요? Started to treat. 자, treat은 대하다, 대접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all his servants, 그의 모든 하인들과 모든 노예들을 더잘 이렇게 대접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이제 볼게요. 우리 앞에서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복을 얻는다. 어떤 선행을 베푸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short 스토리였었고요. 우리 방금 배웠던 true or false statement 생각을 하면서 listening clear로 쭉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2: Once in a village lived a rich man. He had many slaves and servants for work. The rich man was very unkind and cruel to them. One day, one of the slaves made a mistake while cooking food. He overcooked the food. When the rich man saw the food, he became angry and punished the slave. He kept the slave in a small room and locked it from outside. Somehow, the slave escaped from that room and ran away. He went to a forest. There, he saw a lion. instead of becoming afraid of the

0: the lion and running away, he went close to the lion. He saw the lion was injured, and one of his legs was bleeding. The slave searched for herbs to cure the lion's wound and took care of the lion. After a few days, the lion recovered. The slave and the lion became very close friends. A few days went by, but one day the slave was caught by one of the guards of the rich man. The guard took him to the rich man, who decided to punish him severely. The rich man ordered guards to put him in the lion's cage. The whole village got the news about it and came to see. As soon as the slave was locked in the lion's cage, the lion came near him and started licking his hand and hugged him. It was the same lion that the slave had helped in the forest. Seeing this, everyone was surprised. The rich man thought that the slave was such a great person that the lion didn't kill him. He freed the slave, made him his friend, and started to treat all his servants and slaves better.
1: 네, 잘 듣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reading comprehension 문제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속담을 고르시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자, strike는 이렇게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때리다, 뭔가 치다라는 의미고요. The iron은 철을 말해요. 자, 그래서 뜨거울 때, 철이 뜨거울 때 내리쳐라라는 말은 우리말 속담에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과는 뭔가 맞지 않는 시기가 중요하고 시기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과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2번 볼게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직역을 하게 되면요. 책을 겉표지만 보고는 판단하지 마세요. 안에 내용물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자, 우리말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전혀 아니죠. 앞에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속담 볼게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자, cook이라는 이 단어의 명사의 뜻은요. 요리사라는 뜻이죠. 자, 다시 cook이라고 하면요. 요리사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cooker라고 하면 요리 도구인 거 알고 있죠. Anyway, 자, too many cooks, 너무나 많은 요리사들이 spoil the broth. 자, broth는요, 일종의 어떤 soup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걸쭉한 걸 말하는 건데요. Anyway, 아, 조금 더, 더 묽은 것을 말하는 건데, 일종의 죽 같은 거예요. 자, soup 같은 것을 망친다. 요리사가 너무나 많으면요, 요리를 망쳐요. 자,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다?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너무나 개입하는 것들이 많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 내용에서는 이 남자가 뭘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자를 치유해줬더니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뭔가 더 잘 풀리게 되었던 내용이었죠. 3번도 아니고요. 4번 볼게요.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 자, one good turn이라고 하면요. 하나의 좋은 행동입니다. 자, 그게 뭐 한다? Deserves another good turn. 또 다른 어떤 좋은 행동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곱다라는 우리말 속담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one good turn. 내가 무언가 좋은 그런 선행을 베풀었으면은 이 선행이라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선행을 불러올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건 뭐야? 내가 먼저 잘해야 상대가 나한테 주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어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곱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Rome wasn't built in a day.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속담으로 앞에 있는 메시지를 잘 교훈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오늘의 한마디로 복습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요, 어떤 monk, 수도승이 등장을 했고요. 어떤 길을 떠날 때 여러 사람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

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지난 시간은 오늘의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Everything in your world is created by what you think. 당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거였고요. 오늘의 한마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한마디는 이거예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내용이죠. 내가 착하게 행동하면 그대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돌아온다 라는 말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얘들아 아주 재밌고 뭔가 교훈 있는 short story로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or friends wear the same thing. 어, 이거는 커플이나 친구들이 똑같은 걸 입거나 신는 그런 뜻이야. Like clothes, 옷이 될 수 있고, shoes, 신발이 될 수 있고, or accessories, 액세서리도 될 수 있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그때 네, 알아듣죠? Oh, you're talking about matching outfit.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플룩은 영어지만 컹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커플룩 대신 미국에서는 matching outfit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but Christine, did you know that if you get a shoes for someone you love, they'll leave you? 어, 그냥 크리스틴 그거 알아? 자기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발, 구두를 사주면은 그 사람이 떠난다는 거?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I had no idea. 어, 나 전혀 몰랐어. Are you going to leave me, Kevin? 날 떠날 거야, 케빈? 그러자 케빈이 Never. 전혀, 절대로. Anyway, I really liked him. Thanks again. 아, 그나저나 이 구두 진짜 마음에 든다. 고마워.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자,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내 선물이 마음에 든다니 기쁘네. 네, 여러분 여기서 I'm so glad that 뭐뭐뭐뭐해서 하다니 기쁘네. I'm so glad that 네, 뭐뭐뭐해서 기쁘네. You like my gift. 내 선물이 마음에 들어 든다니 기쁘네. 라는 뜻이죠. 꼭 외워주세요.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다 좋았는데 박스 안에 무언가를 발견한 케빈. 따단! 크리스틴. Was this a buy one, get one free deal? 이거 혹시 one plus one 행사였니? I get it now. 이제 알겠구만. You weren't interested in matching outfit. 넌 진작에 커플룩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인정을 하죠. Well, 정말 누가 짰는지 너무너무 웃깁니다. 개그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Cartoon English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 제미. Come on in!
1: Hello!
0: Hi!
1: How are you?
0: I'm fine,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뭡니까?
1: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내 선물이 마음에 든다니 너무 기쁘네.
0: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 제이미. 아, 내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보냈잖아. Thank you so much.
1: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따라해볼까요?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0: 자, I'm so glad that 뭐뭐뭐 하다니 기분이 좋네, 기쁘네. I'm so glad that.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1: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0: One more time. Very good. 자, 그렇다면 I'm so glad that을 응용해서 다른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줄래요, 제이미?
1: I'm so glad that you like my food. I'm so glad that you like my food.
0: 그렇죠. 내 음식이 마음에 든다니 기쁘네 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so glad that you like my gift. 가 아닌 food. I'm so glad that you like my food. 네, gift는 선물, food은 음식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carto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Happy birthday, Kevin! Ta-da! I got this for you!
3: Wow!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연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전치사로 끝나는 친구들 볼 건데요. in 다음은 at입니다. 뭔가 이 장소와 시간과 연결된 친구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표현들 배울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 arrived at the party without bringing an umbrella. 아, 나 파티에 우산 없이 도착했어. Oh no! So, you had to run in the heavy rain? 오, 안 돼. 그럼 너 이 폭우에 뛰어야 했던 거야? Yeah, everyone laughed at me since I looked like a wet dog. 맞아. 모두가 내가 마치 물에 젖은 개 같이 보여가지고 엄청 웃었어. 자, 요렇게 뭔가 비에 쫄딱 맞은, 뭔가 비에 폭삭 젖은 강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파티에 도착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선생님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담비 강아지 말티즈인데 이 친구가 물에 젖으면 반의 반이 됩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이얼로그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arrive at과 laugh at인데요. at으로 끝나는 두 친구죠. at의 의미는요. 모두 선생님이 좀 몇 번 가르쳐줬으니까 기억할 수도 있는데 뭐뭐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포인트를 가리키는 요 동작을 보면 어떤 점,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톡 하고 콕 찝는 그게 바로 at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arrive at과 laugh at도 둘 다 뭔가 점이 있어. 그 초점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런 동사의 행위들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arrive at 같은 경우는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라는 딱 하나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막 한 나라만큼 막 무슨 지구만큼 커다란 장소는 아니에요. 보통은 특정한 건물, 특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arrive at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arrive 자체가 도착하다라는 뜻이니까

헷갈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나 어디 도착했어? 어디 갈래? 나 공항에 도착했어. 뭐 할래? 요런 류의 대화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거 아까 다이얼로그에 나왔던 거 봐.

0: 문장 이렇게 됩니다. We arrived at the airport.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 되고요. arrive at과 airport는 가장 뭔가 자주 다니는 짝꿍 같은 존재들이라서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t을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그 장소로 콕 집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으로 콕 집을 수도 있어요. at 자체가 장소를 뜻하는 at이기도 하면서, 뭐, I waked up at 7 o'clock. 뭐 이런 식으로 at을 시간이랑 같이도 쓰잖아. 특정한 딱그 시간.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녀는 오전 8시 30분에 딱그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left at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뜻을 조금 주의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 초점, 딱 이거, 딱그 점, 그거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비웃다. 뭔가 좀안 좋은 의미로 아하하하 이렇게 막 가리켜서 이렇게 웃는 게 laugh at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요. 내가 물에 젖은 강아지 같이 보여서 모두가 웃은 거잖아요. 이걸 요 상황을 보고 웃은 거잖아. 근데 이게 뭐 물론 그래요. 뭐 웃을 수 있겠지만 약간 놀리는 듯한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laugh at 자체가 비웃다, 조롱하다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장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Don't laugh at me. 날 보고 비웃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그냥 재밌어서 하하하 웃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건 실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합시다. at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 그 점을 초점을 맞추는 이런 그림인데, arrive at 어디에 도착하다, laugh at 몸을 보고 웃다, 그런데 조금 안 좋게 비웃다, 조롱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적어도 출발 1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공항 같은데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안내문이다, 그죠? 도착하는 거니까 arrive 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arrive at과 airport 굉장히 자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Please arrive at the airport at least an hour before departure. Please arrive at the airport at least an hour before departure.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아무도 내가 식당에 도착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건 arrived at이겠죠. 깨같이 과거 완료 시제 사용을 했고요.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 요둘 사이의 차이점 기억이 안 나면 열심히 또 복습을 해야겠죠. 자, 여튼 요렇게도 뭔가 장소에 도착했을 때꼭 공항이 아니더라도 arrive에 사용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왜 나를 보고 웃는 거야? 자, 뭔가 기분이 나쁜 상황일 때 이런 문장을 하겠죠? 그쵸. Why are you laughing at me? 이렇게 쓰는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laughing, ing 살려주셔야 하고요. 왜 나를 보고 비웃는 거야?의 느낌이 있을 정도로 조금 뭔가 좀 불쾌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랑 같이 웃고 있는 게 아니야. 널 보면서 비웃는 거야. laughing with you와 laughing at you의 차이점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laughing with은 너와 같이 어떤 걸 보고, 아, 재밌다, 재밌다 웃는 건데, laughing at you는 널 보고 널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원어민들이 이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잘 쓰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I arrived at the party without

0: without bringing an umbrella. Oh no! So you had to run in the heavy rain? Yeah, everyone laughed at me since I looked like a wet dog.
1: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가지 S로 끝나는 표현들 봤습니다. Arrive at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Laugh at 뭘 보고 웃다 주로는 비웃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S로 공부합시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On. O-N. On. On. In. I-N. In. In. At. A-T. At. At.
0: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Where is 무엇무엇?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같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아주 중요해요. You must focus. 자, 첫 번째 단어는 on,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the apple is on the book. 책 위에 있죠. on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은 in,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에요. The balls are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죠. in. 그 다음은 at, 장소 또는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2시에, at 12 o'clock 또는 at my house, 우리 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 같이 연습해 볼까요? 위에 on. 친구들, on이 아니라 어 발음을 내보는 거예요. on. That's right. 안에 in. 좀 짧게 말해볼게요. in. Good job. 장소 또는 시간에 at. 이것도 at 소리가 나니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at.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on. On. In. In. At. At.
0: 자, 이제 예문으로 제가 더 설명해 볼게요. The man was sitting on the bench. 남자는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어디라고요? On the bench. 벤치 위에요. in이 아니라 on이에요. 친구들 같이 말해 볼게요. The man was sitting on the bench. 잘했어요. What i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 안에 뭐가 들어있니? 항상 궁금하잖아요. 넌 뭐 갖고 있어? 친구들, pencil case 안에요. 위에가 아니라 옆에가 아니라 안에. 그래서 in을 꼭 써야 돼요. 이렇게요. 자, 같이 말해봐요. What is in your pencil case? 잘하는데요? Next, I will wait at the bus stop.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어디서요?

0: 정류장에서예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in은 안 됩니다. at을 꼭 써야 돼요. Now it's your turn. I will wait at the bus stop. Wow, that was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Under. UNDER. Under. Under. Across. ACROSS. Across. Across. Over. OVER. Over. Over.
0: 다음 단어는요, under, 어디어디 아래란 뜻이에요. 친구들, 위에가 아니라 아래, 언의 반대말이죠. under. 그 다음은 across, 건너서 또는 건너편에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집 건너편에 뭐가 있나요? across. 그 다음은 over, 덮이도록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가 아닌 이렇게 제손 모양을 보세요. 덮이도록 위에란 뜻인데요. 이따가 예문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아래에 under. 친구들, 언이 아니라 아 소리 내는 거예요. Under. That's correct. 건너서, 건너편에 across. 친구들, 크로스가 아니라 across. Wow, that was perfect. 덮이도록 위에, over. 친구들, over가 아니라 o 발음이 나요. Over.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Under, under, across, across, over, over.
0: 이제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The rabbit slept under the tree. 토끼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잤다. 그 동화,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네요. 그쵸? 자, 나무 밑에서 또는 아래서 under the tree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The rabbit slept under the tree. Good job. Next, the bakery is across from the bank. 제과점은 은행 건너편에 있다. 친구들, across라고 쓰면 안 되고요.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Across from 어디 어디예요. 알겠죠? 은행 건너편 across from the bank. 자,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kery is across from the bank. Good job, everyone. Next. You must walk over the bridge. 너는 다리 위로 건너야 해. 친구들, 우리가 보통 다리를 말할 때는요, on보다는 over라는 말을 써요. 그래야 우리가 건너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야 되니까요. over 잊지 마요. Let's try together. You must walk over the bridge. Wow, that was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On, on, in, at, under, across, over.
0: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어 수업을 같이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이에요.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라고 합니다. I forgot. 나는 깜빡했다. 무엇을 깜빡했는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명사가 맞는지 투부정사가 맞는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동명사는 과거,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동명사랑 친하다고 했어요. I enjoy, 나는 즐긴다. 무엇을 즐겨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reading을 써줬죠. Reading books at night, 밤에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enjoy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에 쓰인 거예요. She suggested going to the museum.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역시 동명사가 왔어요. 박물관에 갈 것을 제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앞으로의 할 일,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want, 바라다, 원하다, hope, 바라다,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앞으로의 일,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친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I want to eat pizza. 나는 원한다. 앞으로 피자를 먹을 것을 원하는 거죠. 미래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줍니다. I want to eat pizza.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한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expect는 투부정사랑 친해요. to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1번, I want. 원하다.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써야죠. I want to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2번, she enjoys. 그녀는 즐긴다. 즐겨요?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해봐야 그걸 즐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경험과 관련이 있으니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She enjoys swimming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3번, we finished. 우리는 끝냈다. 하던 걸 끝내는 거네요. 과거에 하던 걸 끝내는 거니 동명사를 써야죠. We finished eating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는 것을 끝냈다. 4번, we plan.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거죠. to 부정사를 써줘야 됩니다. We plan to visit our grandparents. 우리는 조부모님을 방문하기를 계획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와 투부정사 각각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봤는데

있는데요. 이번에는 둘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차이 없이 쓸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볼게요. Like, love,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Start, begin, 시작하다. Hate, 싫어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연애 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like love, 좋아해요. 그래서 start, begin, 시작합니다. 만남을 시작해요. Hate, 그러다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continue, 반복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면 동사들 기억하기 쉽겠죠? 연애 동사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요. 아주 마음이 넓답니다. 예문 볼게요. I like reading books 또는 I like to read books 둘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He loves singing. He loves to sing. 그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이고요. She started crying. She started to cry. 그녀는 울기를 시작했다입니다. We continued studying. We continued to study. 우리는 공부하기를 계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4번이에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진 않고요. 딱 4가지. 4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Remember, forget, regret, try. 이 4가지만 동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emember부터 볼게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동명사가 오면요. 과거, 경험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투부정사는 미래, 앞으로의 할 일이랑 연관이 있으니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I remembered locking the door. 나는 기억했다. 무엇을? 과거에 문을 잠갔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지금 목적어 자리만 바뀌었어요. locking이 아니라 to lock으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기억했다. 문을 잠가야 할 것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forget은 반대로 잊다죠. forget ing 하면 과거에 뭐 했던 것을 잊다. forget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할 것을 잊다입니다. I forgot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났던 것을 잊었다. 실제로 그녀를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I forgot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만나야 하는데 깜빡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remember, forget. 둘은 ing가 뒤로 올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잊다. 투부정사가 뒤에 올 때는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regret, regret. regret 뒤에 ing를 쓰면 역시 과거랑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regret to를 쓰면 앞으로 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I regret saying that 이라고 하면 나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미 어떤 말을 했어요. 과거에 말을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라는 뜻이죠. I regret to say this 라고 하면 아직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I regret to say this. 다음 try는요. try ing를 쓰면 시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 try to를 쓰면 미래를 위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I tried opening the window. 나는 창문을 시험 삼아 열어보았다라는 뜻이고요. I tried to open the window 하면 창문을 열려고 애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채워볼까요? 깜빡했다는 forgot. forgot은 뒤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것을, 앞으로 뭐할 것을 깜빡했다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써줘야겠죠?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taking을 써버리면 나는 내 약을 먹었던 것을 잊었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들 3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집안일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해요.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해요. 오늘은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은 집안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뭘 하고 있죠? 빨래를 하고 있네요. 또 왼쪽을 가볼까요? 어머니가 그릇을 씻고 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각의 집안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cook. 자, 어떻게 썼나요? C-O-O-K. 네, 이렇게 씁니다. cook은 우리 친구들이 요리하다 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요리사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씁니다.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라는 의미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그는 부엌에서 뭐 하는 중이다? Cooking이니까 요리하는 중이다. 이때는 cook이 요리하다라는 동작으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My mother is a great cook. 자, a great cook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훌륭한 cook입니다. 라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cook의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ean. clean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한번 스펠링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C-L-E-A-N clean clean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깨끗한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은 dirty, 더러운 있죠. 자, 그런데 청소하다 라는 동작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청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lean your room. Clean your room.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너의 방을 뭐해라? Clean.

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자, clean은 이렇게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e classroom is very clean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어떻다? 아주 깨끗하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은 the classroom is very dirty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ash, wash.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W A S H, wash. wash를 떠올리면 쌤은 깨끗하게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느낌이 생각납니다. 이 wash라는 건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도 되고요. 세탁물들을 빨거나 세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하게 되면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됩니다. 이 wash the dishes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개 살펴볼 텐데요. 먼저,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했어요. Did you wash your hands?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손을 wash 했니? 라는 건너손 씻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I will wash my dirty shirt. 라고 했습니다. I will wash my dirty shirt. 나는 더러운 셔츠를 뭐할 것이다? wash. 빨 것이다. 혹은 세탁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wash라는 건 물로 씻다, 빨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이 중요한 표현들을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하다라는 뜻도 되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clean. clean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리하다라는 단어도 배웠죠? 요리사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cook. cook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다 혹은 세탁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네, wash, was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은 뭐였죠?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은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였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세 가지 표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끝에 나오는 word review 보면서 교환에 같이 한번 예문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세 번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자주 나오는 일상 표현들 위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name is Lizzle, and this is... Hello, I'm Toki from the paper world. I'm the paper bird. 네, 여러분. 오늘도 토끼와 저와 이렇게 모였는데요. 토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떠나고 싶지 않아?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어, 마침 이거 무슨 소리야, 토끼?
1: An airplane. An airplane.
0: 맞아. 어디서 비행기가 날고 있나 봐. 아, 그럼 오늘은 비행기를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토끼?
1: Yes, please. Yes, please.
0: 친구들, 같이 비행기를 잡고 비행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배워봐요. 신나는 여행을 위해서 Let's build an airplane. You need two papers, one for the body and one for wings. 우리 body, 몸통 먼저 접어보도록 해요. I'm going to use pink, 분홍색을 사용할 건데 put it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고요. Fold in half.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Now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길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열려있는 쪽의 위로 가도록 이렇게 놔볼게요. Now fold in half. Fold in half again. Now take this line to the center line. 두 선이 만나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And then unfold. 펼치면 선이 세 개 생겼죠? Now fold to the one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선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And then open up. 위쪽을 열어서 push it in. 안으로 밀어 넣어서 다시 접어줄게요. This is the tail of the plane. 꼬리 부분이 되었네요. Now on the top left corner, fold the tip. Open up.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셔서 fold the tip inward.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There we go. We have the body of the plane. 비행기의 몸통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Let's fold the wings. 날개 부분을 접어볼게요. I'm going to use dark pink. 조금 더 진한 핑크색을 사용할 거고요. Put it facing down. Fold in half. Fold the doors again. 이번에도 문 접기 할게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이번에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Fold it half. Here you need scissors.

0: 여기서 가위가 필요해집니다. Take your scissors and cut off both corners. And then you see the closed side, 여기 닫혀 있는 쪽을요. 1cm 정도 fold up. 그리고 이렇게 펼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우리가 접었던 부분에 폴츠를 할게요. 짜란! Here's your plane! 여러분을 신나는 여행지로 데려가줄 비행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후! Wow! Where is this place? Airport. 여기는 바로바로 공항이네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이죠. 우와, 저기 활주로를 봐. 저기 바로바로 비행기가 있어. There's an airplane. 저 비행기를 타려면 우리는 탑승, 수속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여기 제 짐이에요. Here's my luggage. 그리고 이건 제 티켓이에요. Here's my ticket. 제 여권을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 제 여권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여기 제 여권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아, 째깍째깍째깍째깍. 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너무 기대되면서도 빨리 타고 싶어. 째깍째깍째깍째깍. 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네. 어, what's the problem?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요. The flight is delayed.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요. The flight is delayed. 승객 여러분,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할 시간이 왔어. 어서 비행기에 타야지.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board.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board. 우와,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너무 설렌다. 어? 어? 비행기가 움직인다.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나 봐. 우와, 뜬다, 뜬다, 뜬다. 우와,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The plane takes off. 비행기가 이륙해요. The plane takes off. 우우. Bye bye, friends. Bye bye. 자, 여러분, 리즐이 아주 신나는 여행지로 드디어 떠났어요. 오늘 재미있는 공항 이야기를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passport. The flight is delayed. The flight is delayed. It's time to board. It's time to board. The plane takes off. The plane takes off.
0: Let's leave! Let's leave, Liesl! 떠나자고, 토끼. 잠깐만, 우리 친구들과 일단 복습부터 해야 하잖아.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 같이 복습해볼까요? 여기 제 여권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2: Here is my passport.
0: 비행기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3: The flight is delayed.
2: The flight is delayed.
0: 우와, 드디어 비행기를 탈 시간이에요.
3: It's time to board.
0: 비행기가 이륙해요.
2: The plane takes off.
4: The plane takes off.
0: 와, 친구들, fantastic! 이제 이 표현들 다 기억했으니까 외국 여행도 두렵지 않죠?
4: We're late! We're late!
0: 아, 토끼가 여행에 늦겠다고 저를 보채는데요. 그럼 친구들, 우린 여행 떠날게요.

0: 모임에 늘 늦는 친구. 아니,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 시간에 오나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tiger is coming?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 hear camping is really popular these days. Why don't we go?
2: Sounds great, but it won't be easy. We have no experience camping.
1: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She's dropping by later.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2: Good idea.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I'm a little scared to ask.
3: Hey, guys.
2: Oh, Jane. Hey, you're early.
1: Wel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3: What? Were you guys talking about me?
1: We want to go camping with you, but Kevin is a little scared to ask.
3: I would love that. Are you sure you want to go camping with a scary person, Kevin?
2: Scared? Should I ask my friend Danny to come? He's a great driver.
3: Don't change the subject. Look me in the eyes, Kev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캠핑을 가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캠핑 전문가가 필요한데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캠핑 전문가가 딱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말입니다. 자, 이 캠핑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볼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있는 주변에서는 요즘 캠핑이 아주 유행인가 봅니다. 크리스틴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캠핑이라는 게 초보자가 쉽게 덤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틴이 아하 생각이 났습니다.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Jane이 캠핑 마니아거든 이라고 기뻐하네요. 자, 이 fanatic이라는 말 앞에 F-A-N이 fan입니다. 누구누구 팬이에요 할 때 그 fan이죠. fanatic이라는 말은 뭐뭐 광, 뭐뭐의 뭐 열성,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이렇게 a movie fanatic 앞에 movie를 넣으면 영화광이 되고요. 또 a fitness fanatic이라고 하면은 운동광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인이 캠핑 마니아라니까 참 잘 됐죠. 이따가 마침 제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다음에 제인이 캠핑 갈 때 살짝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물어본다고 할 때 ask 썼고요. 이어진 말이 if인데요. 이 if 잘 봐주세요. If

여기는요, 만약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양자택일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Ask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Ask them if they're coming. 그들도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봐라. 또는 I asked you if you wanted it too. 너 그거 갖고 싶은지 아닌지 내가 물어봤었잖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Ask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와도 함께 만나서 if 쓸 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케빈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등산할 때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때 내가 안 가가지고 제인이 나랑 가는 거 싫어할 것 같아. 소심한 케빈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show up이요.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예정된 거, 약속이나 뭐 데이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he didn't show up 이라고 하면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는 you didn't even bother to show up. 너는 나타날 생각도 안 했지? 라고 따질 때도 사용할 수 있네요. show up, 나타나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말을 하는데 마침 hey guys, 제인이 왔습니다. 케빈은 아직도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일찍 왔네 제인. 아마도 케빈은 얘기하다가 제인 올 때쯤 빠질 생각이었겠죠. 어떡하지?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까요? Speak of the devi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eak of the devil. 이 말은요, speak는 이야기하다 라는 거고요. of는 무엇무엇이. The devil은 악마입니다. devil. 악마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양 속담에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거기서 앞부분만 떼서 speak of the devil 했더니 호랑이도 제 말을 온다더니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Speak of the devil. 노란 부분 강조해서 speak of the devil. 좋습니다. 내 이야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너랑 캠핑 가려고 했는데 케빈이 좀 무섭대. 물어보기 무섭대 라고 했습니다. 캠핑 가도 되죠. 제인은 흔쾌히 수락은 했지만 케빈 놀리는 거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너 무서운 사람이랑 캠핑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케빈이 막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아니 뭐 내 친구 데니도 있고 막 괜히 친구 얘기도 꺼내고요. 그죠? 막 하지만 이 떨리는 동공을 놓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말 바꾸지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그때 미안했다 하고 같이 캠핑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자, 다른 표현들 배워볼게요. 비슷한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고 우리 앞에 했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음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때 speaking of which 라고 문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Speaking of which.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인지 세어보고 있어요. 아! 쉬는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여름 휴가 언제 어디로 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떡해요?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 이렇게 하고 문장을 이어가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Walls have ears. 누가 없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럴 때 쓰죠.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험담을 즐기는 한 친구. 누가 자리를 뜨기만 하면 무섭게 흉을 보기 시작해요. 야, 말 조심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어떡해요?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Good. 이번 시간에는 재미난 속담 표현들을 배워봤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우리말에서는 호랑이지만 서양에서는 악마로 바뀌었고요.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walls have ears라는 말로 배워봤습니다. 누가 자리에 있든 없든 좋은 얘기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0: next time.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4: 'Cause today is all about
5: español.
4: Wait, hang on. I thought today was all about Spanish.
5: Grover, español is the Spanish word for Spanish.
4: Yes, of course.
5: You know, like por favor means please.
4: Mm-hmm.
5: Y gracias means thank you.
4: Yes, of course. I knew all of this. Gracias.
5: Stick around on Sesame Street for more Spanish.
4: Español. That is the Spanish word for Spanish.
5: Right. Cierto.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Hello, this is Jimin.
2: Hey, what's up?
1: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2: Cool. What time?
1: Let's meet at 2 o'clock.
2: How about 2:30?
1: No problem. See you then.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this is, cool, meet, at, then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this is. 어? 이거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치? 우리 전화하고 있을 때는 나는 누구누구야, 저는 누구누구예요 할 때 I am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있는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 This is 사용한다고요. This is 이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전화상 예절. Cool. 사실 cool은요 친구들, 뭔가 시원한 이런 뜻이에요. coo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화 속에서 cool, 선생님 손 좀 봐. cool이라고 하면 야 좋은데, 아주 멋진데 이렇게 감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많이 쓰니까 함께 알아두고요. 발음할 때는 cool 아니고 cool. 입을 우 하지 않도록 조심. cool 이렇게 발음해요. meet, meet, meet은 만나다 라는 뜻.

0: 시는요, 뭐 어디 어디에, 몇 시에, 언제 이런 뜻이에요. at 시주는 느낌이 이렇게 한 점이거든요. 시간에서 한 점은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이런 느낌일 거고, 장소에서 한 점은 딱 어디 어디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내 방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점이 되는 장소일 때는 at 쓸 수 있어요. Then도 뜻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친구들이 대화나 또는 글 속에서 앞뒤를 잘 보면서 흐름에 맞는 뜻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화 볼게요. 오늘도 전화니까 Hello, 여보세요. This is Jimin. 나 지민인데 Hey, what's up? 안녕, 무슨 일이야?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제안을 하려고 전화를 했구나. 놀자고. Let's go skateboarding. 뭐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Go, ing. 기억하죠? Go 다음에 동작, ing. 뭐뭐 하러 가다. 언제요?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Cool. 좋아. What time? 몇 시에? Let's meet at 2 o'clock. 여기 봐요. Meet at 2 o'clock이니까 이건 at이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2시에 만나자. How about 2:30? 2시는 너무 일찍, 이른가 봐. How about 뭐뭐는 어때? 2:30. 2시 30분은 어때? No problem. 뭐 문제 없어. 괜찮아. See you then. See you then. 이 뭐야, then. 그때 보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어요. 그럼 배운 단어들과 문장 속에 있는 대화들 앱으로 같이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100! 100에 들어가서 896 눌러볼게요. 100 기분 좋더라. 100. 오늘도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들어볼까요?
1: Let's go surfing this Saturday.
0: 지금 문장 형식은 똑같아요. 친구들 봐요. Let's go surfing. 뭐뭐 하러 가자. 서핑하러 가자.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수 있겠죠?
1: Let's go sledding this Sunday.
0: 그쵸? Let's go sledding. Sled는 썰매 타다거든요. Let's go sledding. 썰매 타러 가자.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1: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0: 계속 비슷한 거예요. Let's go skateboarding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1: Let's meet at 2 o'clock.
0: 이제 바뀌었죠. Let's meet. 만나자. At 언제? 2 o'clock. 2시 정각에 만나자.
1: How about 2:30?
0: How about 2:30? 2시 30분은 어때? 시간 바꾸고 싶을 때?
1: See you then.
0: 그럼 그때 보자. See you then. 그때 보자.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랑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나는 지민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3시에 만나자. 좋아요. 이번에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20 눌러볼게요. 뭐 약속 정하는 거, 이런 대화가 오갈 거예요.
2: Hello.
0: Hi.
3: Who's speaking?
0: 아하, 또 전화죠. Who's speaking? 누구야? 누가 전화한 거야? 나는 지민이야.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넣어서 I am 아니죠? This is Jimin.
3: 응? I can't hear you well. 응?
0: 한 번 더.
3: Who's speaking?
0: This is Jimin.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일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2: Hi.
0: Hi.
3: What's up?
0: 무슨 일이야? What's up? 기억하죠?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Let's go. Skateboarding 해줘야 되죠? Let's go skateboarding. 펭수가 좋아하겠지?
3: Oh, I want to go skateboarding.
0: 저기도 가고 싶었대요.
3: What time shall we meet?
0: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3시에 만나자. Let's meet. 그리고 정확한 딱 시간. At 3. Let's meet at 3. 이렇게 정확한 시간 또 정확한
2: okay.
0: 장소 이럴 때는 at 쓸 수 있다. Okay?

0: See you then.
1: See you then.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말이에요. 우리 at 배우고 있으니까 이 at의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at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줄래? at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Let's meet at 3. at 장소에. I'm at the bus stop. 오, 친구들 알았죠? 봐요. at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작은 한 점의 느낌이잖아요. 시간도 몇 시에 또는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 얘기해 줄 때 at 쓸 수 있는 거예요. Let's meet at 3 하면 만나자 몇 시에? 3시에. Let's meet at 5 하면 5시에 만나자. 5:30 하면 5시 30분에 만나자. 얼마든지 문장 바꿔서 만들 수 있겠죠. 반면에 at 하고 장소 나타낼 수 있어요. 비교적 좁은 장소일 때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그치 지도에서 봤을 때 딱 한 점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I'm at the bus stop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장소에도 쓸 수 있는 at 잘 기억하고 사용해봐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대화로 약속 정하기 배웠어요. 약속할 때는 뭐뭐 하자, let's go, 뭐뭐 하러 가자 쓸 수 있고요. 또 언제 언제 만나자, let's meet at, 어디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실제로 친구들 매일매일 사용하는 대화 중에 하나죠. 내가 아는 말부터 영어로 바꿔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기억나나요? 그 표현들 복습하면서 라이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0: 수 있는 표현들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mom is calling someone.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죠? 나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죠? 자, 왼쪽부터 보니까 There are three shops. One shop is selling basketball and a soccer ball.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베이커리가 있네요.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보여요. And here's also a clothes store. 자, 옷을 팔고 있는데 there's red and blue shirts, right? 자, 어떤 것들을 사게 될지 한번 이따가 라이팅 해보고요. 표현들부터 리뷰 해볼게요. One's favorite. 이 표현이 바로 누구누구의 최고로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최고로 좋아하는 게 이 뒤에 붙어요. 예를 들어, This is my favorite cake 라고 하면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바로 my favorite cake가 되는 거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my favorite color is yellow. 요렇게도 쓸 수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야. 요렇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는 이거야. 요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 쓸 수 있습니다. say는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말했다 라고 할 때는 said로 바꿔서 I said yes.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과거 형태를 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보통은 ed를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외워주세요. 자, ask. ask는 물어보다 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는 ed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I asked him.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asked him. 자, soccer. 우리 다양한 스포츠 이름들도 배워봤었어요. soccer는 바로 축구였죠. I like soccer. 이렇게 말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었죠. I like soccer. 자, baseball. 이거는 어떤 표현이었나요? 어떤 스포츠죠? 바로 야구죠. 맞아요. 우리가 1루, 2루, 3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룰을 베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공을 사용하죠. ball. 그래서 baseball이 야구입니다. also는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 also like baseball 이라고 하면 저는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 또한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so like baseball.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테니스이죠. 영어니까. 근데 스펠링 알고 계신가요? 자, T로 시작하겠죠? T, 요거니까. 테, 에 발음이죠. 그러면 E가 오고, NIS. 오, N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IS로 끝나네요. Tennis. 잘했어요. 하나 더 풀어볼 텐데, 여러분, 색깔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은 영어로 red. 그러면 주황색은 영어로 orange. 우리가 오렌지색이라고도 하죠. 노란색은 yellow. 초록색은 green. 파란색은 blue. 그러면 남색은 navy. 제가 입고 있는 요 보라색은 purple. 흰색은 white. 검정색은 black. 그럼 분홍색은 pink. 요건 쉽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색은 gray.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Good job, everyone! Learning point.
1: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0: 공부 소리 구분하고 단어 익히기 세계 여러 나라의 나이 세는 법 알아보기
1: Fun time.
2: How can I help you today?
3: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2: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3: A strawberry cake, please.
2: How many candles? How old are you?
3: I'm 10 years old.
2: Okay, here is your cake with 10 candles.
3: Thank you.
4: 'Happy birthday, Kayla.
3: Thanks, Brian. Have some cake.
4: Mmm, this is delicious.
3: I have one more surprise for you. Let's go to the theater.
4: Great!
3: Two tickets for a fun trip. How old are you? I am 10 years old. What about you? How old are you?
5: I am 10 years old too.
3: Two children's tickets. $20. Here you are. Here are your tickets. Enjoy the movie.
0: Fun time activity. 1번. 다음 장면에서 점원의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 How can I help you today?
3: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2: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3: A strawberry cake, please.
2: How many candles?
3: I'm 10 years old.
6: A. How are you? B. How old are you? C. How's the weather? How old are you?
7: 자, level up 시간입니다. 그럼 writing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가 지금 상점 앞에 서 있어요. 자, my mom asked. 엄마가 물어봤어요. What 뭐뭐 is? 자, 처음에 뭘 물어봤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 What my favorite cake is. 자, 케이크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크가 있죠. 우리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하다는 say죠. 과거는 said. I said it's chocolate cake. 우리 친구들도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나요? 자, I said it's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she,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What I want for my birthday. 내가 내 생일에. 자, 그 다음에 엄마에게 I told her 말을 했어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할까요? 농구공, 축구공, 축구공. A soccer ball. I told her a soccer ball. 저는 축구공을 원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she 뭐뭐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자, 아까 이미 물어봤잖아요. 뭐 원하니? 또 물어봤을 때는 also를 넣어주면 되죠.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어떤 셔츠를 원하는지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셔츠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빨간색, 파란색. 자, 우리 친구는 My favorite color is red.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빨간색 셔츠 사달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My favorite color is red.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래서 So I said

0: red shirt. 그래서 저는 빨간색 셔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 생일 때 공도 받고 셔츠도 받겠네요. 그쵸? 너무 부럽네요. 자, 그러면 preparing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 준비하기, 요 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써봤지만 또 읽어볼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My mom asked what my favorite cake is. I said it's chocolate cake. She asked what I want for my birthday. I told her a soccer ball.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My favorite color is red. So I said a red shirt.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읽고 따라하기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 글쓰기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일 때 뭘 원하는지 my favorite 뭐뭐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asking for someone's favorites.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누구누구의 favorite 뭐뭐 응용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TV 국민행동요령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uesday Polite requests I can make polite request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시끌벅적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0: 보여요.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pleas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lease, please.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Please는 남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할 때 덧붙이는 말이에요. Please, please. 자, 어떻게 쓰이냐면, 자, don't push, pleas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 Don't push. 만 한다면 밀지 마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라는 건데 don't push please 하면 밀지 말아줄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Okay, don't push please 이렇게 please를 덧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이 순화가 됐습니다. 부드럽게. 자, okay 그리고요. 그 다음 단어로는 help 나왔어요. Help. help가 아니라 help. help. Okay. 자, 돕다, 거들다, 그러니까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help. help. L 발음이 살짝 들어가죠? help. help. Okay. 자,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Can you help me, please?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please? 자, 이건 무슨 뜻일까? Can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해줄 수 있니? 너 뭐뭐 할수 있니? 라는 뜻인데 help가 들어갔어. 그래서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이기 때문에 뒤에 please를 덧붙여줬어요. 너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뜻이에요. Can you help me, please? 오케이, 좋습니다. help는 도와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borrow 단어 나왔네요. borrow. borrow. borrow는 빌리다란 뜻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can I는 무슨 뜻이야?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라는 뜻인데요. Can I borrow your pencil? 했으니까 내가 너의 펜슬,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이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죠. 그쵸? 나 연필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pencil?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그 다음은요. 짜잔. 화살표로 이 친구가 무슨, 뭘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 선생님께 뭘 여쭤보냐면, 아, 생각풍선 안에 저기 그 화장실 표시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는 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Number one. Can I borrow your pencil? 에서 borrow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A. 놀다? B. 도와주다? C. 빌리다? 쌤이 뭐라 그랬지?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바로 빌리다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었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도와주다는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 뭐 도와주다가 영어로 뭐였지? 자, A. borrow, B. help, C. may.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바로 help죠. help. 도와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우리 한번 롤플레이 해볼게요. 역할극이죠? 그림에 보이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P 역할극 해보는 거야. 자,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자, 선생님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A. 선생님 차례지?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나왔습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라는 뜻인데, 자,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문장이 부드러워졌지요. 자,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밀지 말아줄래? 라는 거죠. Oh,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선생님, 연기 어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봐. 그쵸? 그래서, sorry, I didn't mean to.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Sorry, I didn't mean to. 자, sorry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미안해란 뜻이죠. 근데 I didn't mean to도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날까? 자, I didn't mean to 하게 되면은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Sorry, I didn't mean to.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차례. 짠. 자,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야. 다시 해볼게. Can you help me, please?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도와준다네요. Sure, let's carry it. 나왔는데요. 자, sure는 그럼 당연하지. 흔쾌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Sure. Let's carry it. 자,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고요. carry는 옮기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옮기자라고 할 건데, 자, 이 빈칸에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함께, 같이. 영어로 뭐였지? 그쵸. together였죠. together가 아니라 together. Okay.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자, 우리 친구들 혼자 해볼게요. 시작.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해볼게.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borrow. Borrow. 무슨 뜻이야? 3, 2, 1. 그렇지. 빌리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나 연필 하나 빌릴 수 있을까? 나 연필 빌려도 돼? 라고 할 때,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짜잔! Sure, here you are. 어우, 멋진 친구네요. 그럼, 여기 있어! 라고 합니다. Sure, here you are.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Sure, here you are.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무엇을 여쭤보는 상황이죠. 자, 여자아이가,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자, May I go to가 아니라 May I 할 때는 May I를 높여주세요. 시작.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다시 해볼게.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0: 하실지 볼까요? 짜잔! Yes, you may. 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Yes, you may. Yes, you may. 만약에 가능하면 yes, you may인데 만약에 수업 도중에 막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No, you may not. No, you may not. 아니, 안 된단다라고 하실 때는 No, you may not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No, you may not 해볼까요? 시작. No, you may not.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가능할 때는 yes, you may인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Please. Don't push, please. Help. Can you help me, please? Borrow. Can I borrow your pencil?
2: May I go to the bathroom?
1: Yes, you may.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make polite request. 자, polite는 정중한이란 뜻이고 request는 요청이죠.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피킹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볼 텐데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how to introduce myself.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Tuesday. I have one older sister. I can introduce myself.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볼게요.

0: 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짜잔! What do we see here? 그림을 함께 볼까요? We see two people in two different rooms. 서로 다른 방에 있는데 they are texting with each other, right? 네, 서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today's dialogue 먼저 듣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sibling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오빠, 누나, 동생, 형다 총집합한 단어예요. sibling 하면은 형제 혹은 자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ibling. sibling. sibling. 네, 발음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단어죠? 두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네, hobby입니다. 취미. 우리가 좋아해서, 즐겨해서,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해요. 취미. 그래서 hobby. 자, 따라해 보세요. hobby. hobby. hobby. 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은 기타도 있고, 저기에 뒤에 그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오늘 얘기해 볼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hangout. hangout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같이 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let's hang out. 그러면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ngout. hangout. hangout. 네. 와,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2: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1: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2: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1: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2: Let's hang out sometim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봐요.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Do you have any 땡땡? 자, 너는 땡땡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 any를 빼고 그냥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any를 붙임으로 인해서 너는 형제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니?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어민식의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Very good. 근데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 단어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sibling. sibling 우리 배웠죠? 자,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ny siblings? Do you have any siblings?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 have 땡땡.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의 답으로 나는 형제자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족 소개를 할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I have one older sister. 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older sister.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 have one older sister. I have one older sister. 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남동생이 두명 있어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s. 네, younger. 나보다 더 어리, 나이가 어린. 그리고 brothers, S를 붙여서, 네, 한 명보다 더 많으니까 broth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s. I have two younger brothers. Very good. 그리고 마지막은 My hobby is 땡땡이에요. 내 취미는 뭐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my hobby is 뒤에는 ing를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취미가 기타 치기야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네, 따라해 보세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Very good. 우리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그럼 퀴즈 몇개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A. 첫 번째 질문. 자,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나 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no, I, 땡땡,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자, 일단 no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I don't have.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don't를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No,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How many brothers does the girl have? 여자친구는 형제가 몇명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삽화를 보고 한번 그 가족 사진을 보고 맞춰볼까요? 3, 2, 1. 네, two. She has two brothers. 가족 사진 보니까 남자 형제가 두 명이 있네요. 그죠? 네, 여러분 잘 맞춰줬나요?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말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너는 형제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 너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es, I have one, 땡땡. How about you?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older sister. 네, 누나. 누나는? Older sister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나는 남자 형제가 두명 있어. 이렇게 답을 하고 네 취미는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자, 허비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내 취미는 기타 치기야. 나꽤 잘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my hobby is 땡땡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빈칸에는 땡땡 the guitar, 기타에 따라가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3, 2, 1. playing the guitar. 네, 기타 치기. 그래서 playing the guitar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Very good. 그래서 제가 멋지다.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나도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멋지다.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답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언제 같이 한번 놀자. 함께 놀자. 라는 뜻을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Let's 땡땡 sometime. 3, 2, 1. 네. Hang out이었습니다. Repeat after me. Let's hang out sometime. Let's hang out sometime. Good job, guys. 우리 이제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는 형제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Do you have any 땡땡? 자,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Brothers or sisters?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Very good.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 너는?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남자 형제가 두명 있어. 그리고 네 취미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영어로 I have two brothers. 네, two brothers. 그 다음에 what's your 땡땡.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취미, 취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ree, two, one. Hobby. What's your hobby? 였죠? 자, 따라해보세요.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네, 그래서 제가 아, 내 취미는 기타 치기야. 나 꽤 잘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네,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여러분이 오, 멋지다.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나도 잘해. 이렇게 답을 해요. 멋지다. Cool. My hobby is 땡땡. I'm good at it too.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draw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나도 되게 잘해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아,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s hang out sometime. 네, 여기서 hang out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즐겁게 놀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Let's hang out sometime.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의 취미를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방법을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새학기 이제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텐데 그때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can you remember yesterday's topic? 우리 어제 강의 주제 기억하나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introducing myself.

0: 자신 소개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Can you take a guess?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my friends? My family? My dream? 자, 이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학습 목표 빨리 듣고 만나요.
1: Week 23. Tuesday. About my family. I can talk about my family.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우리는 a dragon, 우리 용이 있고요. 우리 용 친구가 지금 옆에 있는 기사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는 영어로 knight입니다. 자, she's showing her family photo.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she's pointing at something. 지금 창문 밖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저 멀리 성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성은 영어로 castle. Castle. Good. 자, 지금 성 위에 보니까 큰 용이 있는데 이 용은? 아, 지금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용 친구의 아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경비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guard. Guard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가족이 어느 장소 앞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은 영어로 cave. Cave. Good job, everyone.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2: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3: What does your dad do?
2: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3: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2: We live in a mountain cave.
3: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 방금 들었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This is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this is라는 표현 뒤에 사람이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이분은 우리 엄마야.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엄마죠. 바로 my mom. 문장을 읽어볼까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자, 다음 표현은요. He works as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ork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as가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직업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로 일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우리 맞춰볼까요? 그는 성 경비병으로 일해입니다. 자, 우리 성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castle이었고요. 경비병, 성을 지키는 사람은 영어로 guard였어요. 그래서 a castle guard를 써야겠죠. Let's read.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works as a castle guard.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We live in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live는 살다인데요. 주어 그리고 live in 그리고 장소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디어디에 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을 우리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자, 우리 산이랑 동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바로 a mountain cave죠.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We live in a mountain cave. We live in a mountain cave.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자,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the dragon showing to her friend? 자, 이 용이 지금 친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Number one, a photo of her family. Number two, a photo of her pet. Number three, a photo of her friend.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 2, 1. The answer is number one. A photo of her family.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2번은 그녀의 반려동물의 사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3번은 그녀의 친구의 사진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Very good. Our next quiz. 우리 두 번째 퀴즈는요.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를 지금 알맞게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가 힌트죠?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우리는 we이죠. 자, 주어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동사가 옵니다. 살아인데 여기서 뭐뭐에 살아까지도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live 그리고 in이 들어가고요. 어디에 살죠? 산속 동굴에. 그래서 a mountain 동굴 cave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We live in a mountain cav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Great job,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이얼로그 속의 주인공이 돼서 스피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전체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자, 이분은 나의 엄마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아빠야 라고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does your dad do?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인데요. 이 문장이 지금 무엇을 하시니? 라는 문장보다는 직업이 무엇이니?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oes your dad do? Good.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e works as a castle guard. 자, 그는 성 경비병으로 일하셔. 자, 여기서 castle guard가 성 경비병이었고요. works as가 뭐뭐로 일한다 라는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He keeps the castle safe. 아, 그는 무엇을 한다고 하죠? 성을 안전하게 지킨다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멋진 걸? 너의 가족은 어디 살아? 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자,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살아 라는 표현은 we live in 이었고요. 뒤에 장소를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하고요. 뒷문장은요. 동굴 속에 사는 것은 정말 재밌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 속에 선생님은 용 친구가 먼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우리 기사 친구가 돼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엄마이고 이분은 나의 아빠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혹은 너의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your dad do? Good. 자, 선생님 차례 가볼게요. 그는 성 경비병으로 일하셔. 그는 성을 안전하게 지키셔.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여러분 차례입니다. 멋진 걸? 너의 가족은 어디 살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Good.

0: 선생님 가볼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We live in a mountain cave. 여러분 차례입니다. 멋진 걸 동굴 속에 사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Very good,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용이 돼볼 거고요. 선생님은 친구가 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례가 먼저입니다. 이분은 나의 엄마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아빠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제 차례입니다.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혹은 너의 아빠는 직업이 무엇이니? What does your dad do?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는 성경비병으로 일해. 그는 성을 안전하게 지키셔.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제 차례입니다. 멋진 걸? 너의 가족은 어디에 살아?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We live in a mountain cave. 제 차례입니다. 너무 멋지다. 동굴 속에 사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 well done.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재미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자정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고요. 쌤 봐서 더 기분이 좋다고? 아유, 우리 쌤도 우리 친구들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 더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보자. Okay?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 The day is Tuesday. Woohoo! 자, 화요일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읽기 하는 날이죠. 읽기는 reading.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쌤이랑 오늘 재미있게 읽기 수업 한번 해보자.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죠? Week 25, Transportation in our town. One more time.

transportation in our town. transportation. 뭔가 단어가 무시무시해요. 너무 어려워 보여. 그쵸? 근데 뜻이 뭐였지? 대중교통이었죠. 그래서, 자, transportation in our town 하면 무슨 뜻이었지? 자, 우리 마을에 있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transportation. One more time. transportation. Alright, 좋습니다.

0: Train. 좋아요. 택시는? Oh, Sam, 택시는 택시예요. 근데 발음을 어떻게 했지? Taxi. One more time. Taxi. 좋아요. 버스는? 버스도 버스예요. 그치만 단어는 bus. Bus. 그렇죠. 입술 두 개를 포개고 bus. Alright. 자전거는? Bicycle. One more time. Bicycle. 자, 어때요? 쌤이랑 이렇게 복습하니까 어제 선생님이랑 배운 거 조금 기억나고 그렇죠? 좋아요. 우리 한번 before you read 해볼게요. 우리 다양한 transportation, 대중교통들이 보이는데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기차. Train. Train. 그쵸? 그 다음 얘는 택시네. 택시는 taxi. Taxi. 얘는요, 지하철. Subway. Subway. 그 다음에 얘는 자전거. Bicycle. Bicycle. 그 다음 얘는 뭔가요? 그렇죠? 버스죠? Bus. Bus. 좋습니다. 이 다섯 개 단어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A train? A subway?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Then I grab a taxi or a bus. We arrive at the museum.
0: 잘 들어왔어, 얘들아?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Alrighty.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무슨 뜻일까? Museum.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었잖아. Museum. Museum. 박으로 시작해. 박. 그렇죠. 박물관입니다. 자,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하게 되면 오늘은 우리 어딜 가요? 박물관을 갑니다. 라는 뜻이죠.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자. Today, we are going to the museum. 좋았어요, 얘들아. Museum. 기억하지? 그 다음에는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나왔어요.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museum이 있으니까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라는 뜻이겠죠?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너무 빨랐지?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좋아요. 천천히 선생님이랑 해보자. 어떻게 박물관까지 갈까요? 볼게요. A train, 기차로. A subway, 지하철로. 박물관까지 기차 타고 가면 조금 멀 것 같기도 하죠. 그쵸? 둘 중에 뭘 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train, a subway.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척 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A train, a subw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은요.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자, the best way 하게 되면 최고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뭘 타고 가는 거래요? Subway,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래요. 한번 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친구들 잘해.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나왔어요. Station. Station. 무슨 뜻일까? 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역마다 우리 지하철이 멈추잖아요. 그쵸? 자, I hop 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대중교통에 올라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해보자. 시작.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잘했어요. 왜 역에서 우리 지하철 타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Then I grab a taxi or a bus. 나왔어요. 자, then은요. 그리고 선이란 뜻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뭘 또 타고 가야 되나 봐. 그쵸? Then, 그리고서 I grab. 나는 잡는다.

0: 뭘 잡아요? A taxi or a bus. 택시 또는 버스를 잡았단대요. Then I grab a taxi or a bus. 우리 친구들 차례. Then I grab a taxi or a bus. 잘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중에 뭐가 더 빠르려나? 자, 그 다음 볼게요. We arrive at the museum. 나왔어요. Arrive. 오, 새로운 단어 나왔어. Arrive. Arrive. Arrive가 무슨 뜻일까?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We arrive at the museum. 자,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타고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해서 드디어 museum 박물관에 도착했다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We arrive at the museum. 잘했습니다. Arrive가 무슨 뜻이라고? 도착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quiz time 한번 해볼게요. Number one. Where are we going today? 이거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니에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서 알 것 같은데. 자, A.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나요? B. To the museum. 박물관으로 갈까요? C. To the zoo. 동물원에 갈까요? 동물원에 가는 것도 재밌겠다, 그쵸?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지문에선 어딜 간다고 했나요? 선생님 시간 줄게. 알아맞혀봐. 3, 2, 1. 알아맞혔어요? 자, 한번 지문에서 볼게요. 빠밤.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오늘 우리는 박물관에 갑니다.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어떻게 박물관까지 갈까요? 라고까지 말했지.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얘들아? 정답은 A, B, C 중에 맞습니다. B가 되겠죠? To the museum. 박물관에 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맞췄어요? 잘했습니다. Number two, 그 다음에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이거 무슨 뜻일까? How do you get to 하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니?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museum, 박물관까지 어떻게 갈 거야? 라는 문제죠.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By car, 자동차로? Okay. By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와, 전세기 타고 이렇게 박물관까지 가는 거면 진짜 엄청나겠다. 그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면. 자, C는요. By subway, 지하철 타고? 뭘까, 얘들아? 선생님, 3초 줄게요. 3, 2, 1. 자, 지문에서 말했던 게 뭘까요? 빠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자. A train. A subway, 기차를 타고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가장 좋은 방법은 뭘 타는 거래요? Subway,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라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맞습니다. Subway가 되겠죠. Subway가 지하철. 꼭 기억해야 돼. 자, 지하철 타고 박물관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A train? A subway?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Then I grab a taxi or a bus. We arrive at the museum.
0: So, 우리 친구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따라해보기까지 해볼게요. Okay, 잘 들어볼게요.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이거 무슨 뜻이었어?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오늘은 우리 어딜 가요? 박물관에 갑니다. 오늘 우리 박물관에 가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Today, we're going to the museum. 자, museum, 박물관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0: do you get to the museum? 나왔어요. How do you get to? 하면 쌤이 뭐라 그랬죠? 어디까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죠.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좋아요. How do you get to the museum?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 고민하는 문장 나왔어. A train, a subway, 기차로, 지하철로. 자, 이 부분 쉬우니까 해볼게요. A train, a subway.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은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나왔어요. 자, 얘들아, 우리 best는 뭔지 알지? 최고란 뜻이죠. way는 여기서 방법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 타고 가는 거예요? subway,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래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지금 차례. The b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좋아요. 그 다음에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Hop on 하면 대중교통에 올라타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는 역에서 지하철을 올라타요. 역에서 지하철을 타요 라는 뜻이 되지?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hop on the subway at the station. 좋아요. 그 다음에 Then I grab a taxi or a bus. Then은 그리고선이죠. 그래서 그리고선 나는 택시 또는 버스를 탑니다. Then I grab a taxi or a bus.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we arrive at the museum. 우리는 드디어 도착했어요.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We arrive at the museum. 좋아요.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해가 또 절로 잘 되지요?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잘 보내고요. 우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나는 그레이스. 문학 소녀인 내가 최근에 발견한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소설들은 길지만 시들은 짧다는 거야. 엄청나지? 너희만 알고 있어야 해. 이걸 발견한 사람이 내가 최초일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영어로 적어두려는데 등위 접속사에서 막혀버렸어. But or 중에서 어떤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야 할까? 내가 이 비밀도 알려줬으니까 꼭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면서 복습한 내용을 적용해서 재밌는 지문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등위 접속사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바로 뜻을 보여주지 않고 세 가지의 문장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사용돼야 하는 등위 접속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은 과일 중에 사과와 딸기를 좋아합니다. 사과와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세개 중에 어떤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어야 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And. 왜냐? And의 뜻은 뭐뭐와 그리고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네, 사과와 딸기 할 때는 and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이두 가지가 서로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두 가지니까. 아, and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하는구나.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은 사과와 딸기는 좋아하지만 포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딸기는 좋아하지만 포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돼야 하는 접속사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사과는 좋아하지만 포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but 사용돼야 하겠죠. 자, 뜻은 뭐뭐이지만, 하지만, 선생님 방금 좋아하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연결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는 좋아하는 거였는데 뒤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나왔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중에서 뭘 먹을까? 배가 너무 불러서 두 가지 종류는 못 먹을 것 같고 한 가지 종류만 먹으려고 하는데 사과나 딸기를 먹어야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과나 딸기. 그러면 등이 접속사 or이 사용돼야겠죠. 뜻은 무엇무엇이거나 또는 자, 사과 또는 딸기 어떤 거예요? 둘중 하나, 둘다 먹을 수는 없고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or이라는 등이 접속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nd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합니다. But,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 줍니다. or 하면 둘다 가질 수 없어요. 둘중 하나를 나타내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복습하면서 우리 지문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tep up 1, 교재 100쪽을 펴주세요. 100, 숫자 기운이 좋은데요. 우리 100점 맞기를 바라면서 Step up 1,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Cats like to stay in bookstores. 아,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동물이 나오는데요. 뭐죠? Cat. 고양이인데 S가 붙었으니까 여러 마리의 고양이인 것 같아요. 자, like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좋아하다. 자, 고양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Like to stay in bookstores. Stay는요,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자, 어디에 머무는 것? Bookstore 하면 서점 또는 책방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book이란 단어는 알죠? 뭐죠? 그렇죠. 책. 그런데 bookstore 하면 서점, 책방이란 뜻입니다. 어디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요? 서점 또는 책방에 머무는 것을 고양이들이 좋아한대요. 아, bookstores 앞에 있는 이 위치나 장소 전치사 우리가 배운 거네요. in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공간의 내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었으니까 서점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Bookstores are safe and comfortable places for cats. 자, bookstores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이 책방들은 are 비동사 나왔죠. 복수 주어니까 safe and comfortable places for cats. 자, 어떤 장소래요? 안전하고, 아, and 등이 접속사. Safe and comfortable 이니까 comfortable의 뜻은 편안한. 안전하고 편안한이 되겠죠. 두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이다. 누구를 위한? 고양이들을 위한. They often play or take a nap there. 자, they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앞선 문장에서. 그렇죠. cats를 나타내는 거겠죠. They, 그들은, 즉, 고양이들은 often play or take a nap there. 자, 종종 놀거나, 뭐뭐 하거나,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or 있으니까. 놀거나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는 거예요. 놀거나 낮잠을 잔다. 그곳에서. 그곳은 어디예요? bookstore이 되겠죠. Why don't bookstores kick them out? 자, 질문이네요. 왜? Why don't bookstores 하면 일단 주어는
bookstore.

되겠네요. 왜 책방에서는 kick them out 하면요, 무엇무엇을 쫓아내다. 자, kick 그리고 물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out 하면은 그 물결의 내용을 쫓아내다. kick them out에서는 이 물결의 내용이 뭐가 돼요? 그렇죠? them 그럼 무엇을 쫓아내요? 그들을 쫓아내다. 그런데 문장 전체를 보면 do not 이니까 why don't bookstores kick them out? 이 책방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em은 뭐겠어요? them. 그렇죠. 위에 있었던 cats가 되겠네요. 왜 책방들에서 고양이들을 쫓아내지 않나요? Actually, bookstores, cats. Actually 하면요. 실제로, 사실은, bookstores, cats. 이 책방들이 고양이들을 뭐뭐 한다, 뭐 어떻게 한다라는 동사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건 문제에서 우리 다시 만나볼 거고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방들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할지. Many people love visiting bookstores with friendly cats. 자, 주어 찾아보세요. 그렇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동사는요? love. 사랑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Visiting bookstores. 자, 무엇을 좋아해요? Visiting bookstores. 책방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책방? With friendly cats. Friendly 하면 상냥한, 친절한, 그러니까 상냥한 고양이들이 있는 책방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Plus, 게다가, 더욱이 덧붙여서 말하는 거죠. Cats, 고양이들은요, protect 하면 보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합니다. 무엇을요? The books from mice and bugs. 자, 고양이들이 무엇을 보호해요? 책들을 보호해요. 무엇으로부터? From 하면 무엇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뭘로부터 보호하냐면요. mice, 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mouse가 동사 원형인데요. 쥐를 나타내는 단어 mouse인데요. 복수형을 만들 때 mouses라고 안 하고 mice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복수형을 만들 때. 이 쥐들과, 선생님 방금 쥐들과라고 해석했죠? 왜? and라는 등이 접속사가 있으니까요. 쥐들과 벌레들로부터 책들을 보호한다. 누가요? 고양이들이요. 오, 그러면 책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So, everyone is happy. 그래서 모두가 어때요? 행복하다. 책방 주인, 책방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있는 고양이 모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actually bookstores, cats. 사실 책방은 고양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 teach. 뭐예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가르친다 라는 뜻이죠. teach, 가르친다. 2번, welcome 하면 환영한다 라는 뜻이에요. 환영한다. 3번, don't like. 자, like는 좋아하던데 don't like니까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 환영하겠죠. 왜?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니까? 쥐들과 벌레들로부터 책을 보호해주니까, 고양이들이. 그래서 책방은 고양이들을 환영한다. 라는 뜻의 단어가 와야 되겠죠. 2번이었습니다. 답은.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사람들은 고양이가 있는 서점을 좋아한다. 자, 서점 책방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bookstore. 좋아하나요? 그렇죠. 자,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Many people love visiting bookstores with friendly cats라고 했으니까 1번 내용 맞습니다.
고양이가 책을 쥐와 벌레로부터 보호한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맞

마지막 문장. 자, 그러면 2번 내용도 맞아요. 3번. 서점 주인들은 고양이와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자, 서점 주인들이 고양이와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서점 주인이 논다. 고양이와 논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웠던 등이 접속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지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Step up 2입니다. Some things are good for you, hard to do. 자, 우리가 두개 중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왔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Some things. 자, 어떤 일들은 S부터 쓰니까 비동사 are 왔네요. 어떤 일들은 are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습니다. for 이라는 뜻이다. 누구누구를 위한. 그쵸?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하지만 둘 중에 어떤 접속사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hard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힘든 이란 뜻입니다. hard to do. 뭐 하기 어려워요? 하기 힘들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은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은 일. 그런데 뒤에는 hard to do.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과 하기 힘든 일. 내용이 어때요? 의미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두개 중에 어떤 접속사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But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떤 일들은 당신에게 좋지만, 하지만, 하기에는 어렵다 또는 힘들다. Studying or exercising can be an example. 오, 또 다른 등이 접속사 나왔네요. 뭐죠? Or. 자, 그럼 둘중 하나, 뭐 먹거나, 뭐뭐, studying, 공부하기나, exercising, 운동하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공부하기나, 운동하기는 can be an example. Example, 예. 공부하기나 운동하기는 하나의 예가 될수 있다. It's not easy to do them every day. It's not 하면 이제 부정의 의미죠. Easy는 쉬운인데, not easy니까 쉽지 않다가 되겠죠. 뭐가 쉽지 않나요? To do them every day. 그것들을 매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자, them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데요. 이 them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기나 운동하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them이겠죠. 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대요. 쉽지 않죠. 공부 매일 하고 운동 매일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To make it easier. 그것을 더 쉽게 만들려면 turn it into a habit. Turn it into a habit 뭐냐면요. Turn A into B. 좀 긴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A를 B로 바꾸다. 자, turn A. A를 뭐로 바꿔요? B로 바꾼다라는 뜻이야. Turn A into B.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찾아볼게요. Turn, 여기 it 있는 게 A 자리겠죠? 그리고 into a habit. 이게 B죠?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it이 뭐예요? 뭘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공부하기나 운동하기 같은 이 하기 힘든 일을 뭘로 바꿔요? habit으로 바꾸는데 habit 무슨 뜻이냐면요. 습관이란 뜻입니다. 그것들을 습관으로 바꾸면 하기가 쉬워진대요. Making a new habit takes time. 자, making a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Scientists say, 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It takes about 66 days. 자, it takes about 약 66일이 걸린대요. 무언가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66일 정도가 걸린대요. That's not short, but it's not too long either. 자, but 나왔네요. 그럼 봅시다. 그것은
not short. 짧지 않지만. 그쵸, but을 넣어서 해석하니까. 그것은 짧지 않지만, it's not too long either. either 하면, 부정문에서 또한이란 뜻이죠. 짧지 않지만, 또한 너무 길지도 않다. So, don't give up for 66 days. 그러니까, 그래서, don't give up. give up 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for 66 days. 며칠 동안? 66일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Then it will feel natural, easy. 자,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66일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느껴진대요. 어떻게 느껴져요? Natural,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뜻이에요. And, but 중에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easy는 뭐예요? 쉬운이란 뜻이죠. 자연스럽다, 쉽다. 자, 그럼 이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로 뭐가 어울릴까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게 더 나아요? 아니면 그것은 자연스럽지만 쉽게 느껴질 것이다가 더 나은가요? 그렇죠.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니까 and로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n it will feel natural and easy로 해석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글에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착지어진 것은? 우리 지문 해석하면서 자, 골랐습니다. 첫 번째 A는 뭐였죠?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지만 하기 어렵다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으니까 but 골랐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지막 문장이었죠? 자, 66일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가 와줘야겠죠. 그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but과 and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될까요? 네, 2번 넘어가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하기 어려운 일들은 절대 습관이 될수 없다. 자,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어려운 일들도 며칠 동안만 노력하면, 66일 동안 노력하면 습관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F,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두달 이상 걸린다. 두달 이상. 우리 66일이라고 했어요. 66 days. 그럼 우리 한 달에 보통 30일 또는 31일이니까 66 days 하면 두달 이상 맞나요? 그렇죠. 두달 이상 걸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T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문제까지 잘 풀었으니까요. 3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tep up 3. 자, 어떤 내용일까요? 얼른 읽어봅시다. Neil Armstrong and Buzz Aldrin were the first man on the moon.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Neil Armstrong과, 그쵸? And니까요. Buzz Aldrin이라는 사람. were the first man on the moon. 자, were은요, are이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복수니까 are이 와야 하는데, 과거일 때는 wer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ere the first man. 자, 남자들, 사람들. 자, 원래는 man, man인데, 여러 명일 때는 mans가 아니라 men으로 써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초로 뭐한 남자들? 자, were the first man on the moon.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on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거 표면 위에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럼 on the moon, 달 위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람들, 남자들이었다고 하네요. They left their footprints there in 1969. And took pictures of them. 해석해 볼까요? They.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말했던 Neil Armstrong, 그리고 Buzz Aldrin이 they가 되겠죠. 이두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y가.

Left는요, 남겼다. Leave, 남기다의 과거형. 남겼다가 left거든요. 그들은 남겼대요. 무엇을? 그들의 footprint 하면 발자국입니다. 두 명의 발자국이니까 S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There, 그곳에 그들의 발자국들을 남겼다고 하네요. There이 어디예요? 그쵸, moon, 달에요. In 1969. 우리 연도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써주기로 했었죠. And took pictures of them. 자, took pictures는요. took의 동사 원형은 take입니다. take a picture of 하면은 무엇 무엇의 사진을 찍다인데 took이 왔으니까 take a picture이 아니라 took pictures of 사진을 찍었다. 무엇을 찍었나요? 그것들을 찍었대요. 그러면 이 그것들은 뭘까요? 문장 처음에 뭐였어요? 그들은 그 달에 1969년에 뭘 남겼어요? 발자국들을 남겼고 그것들의 사진을 남겼다. 그쵸? 자, 그들의 발자국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them. 그죠? Can you believe those footprints are still there? 아, 당신은 believe 믿을 수 있습니까? Those footprints are still there. 그 발자국들이, 자, those footprints니까 are 이라는 비동사 왔고요. still은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풀어서 해석해보면, 당신은 그들의 그 발자국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It's true. 아,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대요. Footprints on the moon can last a very long time. 어디에 있는 발자국들? 달 위에 있는 그 발자국들은요, can last. 지속되다, 계속되다. A very long time.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this is because there is no wind or water to wash them away. 어떻게 지속될 수 있냐면요.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There is는 무엇무엇이 있다는데 there is no라고 했으니까 무엇무엇이 없다라는 뜻이죠. 뭐가 없냐면요. wind or water. 자, wind는요. 바람이나 물이 없습니다. 뭐할 바람이나 물? To wash them away. 자, wash 뭐뭐 away 하면 무엇을 씻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자, 물결에 들어갈 단어가 them이잖아요. 그럼 이 them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씻어낼 바람이나 물이 없대요, 그곳에는. 그렇죠. 발자국들을 나타내겠죠. them 하면, 자, footprints. 자, 이 footprints를 나타내는 게 바로 them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죠? 이것을 발자국들을 씻어낼 바람이나 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어요. So, the footprints stay the same forever. 그래서 the footprints 발자국들은 stay. 자, 우리 아까 step 1에서는 stay가 머물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지하다, 유지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넣어서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자국들은 stay the same. 같게 유지됩니다. 똑같이 유지됩니다. forever. 영원히. 자, 영원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문에서 나왔었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에 밑줄 친 A, B, C 중에서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They left their footprints there in 1969 and took pictures of them. 이 문장에 A와 B가 다 있습니다. They는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죠. 위에 있는 Neil Armstrong and Buzz Aldrin. 이 둘을 They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B는요. 그 사람들이 발자국을 남겼고 그것을 사진 찍었잖아요. 그럼 그것 뭐예요? 발자국들이죠.

0: 발자국들. 자, 그럼 두 개가 나타내는 게 지금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C. 자, there is no wind or water to wash them away. 이때 them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발자국들, 즉 footprints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B와 C는 그 발자국들을 나타내지만 they, A의 they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1번.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답할 수 있죠. 2번. 달에는 몇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나요? 개수도 나왔어요? 아니에요. 개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에 찍힌 발자국은 왜 오래 남아있나요? 지울, 바람이나 물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중요한 단어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review. 중요한 단어 네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Stay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머물다. Stay. 머물다. 또는 뭐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죠. Comfortable. 편안한. Protect. 보호하다. 마지막 last는 지속되다. 계속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더잘 이해하고 풀수 있도록 배운 내용 꼭 복습해 주세요. 그레이스의 질문 뭐였죠? 자,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죠? 어떤 게 맞는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1: 찍어줘요.
0: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라고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네!
1: 딱딱딱딱.
2: 네!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1: Horse?
2: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Slimmer?
2: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1: 네.
0: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어디서 나누고 싶은가요?
1: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포로 할게요.
0: Okay.
1: 포로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1: 먹고
0: 감자칩
1: 싶어서.
0: 먹고
1: 예,
0: 싶었죠? 네.
1: 감자칩 맛있잖아요.
0: Alright.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1: 맞아요.
0: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f.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닙니다. 그
1: 아,
0: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수 있는 정말 한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0: 그래서 나는 뭐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수 있는 거예요.
1: 그럼
0: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때 그술 보통 쓰잖아요. 근데
1: 네.
0: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저는
0: 그래서
1: 도시니까
0: 네.
1: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예.
0: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에,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이건
1: 아하.
0: 어떻게 할까요?
1: Janet is
0: Janet is.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1: ing.
0: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요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0: There you
1: drawing.
0: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1: 오,
0: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다
1: Yes.
0: 가능하죠, 그렇죠?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0: 자,
1: photos.
0: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1: 오?
0: 말, 그 동물원에,
1: 아, 말 보이게 찍어야
0: 네.
1: 돼.
0: 그래서 나
1: 아.
0: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뭘 잘못했어. 이런
1: 그쵸.
0: 느낌.
1: 그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0: 아,
1: 짧아지거나
0: 그래요?
1: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0: 그
1: 있거든요.
0: 밸런스를 잘못 맞췄네요.
1: 아이, 그게 어려워요. 다
0: 아.
1: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1: 너
0: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1: 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네.
0: 근데 이게
1: 아.
0: 이제 제가 해석을 할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예.
0: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얘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1: Yes.
0: 기본적으로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에이.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아무튼 괜찮아요.
0: 뭐, you know, 거울이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것만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1: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어,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어, 되게 잘 찍어주세요. 아, 요즘에는 다들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1: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어,
1: 조각상.
0: 맞아요. 오.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어, 현재형으로.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어,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저 그 어,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 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0: 오,
1: 와우, 나
0: like
1: 지금
0: that.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0: 이거 이제
1: 솔직히 말해서.
0: 외국 가서 그대로 이렇게 남 찍어줄 때.
1: 그러네요.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In the photo?
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yeah.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 네.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All 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어,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1: 오.
0: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1: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 부터 해가지고
0: oh, yes.
1: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0: 거의
1: 잘
0: background.
1: 쓰고 있어요.
0: 오케이,
1: 예.
0: okay.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
1: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1: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0: 아.
1: leg.
0: Okay.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0: 어딨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쵸?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 어?
0: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개인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그렇죠.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0: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1: 와,
0: 나름대로.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1: 오케이.
0: 그리고 아래쪽.
1: 네. 어떻게 정말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예.
0: 아,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1: 아이, 그럼요.
0: 네. 네.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아,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뭐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0: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요.
1: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아, 싸이, 맞아,
0: 싸이.
1: 싸이.
0: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

0: 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0: We all
1: 절대
0: know
1: 아니죠.
0: what,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타겟 랭귀지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 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 내 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아,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0: 똑같은
1: off
0: 거죠.
1: my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1: 아...
0: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 할 때도 cut off. 네.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1: 네네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0: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Oh,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1: 네.
0: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thin으로.
1: 예. 아,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지 않니?
1: 아, slimmer이구나.
0: 네, 그래서 더 slimmer. 유교급
1: 아,
0: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아예 몸매랑 좀...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0: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슬렌더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슬렌더 음료수. 네.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아, 블렌더를 혹시
1: 블렌더가...
0: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자,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네.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날씬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에.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예. 얘기할 때 아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면

0: 하면 정말 피부, 스킨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스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0: 맞아요.
1: 불렀거든요.
0: Right.
1: 그럼
0: 그거는 그냥
1: 그거
0: 스타일일 뿐이고
1: 아
0: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키니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0: 사실
1: 보인다 할 때.
0: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또
1: 그렇구나.
0: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이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넣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0: 그러면서
1: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0: 예.
1: B.
0: 오케이.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You
1: Yep.
0: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쓸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0: There
1: drawing.
0: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1: 와우.
0: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너 정말 못하는구나.
1: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마. 자르지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0: Don't cut off my legs.
1: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3: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3: At least you look slimm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Hm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4: Huh?
5: You look slim. Say thank you.
1: Great job, you guy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1: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네.
1: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0: 오호.
1: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만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영어는 뭐만 한다? 바로 주어와 동사에 집중한다. 그치? 그런데 요즘 명령문 이거 너무 쉽지 않니? 그냥 이렇게 동사만 말하면 되잖아. 주어도 말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한 것 같아. 아, 그런데 얘들아, 그거 들어봤어? 호캉스라는 말 들어봤어? 이거에 있잖아. 호텔에서 막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 호텔에서 바캉스 하는 거잖아. 아, 너무 좋겠지. 그런데 내가, 여행하던 나라 중에서 어디 있더라? 여기. 스웨덴. 스웨덴에 엄청 특이한 호텔이 하나 있어서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짜잔! 얘들아, 이거 뭐야? 이게 뭔가 이글루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거 아이스 호텔이라, 아이스 호텔. 들어가면 침대도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텔방 안에 있는 모든 건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대. 춥지 않냐고? 엄청 춥지. 그런데 그냥 얼음 침대에서 막 맨바닥에서 자는 건 아니래. 뭐라더라? 뭘 주던데? 맞아. 침낭을 준대. 그런데 뭔가 독특한 경험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추울까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이 worry니까. 그래, 영어로 하면 don't be worry. 뭐가 틀렸지? 잠깐, 걱정하지 마. don't 들어가는 거 맞는데. be가 빠져야 되나? 뭐가 틀렸죠? 선생님, 동사 제대로 넣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공손한 요청을 만드는 명령문, 그리고 부정명령문 해가지고 명령문과 관련된 문법들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명령문을 정의하는 시간이죠.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어순은 어떤 순서였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명령문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문 우리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명령문이라고 해요? 바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늦었잖아, get up 이런 거. 그 다음에 손 씻어, wash your hands. 그 다음에 불꺼 뭐예요?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뭐 하는 거다. 지시하는 문장이다. 자,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라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해석하는 거는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명령문을 만드는 어순이 무엇이었냐? 자, 문장에서 주어 동사 중요하니까 주어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과감하게 뭐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된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리고 뭐부터 나온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라서 동사 원형이 바로 문장 앞에 시작합니다. 자, 동사라 함은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죠. 뭐와 뭐가 있었어요? 바로 be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be 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가 있죠. 그래서 아, be 동사 명령문과 일반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있었죠. 비동사 명령문은 주어 생략하는 것 똑같고 무엇으로 시작한다? be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be on time. 제 시간에 와라는 거죠. 시간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동사로 시작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했던 거 wash your hands. wash라는 일반 동사, turn off the light. 불 꺼라고 했을 때 turn이라고 하는 동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write your name, write 또는 read a book, 책 읽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죠. 자, 근데 부정명령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정명령문은 뭐뭐 해라가 아니라 don't를 앞에 붙이면서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바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앞에 무엇을 붙인다? 바로 don't이라는 걸 붙여서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don't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don't 시간 낭비하지 마. Don't waste your time이라고 우리 예시 봤었어요. 그래서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마. 자, 이번에는요. 공손한 요청의 명령문입니다. 공손한 요청의 명령문. 우리가 명령하긴 하는데 지시를 하긴 해요. 하지만 좀더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또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뭐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lease close the door라고 하며 문 닫아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이다? please라는 단어다. 이 please가 그럼 선생님 어디에 붙어요? 어디로 문장의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했을 때이 please는요 문장의 어디? 맨 앞? 맨 앞만 오나요? 문장 앞과 그리고 어디 뒤에 올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붙여서 공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우리 간단하게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좀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먼저 여기 있는 문장과 아래 있는 해석을 비교해 보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냐, be가 나와야 되냐 하면서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do예요, be예요? 바로 be 동사, 동사 원형인 be careful 동사 나옵니다. You cross the street 뭐 해라. 자,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뭐 해라? Be careful 조심해라라는 명령문. 좀 길지만 앞에 주어 과감하게 생략하고 지금 be 동사 원형부터 나왔다라는 거. 이거 무엇이다? 명령문이다. 알아두세요.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만, 뭐뭐 하지 말아네. 자, 뭐뭐 하지 말아.

문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 뭐다? 부정 명령문이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부정 명령문은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부정 명령문은요, don't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don't 말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거 있죠? 자, 부정 명령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어. 너 절대로 뭐뭐 하지 마. 절대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절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don't 대신에 우리가 쓰는 거죠. 뭐예요? 바로 never, never 붙여주면 또 되죠.

그죠? 자, 그럼 부정명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 앞에 don't 있네. 그럼 don't 다음에 우리 뭐 나와야 돼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동사 원형에서 do와 be가 있는데, 자, do는 조동사잖아요. 여기서 동사 원형 뭐예요? be가 나와야 되죠. be afraid of. 또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을 두려워하다. of 뒤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be afraid of failure. 이게 뭐죠? 바로 실패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3번 볼게요. not이냐, don't냐. touch the artworks in the gallery, please. 라고 했습니다. 자, please 나왔으니까 일단 공손한 요청을 하는 건데, 미술관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만지지 말아 주세요. 일단 부정 명령문이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Please가 뒤에 붙어 있고요. 부정 명령문의 특징 뭐예요? 앞에 don'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on't touch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touch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 주세요. 예술 작품들을 미술관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만지지 말아 주세요라는 거죠. 4번 볼까요? 자, 미래를 위해 돈을 좀 저축해라. 일단 부정명령문은 아니니까 동사 원형부터 나와야 돼요. save냐, saving이냐. 여기는 ing부터 있네. 동사 원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save some money라고 하면 돈을 좀 저축하다라는 뜻이죠.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돈을 좀 저축해라라는 거고요. 5번 볼게요. 그 회의에 제 시간에 와라라는 거죠. 자, do예요, be예요. 그렇죠. be가 되죠. be on time. 어디에? for the meeting. 그 회의에 제 시간에 와라라는 겁니다. 명령문은요. 뭐부터 시작한다? 기억하세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가 생략됐다. 그래서 이 어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이번에는요,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고쳐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당황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Don't do embarrassed. 자, 여기 있는 embarrassed는요, 동사에 ed가 붙어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형용사라는 거는 당황스러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을 말할 때 당황스러워, I am 하고 embarrassed, 나 당황스러워 이런 거죠. 그래서 do라는 조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여기에 바로 비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문이니까 don't 하고 비동사 원형, 바로 be가 그대로 와야겠죠. 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be. 그래서 don't be embarrassed라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동사에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것들 많죠? 뭐예요? excite라고 하는 거는 흥분시키다라는 건데요. excite. 근데 excited 그러면은 흥분돼. I'm excited. 나 내일 현장 체험학습 가거든. I'm excited. 나 진짜 흥분했어. 나 너무 좋아.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사에 ed가 붙어져 있는 것들 있을 거예요. interested, interest 흥미를 주는 건데요. interested ed가 또 붙으면 흥미로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친구들 다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볼게요. Doesn't waste your time. 명령문의 부정 명령문인데 doesn't 쓰는 거 아니죠. 이 doesn't이 아니라 이 doesn't 고쳐야 돼. 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뭐라고 해야 돼요? doesn't이 아니라 don't. 그렇죠. 돈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Don't waste your time.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죠. 자, 3번 볼게요. Sleeping on a nice bed in a nice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sleeping on ice bed. 잠깐. 자, 얼음방에 얼음 침대에서 자, 봐라. 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에게 이런 거 하도록, 이런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문인데, 명령문에 가장 먼저 문장에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sleep이 아니라 sleeping이 나와버렸네?
자, 요거 고칠게요. 이거 고 뭐로 고치면 될까요? 바로 sleep.

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고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가 뭐여야 돼요? 대문자여야 되죠. 자, 그래서 대문자 S 쓰고요. slee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sleep on an ice bed. 여기 뒤에 전치사와 어디까지 묶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Just brushed off those flakes. Just 그냥 또는 단지 brushed off라고 했어요. 자, 동사 원형이 나와야 이게 명령문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냥 그 얇은 조각들을 털어내라라는 명령문이 나와야 되는데 brush에다가 ed 붙은 거 이거 안 되죠. 과거형도 현재형도 안 돼요, 여러분들. 동사 원형 나오는 겁니다. brushed가 아니라 뭐 나와야 됩니까? brush. 우리 요거 독해서 봤죠. brush off those flakes. 그 조각들을, 얇은 조각들을 어떻게 해라? 그냥 털어내라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이거 독해에서 봤을 때 이거 뭐였어요? 얇은 조각들이 바로 오래된 피부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 하나 알려줄게요. 브러쉬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독해에서 많이 봐요. 자, 브러쉬라는 거는 닦다 또는 뭐가 될까요? 또는 털다라는 뭐 빗질하다라는 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brush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brush it off 이런 말이 있거든요. 털어내다라는 건데 정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털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나 어저께 파티에서 파티 갔는데 내가 글쎄 실수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아, 어떡하지? 이렇게 친구가 고민할 때, 야, 그냥 넘겨.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어떻게? Just brush it off. 그냥 넘겨. 우리 그냥 넘겨라는 거 비슷한 거 있어요. 하나 더.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let it go, let it go. 이거 있죠? 자, let it go가 뭐예요? 바로 그냥 넘겨.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아주 다시 열심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 쓰는 말 있어요. brush up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게 또 뭐냐면 brush up은 어떨 때 쓰냐면 어떤 때 쓰냐면 내가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가요. 아, 그런데 영어 공부를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내가 좀잘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뭐 했냐면, I have to brush up my English라고 하면 내 영어를 다시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복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rush up 다음에 on my English 하면은 나는 내 영어를 열심히 향상시킬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다시 복습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brush up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다시 공부하다, 다시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의미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독해하면서 이러한 것들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언어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 또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의 묘미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이걸 계속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뜻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독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독해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충 레이디가 앞에서 소개했던 스웨덴에 있는 뭐냐면 바로 얼음 호텔이에요. 우와, 얼음 호텔 가보고 싶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근데 사실 얼음 호텔 많이 추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어떤 느낌의 호텔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If you want a special experience, check out the Ice Hotel in Sweden. If라는 거는 만약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you want a special experience 이건 뭐예요? special experience 할때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을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뭐 해라? 체크아웃 확인하세요. 어디를? The Ice Hotel in Sweden. 오, 얼음 호텔 어디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아이스 호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체크아웃. 우리 친구들 체크아웃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준비물 빠졌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런 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영어하고 같이 쓰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다 또는 체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as the name says. 자, 요거는 같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as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접속사도 있고 그리고 as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s의 역할은요.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무엇의 역할이 있냐면 전치사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뜻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선생님. as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서 as라는 게 여기서 접속사,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요? The name says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의 역할은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또는 뭐 동사의 ing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접속사로서 쓰일 때 as가 또 기가 막히게 뜻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때를 나타낼 때, 뭐뭐 할 때라는 게 있고요.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뜻이 이거 말고도 막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as가 나올 때마다 어떤 뜻으로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as가 나와도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는 너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아이스 호텔 자체 그 이름대로라는 거죠. The hotel. 그 호텔은요, is all made of ice라는 거죠. 그 호텔은, 자, 여기 볼게요. all made of. 자,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is부터 made of까지. 자,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또는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별표 치고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네요. 자, be made of. 비동사 다음에 made of라는 거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뭘로 만들어졌대요? 아이스로 만들어졌대요. 자, 이 호텔은요. 그 호텔은 그 이름대로 아이스,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줄 그어져 있고, there, anytime 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먼저 문제부터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아무 때나 그곳을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there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아무 때나 그곳을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anytime이 아무 때나죠. 그곳을 there가 되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뭘까요? 바로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don't. 그 다음에 방문하다 뭐예요? 방문하다. 아까 visit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don't visit there anytime. 근데 뭐뭐 해 주세요가 나왔으니까 뭘 붙여야 된다? please 붙여야 되죠. please 어디에 붙여요? 뒤에 문장 보니까 이미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please는요. 어디로 붙였나? 바로 앞으로 넘어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P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please 하고 어떻게? don't, please don't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visit anytime, there anyti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please don't visit there anytime. 왜요? 그럼 언제 방문해야 되는데 왜 anytime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방문하면 안 돼요? 자, 아이스 호텔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 호텔이면은 언제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날이 추울 때, 그쵸? 겨울에 방문하면 좋겠죠. They are only open in winter. 그들은요. only, 오직 열어요. 언제만 열어요? In winter, 겨울에만 연대요.

every winter. 매년 겨울을 말하는 거죠. 매 겨울에 they build 뭐예요? 그들은 건설해요. 만들어요. 뭐예요? A new hotel with ice. 자, 그럼 with ice 괄호 치면요. 그들은 매년 겨울에 새로운 호텔을 ice, 얼음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 명령문 나옵니다.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죠. Sleep on an ice bed. 뭐해라? Sleep. 자라. 어디서 자라? On an ice bed. 바로 얼음 침대에서 자라. In an ice room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바로 얼음 방에서. 얼음방에 있는 얼음 침대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자보세요. Don't worry라고 하죠. 잠깐만. Don't worry. 자, 이건요. 바로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통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Don't be worried. 자, 비동사도 들어가고 일반 동사 또 들어가요. 자, 동사 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냥 동사 하나만 쓰는 거예요. 동사 원형 하나만. 여기서는 걱정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don't worry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hey will give you a warm, 뭐예요? Sleeping bag.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will 뭐뭐 할 거예요. Give you, 당신에게 줄 거예요. 무엇을 줄 거예요? A warm sleeping bag, 따뜻한 침낭을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아이스 호텔 추울까 봐 걱정하지 마. 바로 따뜻한 침낭 줄 거예요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스 호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스 호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호텔 어디에 있어요? 스웨덴에 있는 호텔이죠. 첫 번째, 호텔 전체가 얼음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 이름처럼 다 뭘로 만들어졌다?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독해 글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구문 비동사 다음에 made,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of 뒤에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얼음으로 되어 있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of ic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거 맞죠? 두 번째, 매년 겨울 새롭게 호텔을 짓는다. 네, 그 문장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추워서 그 안에서는 잘 수 없다.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 준다 그랬어요? Warm sleeping bag, 따뜻한 침낭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1번과 2번에 둘 다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 친구들 헷갈릴까 봐 여기 이렇게 3번에만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말 이용해서 please don't visit there,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anytime 뭐예요? 아무 때나 방문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독해하면서 지금 무엇 정리해봤어요? 바로 명령문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주어를 과감히 생략하고 무엇부터 시작해라? 동사 원형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었죠. 부정명령문. 부정명령문 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바로 don't로 시작한다. 근데 don't 말고 강조하는 거 있었어요. don't 말고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는 거 하나 있었죠. 바로 never. 그래서 never로 시작하는 거. never 다음에 또는 don't 다음에 둘 다 모아야 된다. 동사 원형 와야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뭐 있어요? 부정명령문 말고 공손한 요청을 하도록 하는 명령문이 있었어요. 자, 이거 마법의 단어 있었죠. 뭐예요? please라는 단어. 뭐뭐 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lease를 문장의 어디? 문장의 앞이나 또는 뒤에 붙여준다. 그래서 문장의 앞과 뒤쪽에 붙일 수 있는 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명령문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이거 화면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명령문 우리
정리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특히 실수하는 부분인

있는데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 never, never 쓸때 don't랑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손한 요청의 명령문 맨 아래쪽에 보면요. Be quiet during the movie 하고 맨 뒤에 please 붙였죠.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항상 please를 붙여주시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회화에서도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령문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간단한 명령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지시하는 명령문을 몇 가지 한번 말해보시면 좀더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기억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기초 영문법에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시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유닛 7에서 8 여러분이 문제 꼭 풀고 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들을 우리가 these books 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ese books are yours. 이 책들은 너의 것들이다 라는 문장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선생님이 항상 예문을 잘 적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칭 대명사 또는 지시 대명사가 포함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보게 되는 예문들 하나 여러분이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때요? 도전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워크북 교재 14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인칭에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I, 나네요, 나. 나는요, 몇 인칭이죠? 1인칭이라 그랬죠. 1인칭에 체크 표시. 자, 이번에 her, 그녀예요, 그녀. 그녀는 제3자에 해당되는 3인칭이었습니다. 3인칭. They는요? 그들이죠. 그들, 제3자, 3인칭 되겠고요. your, 너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인데요. 듣는 너, 상대방을 우리가 2인칭이라고 지칭한다라고 했어요. 2인칭, 그리고 5번에 we,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1인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1인칭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번 한번 볼게요. he, 그는요. 3인칭 되겠죠. you, 너는, 그치, 2인칭이고요. it, 그것이라는 사물, 3인칭. 그리고 9번에 their, 그들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인데요. 그들도 3인칭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me, 미는요. I의 목적격 형태인데요. 나니까 1인칭 되겠죠. 어때요? 인칭 체크 표시 잘 해보셨나요? 네, 우리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이제 한번 써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 을, 르를 잘 비교해서 써줘야 됩니다. 일단 은, 는, 이가 같은 경우에는 다 주격 인칭 대명사로 써주면 돼요. 자, 나, 는은 I죠. I, 나는. 자, 너, 는은요. You, 그가, he, 그녀는, she, 그리고 너희들은 they, 아 죄송해요. 너희들은 you가 되겠습니다. 너와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형태가 똑같이 you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6번을 한번 가볼게요. 나를, 너를. 자, 여러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은 나, 는이었어요. 나, 는은 주어 자리에 올 때 쓰잖아요. 지금 여기에 너를, 나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써줘야 됩니다. 자, 나를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요. me죠, me. 너를 같은 경우에는 주격, 목적격 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you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을은요. 주격은 we고요. 목적격은 us가 되겠죠, us. 당신들을, 당신들. 유저유, 당신들인데요. 똑같이 주격, 목적격 같은 형태다. 유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그들을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은 주어 자리에 오면 they였는데요. 목적격 형태로 쓰면 them이 되겠습니다. them.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인칭 대명사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 번씩 볼게요. 1번에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훈은 보통 남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훈이 주어 자리에 나와요. 자, 주격 인칭 대명사 he 써주면 되겠죠. 자, he, 그는 is my friend, 나의 친구이다. 자, 그리고요, the school bus, 스쿨버스입니다. 버스는 우리가
그냥 그것이라고 지칭하면 되죠. 보니까 주어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it, 그것은 comes here. 여기로 온다. 3번은요, don't take Jason's pen. 제이슨의 펜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문장인데요. 제이슨, 남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의 펜이라고 적어야 되니까요. 소유격 his라고 적으면 되겠죠. So don't take his pen. 자, 4번 보겠습니다. Mrs. Smith, 스미스 씨인데요.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그녀, she라고 써볼게요. She has two sons. 그녀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요, is a busy city. 서울은 바쁜 도시이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뭐라고 지칭할까요? 네, 그냥 it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 busy city. 네, 자, 지금 밑줄 친 명사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인칭 대명사. 주어 자리 오면 주격, 목적어 자리 오면 목적격, 그리고 누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격으로 알맞게 잘 적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hree books. 나는 세 권의 책들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6번 별표 한번 쳐볼까? 여러 권의 책들을 우리가 어떤 인칭대명사를 써줄까요? 선생님, 사물은 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하나인 것 같고 여러 개 뭐죠? 네, 그냥 데이라고 써줬잖아요. 네, 그래서 it 말고요. 데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것들. 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도 지칭하지만 사물도 된다 했죠. 사람일 때는 그들, 사물일 때는 그것들. 자, 근데 그냥 they라고 쓰면 안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they가 뭐가 돼야 돼요? them이라는 목적격 형태로 우리가 바꿔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have them. 해석하면요.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괜찮으세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Americans, 미국인들이죠. 미국인들. 그들이 되겠다. 자, 아까 선생님이 they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어라 했죠. 이번에는 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they 써주면 되겠죠. they, 그들은 speak, 말합니다. 무엇을요? English, 영어를요. 좋아요. 자,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We know,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The girl's name, 소녀의 이름을. 자, 소녀의. 그녀의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We know, 우리는 압니다.

그녀이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어떻게 써줄까요? her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e know her name. 우리는 그녀 이름을 압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like my teacher's stories.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 지금 my teachers를 혹시 바꿔준 친구들 있나요? 이것만? 뭐 his 또는 her로? 안 됩니다. stories까지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 선생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핵심은 이야기들이라는 명사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이야기들. 아까 우리가 연습한 they, them 중에 them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이야기들,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어 자리오니까 them이 되겠죠. 그래서 I like them. 나는 그것들이 좋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ndy and Josh. Andy와 Josh는요, are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다. Andy와 Josh는요, 제3자들인데 복수 형태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They are good friends.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네. 이렇게 우리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 10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mine, yours, ours, his, hers, theirs. 지금 이거 어떤 대명사죠? 네, 소유 대명사입니다. 소유 대명사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They're not your cookies. 그것들은 너의 쿠키들이 아니다. 너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they are not yours. Yours, 너의 것들이라는 소유 대명사를 써주면 되겠죠. 자, 2번에요. This is my room. 이것은 내 방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This is mine. 이렇게 mine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It is our house. 그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It is ours. 네, 4번에요. That is his garden. 저것은 그의 정원이다. That is his. 그의 것이다. 5번 볼게요. It is my sister's dress. 그것은 내 여동생의 드레스이다. 이 그것은 자, 내 여동생을요. 우리가 her이라고 하면 되겠죠. 소유 대명사는요. s 붙여서 her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6번 한번 볼게요. I have my ticket. 나는 내 티켓을 가지고 있어. 내 것이 되겠습니다. I have mine. 자, 이어서요. That is not my grandfather's pen. 저거는 내 할아버지 펜이 아니야. 할아버지, 그저 그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That is not his. 자, 8번은요. They are Mary's new hairpins. 그것들은 메리의 새로운 헤어핀들입니다. They are Mary의 것, 즉 hers, 그녀의 것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y are hers. 자, 9번입니다. Where are your glasses? 자, 너의 안경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안경들은 어디에 있니? 즉, 너의 것들은 어디에 있니? 그러면 where are yours?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You can take my old backpack. 너는 내 오래된 가방을 가져가도 돼. 결국에는 나의 것이죠. My backpack이니까. You can take. 너는 가져가도 된다. 무엇을? Mine. 나의 것을. 자, 여기까지 우리 소유 대명사 관련된 D번 문제 풀어봤고요. 유닛 7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 다음 유닛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닛 8, 지시대명사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게요. 1번에 이것은 학교이다. 우리 이것은 어떤 지시대명사 써주죠? This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this is a school. 이것은 학교이다. 자, 2번에 저것은요? 대시 되겠죠? That
is a parrot. 저것은 앵무새이다. 자, 3번입니다. 이것들은 내 책들이다. 자, 이것들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these라는 지시 대명사를 써줍니다. These are my books. 자, 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저곳은 나의 할머니의 댁이다. 결국에는 저곳도 that이거든요, that. 그래서 that is my grandmother's house. 그리고 5번에요. 저 사람들은 너의 새로운 반 친구들이다. 저 사람들, those라고 하죠. 반드시 우리가 those라고 할때 저것들, 사물만 지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those are your new classmates. 너의 새로운 반 친구들이다. 이렇게 지시 대명사 한번 써 봤습니다. 이어서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기와 같이 복수형은 무엇으로? 단수형으로, 그리고 단수형은 복수형으로 바꿔서 보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This is a cat. 이것은 고양이이다라고 해서 this라는 지시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복수형 this로 바꿔 준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약간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번에 this is a sunflower. 이것은 무엇이다? 해바라기이다. 자, 그러면 일단 복수형으로 these 이것들은이라고 바꿔 줄 텐데요. 복수형이니까 동사 are로 바꿔줘야겠습니다. These are, 그리고 sunflower.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해바라기들. 이렇게 써줘야겠죠. These are sunflowers. 이것들은 해바라기들이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2번은요, those are albums. 저것들은 앨범들이다. 이번에는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those의 단수형 되시죠? 저것은 is 무엇이다? An album.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수 명사 쓸 때는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이렇게 앞에 관사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album의 발음이니까 an이라는 관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That is a baby tiger. 저것은 아기 호랑이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것들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Those are 아기 호랑이들이니까요. Baby tigers. S 붙여주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These are pink balloons. 이것들은 분홍색 풍선들이다. 네. 자, these 이것들인데요. 단수형으로 바꿔주면 this가 되겠죠. This is. 자, pink balloons 단수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are를 써주고요. 분홍색 풍선 하나. 단수 명사로 바꿔주겠습니다. This is a pink balloon. 자, 5번 볼게요. This is a car. 이것은 자동차이다. 자,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다? Are cars. 자동차들이다.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6번에서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수 형태의 지시 대명사가 나오네요. Those are hats. 저것들은 모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단수 형태로 쓰면요. This. 네. 라고 선생님이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This가 아니고요. That이 되겠죠. 저것은 that is a hat. 저것은 한 개의 모자이다. 네. 자, 7번은요. These are honeybees. 이것들은 꿀벌들이다인데요. 단수형으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these의 단수형, this죠. 이것은 is 무엇이다? A honeybee. 꿀벌, 단수명사 하나로 써주면 되겠죠. 8번 볼게요. This is a cello. 이것은 첼로이다. 자, 첼로 하나인데요. 첼로들 여러 개로 바꿔주면요. These, 이것들은 are cellos. 첼로들이다. 자, 9번입니다. Those, 저것들은 복수형인데요. 저것이라는 단수형으로 바꿔주고요. Sweet potatoes,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나로 써볼게요. That is a sweet potato. 고구마 하나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That is a

복숭은 단성은 복숭으로 잘 적어 보았는데요.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기와 같이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시 대명사를 that 저것이죠. 저것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These are sweet strawberries. 자, 이것들은 달콤한 딸기들이다. 자, 이것들을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면 그것들이 될 텐데요. 우리 그것들 they로 지칭을 해주죠. They, 그것들은 are sweet strawberries. 달콤한 딸기들입니다. 자, this는요, 우리 뭐라고 써주죠? 여기 보기에 있는 it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That, this, 똑같이 it이라는 인칭 대명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It, 그것은요, is a very big room.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That lady, 저 여자인데요. 저 여자는 is my new teacher, 나의 새로운 선생님이십니다인데요. 저 여자는 우리가 어떤 인칭 대명사를 써줄까요? 여성 한 명을 지칭할 때 우리 그녀라는 인칭 대명사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she, 그녀는 is my new teacher, 나의 새로운 선생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se, 이것들은 사물을 지칭할 때 우리 똑같이 사람, 사물 상관없이 they라고 써주고요. this, 이것도요. 지금 사물을 지칭하니까 it, 그것이라고 쓰는데 3번의 that lady는 여자를 뜻하니까 여자 한 명,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대신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Those are zoo animals. 저것들은 동물원의 동물들이다. 자, 저것들을 대신할 때 우리가 인칭 대명사. They, 그것들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They are zoo animals. 동물원의 동물들입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computers, 이 컴퓨터들은요, are nice. 좋대요. 자, 이 컴퓨터들. 사물 여러 개죠. 그것들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것들 마찬가지로 4번처럼 they 써주고요. are nice. 그것들은 좋다라는 문장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자, 이번엔 뭘 쓴다? 지시 형용사를 씁니다. 지시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했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들, 이 가방들,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요. 1번 보겠습니다. 이 토끼는 하얗다. 자, 그러면요. 일단 this. 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토끼를 써줘야겠죠. This rabbit. 자,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요? this가. 토끼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토끼가 되겠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소녀입니다. 소녀는 우리가 girl이라고 하죠. 저것은요, 대시입니다. 그래서 that girl, 저 소녀는 is a singer, 가수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Who are 이 사람들? 자, 복수 형태로 우리가 these라는 지시 형용사 써주고요. 사람들, people이라는 명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ho are these people? 자, 4번입니다. 저 상자들. 자, 저걸 지칭할 때 우리가 that 또는 those를 쓰는데요. 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those boxes. 저 상자들은요, are heavy.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5번입니다. 이 꽃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꽃들 복수명사네요.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these. 그리고 flowers. 꽃들. 이렇게 쓰면 these flowers are for you. 이 꽃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문장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에서 10번, 네, 마지막 문제죠. 이어서 마저 마무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당신의 것인가? 라는 질문. 자, 이 가방 어떻게 쓸까요?
This bag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Is this bag yours? Yours는 당신의 것이 되겠죠? 당신의 것. 자, 7번에 he works. 그는 일합니다. 어디에서요? 저서점에서. 일단 저것이니까 대시요, that. 우리 서점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 Booksto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e works at that bookstore. 자, 8번에요.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동물 크립니다. 이 코끼리 this elephant draws pictures. 마지막 10번. 이 그림들은 어떻다? 유명하다. 그림들이라는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these 써주고요. picture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두 개의 유닛 문제풀이 해보았는데요. 우리 본 교재로 넘어가서 내용들 랩업으로 쭉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교재 53쪽을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랑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 또는 사람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자, 명사를 대신하는 말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배웠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본인,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엇이다? 1인칭, 듣는 상대방, 너는요, 2인칭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제3자는

이 주격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 자르면 뭐가 돼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된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너의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소유를 나타내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my, you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 부른다고 배웠었죠. 자, 마지막으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 형태. 나의 것, 너의 것, 그들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대명사는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 부른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 많은 내용들 우리가 선생님이랑 그동안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요. 여러분 교재 59쪽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시 대명사 네 가지 봤는데요. 자, 이것은 또는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This. 사람 또는 사물 둘다 지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저것 또는 저 사람은요. that을 써주죠. that. 자, 여기까지 단수 형태였고요. 복수 형태로 가서 이것들 또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thes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것들 또는 저 사람들은요. those라고 쓰면 되죠. 좋아요. 자, 그리고 지시 대명사를 우리가 두 번째 언급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써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물이나 동물일 때 this랑 that은 어떤 인칭 대명사 썼습니까? 방금 문제풀이에서 했어요. is예요, it. it, 그것으로 받아주고요. 사람일 때는요.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he나 she. 이두 가지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 these랑 those, 그들, 그것들은요, 그냥 한 단어로 저것들, they를 써줄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아이쿠, 끝난 것 같나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정리. 자, 지시 형용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형태는요, 지시 대명사랑 똑같아요. this, that, these, those.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뒤에 오는 이 명사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써줘야 됐었는데요. this랑 that은요,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돼요? 하나임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 자,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this랑 those는요, 그치,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명사가 왔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한 내용 정리 다 끝났고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포함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은 252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읽기로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연습을 좀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못 드렸어요. 분사구문을 그러면 제가 왜 강의를 했을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구어체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도 그렇고 분사구문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거의 쓰지도 않는 구문을 왜 가르쳐 드렸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문들, 그러니까 중등용 지문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셔서 보시게 되는 수능의 지문들 안에서는 분사구문이 꽤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읽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자, 다섯 문장 저하고 이제 구문 분석하고 해석까지 열심히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배웠던 그 문장들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어우, 세 줄이네요. 이게 김밥도 아니고 무슨 세 줄이에요. 김밥 세 줄. 그죠? 야, 굉장히 긴데요. 자, 사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draw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인데요. 자,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elescope. 이거는 이전에 한번 어휘 시간에 다뤘던 단어죠. 자, 텔레가 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요. 자, 스콥이 범위이기 때문에 망원경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observato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사실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안 해드려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등용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ob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관찰하다, 관측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observatory는 자, 그 명사형으로서 관측소 혹은 전망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owell Observatory라고 하면 Lowell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 그런 천문대 정도, 관측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모든 어휘들을 다 이제 대략적으로 필요한 어휘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자, 성분을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 그렸단 얘기겠죠. 자, 그 이제 페인팅하고 드로잉이 좀 다른 것은 드로잉은 보통 연필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그 건물 따위의 아웃라인 같은 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던가 하는 요 정도의 그림을 드로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건축기사 같은 분들이 판에다가 이제 건물 외관을 갖다가 이제 옛날 말로 제도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drawings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튼간에 여기서는 그냥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의 그림입니까? 이건 당연히 형용사구겠네요. 자, planets 이 단어도 배웠죠? 행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는요. 또 형용사적 수식어네요. 뭐와 같은? Mars. 화성과 같은 그런 행성의 그림을 그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ing가 튀어나오는데 나는 얘랑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콤마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 보통 이렇게 e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문장 끝이죠. 네, 문장 끝에 오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동시상황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사용하면서? 이 망원경을 사용하면서 화성과 같은 행성의 그림을 그 사람이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또 동사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주어는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뭐를요? 그 그림들을요. 댐은 바로 drawings를 말하겠죠. 어디에다 보냈나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길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았고요. 자, 요 분사구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시면 요 문장, 자, 길지만 복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했나요? He made drawings of the planets like Mars. 그쵸? 자, 뭐 하면서요? 요 부분이 중요했죠? Using these telescopes. 이렇게 돼 있었고요. And sent them. 그것들을 보냈다죠? 어디다 보냈습니까? To Lowell Observatory.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다.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내용 살포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일단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고등학교 가시면 바로 외우셔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중등용 단어는 아니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죠. 자, 이런 사신, 사자 이런 사람을 메신저라고 했어요. 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 전령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누군가를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 때, 자, 전령이라고도 많이 불렀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보통 심부름꾼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주어 안에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심부름꾼 소년들이, 그러니까 전령 역할을 하는 그런 소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Would run. 달린대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동사니까 run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달리다.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달렸답니까? 바로 MD가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자, 그 다음에 집들 사이에서 그냥 연락이 뛴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컴마가 등장하고 ing가 나왔어요. 자, 이 컴마는 뭘 의미하죠? 저 앞쪽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애 아니에요. 의미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따져보면 뭐뭐뭐를 배달하는 집. 집이 뭘 배달해요? 배달하고 있기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의미상으로도 그렇지만 저 컴마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ing는 저 수식하는 애 아니에요.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분사 구문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꼬랑지에 분사 구문이 오면 뭐라고 했죠, 제가? 자, 그건 동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심부름꾼 소년들이 사무실과 집 사이에서 막 뛰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자, 뭐 하면서? 바로 편지와, 자, 텔레그램즈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또 텔레가 먼 거잖아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은 우리가 전보라고 해요. 텔레폰, 텔레스코프,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이제 전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전부 다그 스마트폰으로 좀다그 교신을 하기 때문에, 자, 굳이 이제 전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by hand. 손으로. 직접. 이런 얘기예요. 직접 들고 편지와 전보 따위를 배달하면서 이 장소와 이 장소 사이에서 연락에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woul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이죠. 예, 그런데 would의 특별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 요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서 뛰어다녔다가 아니고요. 불규칙적으로 다니곤 했다.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내는 would라고 하는 요 조동사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마무리 짓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any messenger boys would run between offices and houses, delivering letters and telegrams by hand.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3번으로 이동할게요. 와우, 이제는 세 줄을 넘어서서, 자, 네 줄, 김밥 네 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별로 안 어렵죠. 콤마로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목적어. 끝. 그러면 이 앞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저거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자,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아,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ed만 남았어요. ed만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being이 생략됐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살아있다? 바로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살아있는 케이스를 직접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로 했을 때이 사람이 이것을 말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 앞에부터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네 단어로 여러분들 처리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자, asked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수동의 개념일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는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겠어요? 이것을 질문 받았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 why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와 있을 겁니다. why가 의문 부사니까. 왜 전화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과거에 받았었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수석 엔지니어. 리딩이라고 하는 건 이끄는 엔지니어잖아요. 어떤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끄는 엔지니어라고 하면 우리는 수석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데디아라고 말했죠. 근데 데디아가 꽤 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분 뜯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s decided. 미국 사람들이 결정했다잖아요. 뭘 결정했습니까? 바로 무엇무엇을 결정하다니까 얘는 목적어인데요. decide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부정사와 ing 중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미래지향적 동사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뒤쪽에 나와 있는 the new 시스템은 전화 시스템이고요. 전화 시스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길이는 길지만.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servant만 아시면 되겠네요. servant는 하인, 종의 뜻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충분한 하인과 종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계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예요.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여러분들. 자, 요 문장. 자, 우리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자, 어떤 내용입니까? When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죠. 뭘 질문 받았어요? 그 뒤에 부분을 A라고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y the telephone system had become popular in America.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분사 구문의 내용이었어요. 콤마. 그 다음에 뭐였죠? 누구였어요? A leading engineer. 그 다음에는 said. 그 다음에 또 A잖아요? A가 굉장히 길었죠. Americans decided to use the new system. 이유는요,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servant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angry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angry는 화가 난 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콤마로 끊겨서 부사 역할이라네요. 이제 당황하시겠어요? 자, 이제 몇 문장을 해보셨으니까 당황 안 하실 거죠? 자, 요것도 지금 형용사 자리에 안와 있고 부사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분사 어디 갔어요? being이니까 생략됐겠죠. 그래서 앞쪽에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ing angry. 이렇게 돼 있죠. 자, 문맥상 생략된 접속사는 because 정도로 보여져요. 화가 나서, 화가 났기 때문에 raise는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뭐를요? 목소리를요. 목소리를 들어올렸다는 얘기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자,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물론 이 angry는 여러분들이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went. 나갔대잖아요. 어디로요? 집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대요. 화가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문 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지문 안에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영어를 공부하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4번도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자, 이 문장도 지금 이제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gry, comma. He raised his voice. 됐죠? 자, 누구에게? To his father. And went out of the house. 이렇게 되겠어요.

0: 4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한대요. 주어 동사죠?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바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한답니다. 이건 부사적 수식어군데요. 이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state라고 하는 단어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어떤 장소를 나타내서 국가나 주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사전에 1번의 뜻은 상태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등용 단어입니다. 자, 근데 무엇의 상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적 수식어.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언제 걱정해요? 자, 오늘날 하는 겁니다. 부사적 수식어요. 그 다음에 and 이하에 자, 또 절이 연결돼 있어요.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요 전체 내용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목적어 안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뭐 할 때? 바로 요럴 때 이런 얘기인데요. 왜는 접속사니까 이하의 주어 동사에 절이 오는 것도 맞지만 자, 어제 뭐 배웠어요? 분사 구문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en 플러스 분사 구문의 구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raise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그 사람을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르다의 뜻이 있고요. scary는 무서운의 뜻이에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분석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Many parents worry about the states of the world today and ask 뭘 물어보죠? 자, how they can feel safe when raising kids in this scary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문장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He made drawings of the planets, like Mars, using these telescopes, and sent them to the Lowell Observatory. Many messenger boys would run between offices and houses, delivering letters and telegrams by hand. When asked why the telephone had become popular in America, a leading engineer said that Americans decided to use the new system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servants.

0: 자, 여러분들 굉장히 긴 문장들 여러 개 오늘 다루어 보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자, 그래도 할만했죠? 자,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쓰기로 반복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본디딩 스텝업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영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영어책을 아주 잘 읽는, 찰지게 읽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결은 단어를 많이 외워서 읽까요? 혹은 문법을 정말 잘해서 읽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읽어서랍니다. 영어책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순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즐겨볼까요? 제가 즐기게 만들어 드릴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이 George라는 양치기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너무 재밌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노를 알고 사용하자. 우리 친구들이 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George라는 양치기 소년은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있어요. 일상이 너무 지루해요. 양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찾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자, 이거 발음 특이하죠. ewe라고 읽습니다. ewe입니다. 그래서 ewe, 맞죠?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after 뭐 한 후에, spending, 보낸 후에, 아침 내내, 맞죠? 오전을 보낸 후에, 오전 내내 뭐 한다고 보냈냐면, trying to catch, 잡는다고 노력한다고, 아침 내내 아침 시간을 전부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양이겠죠. A naughty, naughty라는 것은 바로 버릇없는,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닌다라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와라, 이제 이쪽으로 쭉 몰고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이 아이를 잡아다니러 조울지는 막 달려 막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ewe라는 것은 바로 암양입니다. 암컷 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암컷 양 한 마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아침 내내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George came up with an idea. George는 아이디어가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요거 제가 왜 이런 의미, come up with라는 게 사실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었잖아요. 자, 보세요. 생각이 있는데 이게 come, 나에게 왔죠? come up, 머리 쪽으로 up, 위에 있죠? 와서 머리 쪽이 with라는 것은 뭐뭐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게 나에게 와서 머리 쪽에 있고, 맞죠? up 올라가서 거기에 with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와서 머리 쪽에 함께 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 났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George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He left. 그는 남겨두고요. His flock unattended. Unattended라는 것은 바로 방치된, 돌보지 않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정돈되게 딱 이 돌본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냥 풀어두고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and rushed.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의미 파악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The slope라고 하면 이 비탈이겠죠. 이 산비탈이나 언덕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Towards는 뭐뭐를 향해서, the town,

0: R을 향해서 내려갔고요. As fast as는 뭐뭐만큼 빠르게, 뭐만큼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길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빠르게라는 것이죠. 즉, 제 다리가 저제 몸을 옮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할수 있는 한 빠르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달릴 수 있는 한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긴다라는 말은 바로 그가 달릴 수 있는 한 빠르게 달려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He pretended. 그는 뭐뭐인 척했습니다. Pretend라는 것은 뭐뭐인 척하다. 원래는 아닌데 그런 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인 척했습니다. To be in a panic. Panic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비슷합니다. 하나는 당황. 어떡해. 예, 당황. 그 다음에, 무서워.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이 공포.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당황한 척 했다는 것이죠. And shouted.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늑대가 제 양을 공격하고 있어요. Attack이라는 것은 바로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늑대가 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뭐,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죠. The townspeople이라는 것은 townspeople 안에 보니까 마을도 있고 사람들도 있죠.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jumped up, 벌떡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양 잡아먹으면 안 되지. 몽둥이 들고 어서 가자. 늑대 쫓으러. And ran with George. 그리고 George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Back to his flock. 그의 양떼들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y라는 것은 여기서 조지가 아니겠죠. 바로 they는 마을 사람들. 바로 앞에 나왔던 townspeople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soon realize, 바로 곧 realize라는 것은 바로 깨닫다. 아, 깨달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That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And returned to the town.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이것 봐라. 이 조지라는 이 꼬마가 거짓말을 했네. 애가 너무 또 심심하고 하니까 장난쳤겠지. 그래도 나 지금 내 하던 일거리들 다 제쳐두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투덜거리면서 grumbling이라는 것은 grumble, 원래 원형입니다. 투덜거리다. 그래서 ing가 붙어 있으니까 투덜거리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흔히 쓰는 no입니다. 이 no가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No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은 너와 친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었으면 친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를 알고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No, 맞죠? 이 No는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1번은 바로 not an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no는 not an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 적어 넣어 볼까요? 바로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ot any는 뭔가 전혀 뭔가가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전혀 뭐뭐가 없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no milk 우유가 전혀 없다. In the fridge. Fridge는 냉장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no를 그대로 무엇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바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여기 보니까 not any, 지금 isn't와 합쳐져서 not이 이렇게 apostrophe로 줄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똑같은 거예요.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에 우유가 전혀 없다. 똑같은 거예요. not any가 그냥 no, 줄여져 있다. 짧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어는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뭐뭐가 없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No가 not at all이라는 것이죠.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예요. 결코 뭐뭐가 아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 easy job.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Job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It's no easy job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It's not at all an easy job이 되겠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no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짧게 줄여져서 쓰인답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답을 할 때 No, Yes 할 때 나 그거 싫어 No, I don't want to do that 나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을 때 맞죠?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N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도 No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George는 went back to,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거짓말 한번 했어요. 장난 한번 치니까 George가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걸 보고 또한 이런 장난을 매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duty라는 것은 바로 일이나 직무,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양을 돌보는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For the next few days, 며칠 동안, 다음 며칠 동안, 즉 며칠 전에 한번 장난을 쳤어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동안은 그래도 조용하게 원래 하던 양치기 일을 계속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그리고 이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운데 그리고 좀 습하고 좀 이 축축한데 뭔가 비도 오기도 하고요. 뭔가 이 날씨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날씨가 살짝씩 변하면서 왠지 조지의 마음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 효린파파인 제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하고 괜히 우는 소리 내고 양 우는 소리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강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즐기면은 그 이야기를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내가 마치 이 조지 옆에 서 있는 양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즐기면 영어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주변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간식이 다가오든 오로지 나는 나의 책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조지가 이렇게 거짓말했네. 에헤이 큰일 났다. 이런 이 머릿속에 나만의 생각도 넣어가면서 이 책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한마디로 빨리 올라가죠.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me up with. Come up with. Tom ca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project. Naughty. Naughty.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Unattended. Unattended.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ttack. Attack.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Realize. Realize.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Duty. Duty.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pretend라는 것인데요. 영어 단어는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즉, pretend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뭐뭐 인척하다라는 동사로서 의미를 알려드렸지만, 이게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에 따라서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pretended to be asleep. 자, she라는 것이 어떤 여자아이가 되겠죠. 혹은 여자아이나 여성이 되겠죠. 어른일 수도 있고요. 그녀는 pretended, 뭐뭐 인척했습니다. To be asleep. 잠든 척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왔는데 뭔가 깨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안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잠이 든척 했다.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은 뭐뭐 인척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pretend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They used a pretend phone 이라고 되어 있죠. A phone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죠. 자, 근데 pretend phone이에요. 바로 뒤에 보니까 phone이라는 명사가 있죠. pretend는 바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사용했다. 뭘 사용했냐면 a pretend. a는 하나고요. 하나의 pretend phone을 사용했다. in the play. 이 연극에서. play라는 것이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에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뭐뭐 인척하다 전화기. 전화기인 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즉 가짜인 전화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이 뭐뭐가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것, 즉 사실은 이런데 아닌 척하는 것, 이런 게 바로 pretend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거뭐다 되겠죠. 그래서 뭐뭐인 척하다인데 그거를 명사, 이 형용사로 바꾸면 바로 가짜의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단어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2차 조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허파, 지구의 숨통,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수많은 나무가 산소를 뿜어내는 바로 그곳인데요.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놀람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s로 오늘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입니다.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reject한 동사는 꼭 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를 reject했는지 내용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1: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2: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WHO 그리고 미국의 역학관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기사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표현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모르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Diplomatic.
2: Diplomatic.
1: To strain.
2: To strain.
1: Ally.
2: Ally.
0: 첫 번째 단어는 diplomatic이라고 하는 외교적인, 외교에 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diplomatic issue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사안인지 그 사안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면 상당히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To strain, 역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계를 경색시키다, 악화시키다 라고 할 때 strain, 줄을 팽팽하게 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ly, ally가 아니고 ally라고 읽는데요. 동맹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일단 처음은 헤드라인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여기까지 끊을까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계획을 소위 퇴짜놨습니다. 뭐에 대한 계획인가 봤더니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겠지만 구태여 끊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연구, 소위 2단계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말에 WHO 전문가들 14명인가가 중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좀 넘게 갔는데 입국을 해서 일단 14일 격리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한시의 그 야생동물시장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는 했었습니다. 그게 1단계였고요. 추가로 2단계 조사를 하자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짜를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Diplomatic, 조금 전에 나왔던 외교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외교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0: 뒤에 어떻게 패닉에 걸릴 필요는 전혀 없죠. 이게 왜 디플로매틱이냐를 요 뒤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문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때 이 단어는 좀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못 들어도 충분히 문맥에서 커버를 할수 있다라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안은 That had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바로 이 사안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많은 동맹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역시 동사 strain 들어야 되겠죠?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worsen이라고 하는 악화시키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 단어를 지금 모를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듣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들었으면 문맥상 좋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2: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0: 두 번째 토픽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or CO2 than it absorbs. Observed, 흡수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아마존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2: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의 연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의 단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confirm.
2: To confirm.
1: Rainforest.
2: Rainforest.

0: 울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Rain breast. To emit. 뭔가를 내뿜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 혹은 배출량을 얘기할 때 emission 혹은 emissions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To observe.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죠. 흡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사상 처음으로 scientists have confirmed blah blah blah. 과학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아마존 우림, 저희는 이제 tropical rainforest라고 해서 열대 우림입니다만 아마존의 우림이 지금 emitting 그리고 observe 이 두 단어가 세트 메뉴로 매칭이 돼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동사를 대체로 듣는다 혹은 동사를 대체로 못 듣는다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아마존이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a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라고 되는데요. So emissions, 이때 복수 쓴 이유는 배출량을 얘기할 때는 복수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ut greenhouse gas emission이 아니고 emissions 이렇게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아, 탄소 배출량은 amount, 수치가 얼마다라고 할 때 amount를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수치가 a billion ton입니다. 바로 매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양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지만 특히 이 거대 아마존 숲은 말입니다. 이전에는 carbon sink라고 알려져 있었죠. carbon sink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대 숲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ut it'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근데 이 아마존이 과거와는 달리 기후 위기 사태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숲은 많고 나무도 많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산림 벌채가 심해졌고 그리고 화전 농업을 위해서 숲을 태워버리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대기업들의 개발 작업도 숲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a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2: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a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0: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to amount의 또 다른 활용이라고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amount라고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국의 GDP가 뭐 얼마다라고 할 때도 South Korea GDP amounts to 얼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숨어져 있는 표현들이 정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각이 one degree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부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의 위구르족은 이제 위거즈라고 해서 그 서쪽에 있는 소수민족이 되겠고요.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일단 살펴보죠. Some say, 일각에서는 China's crackdown on Uyghurs. Crackdown, 좋은 의미로 쓰면 요거는 단속이죠. Crackdown on drunk driving이라고 하면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근데 뭔가 나쁜 의미였으면 탄압이 되는 거고요. 짓밟는 것이 됩니다. China's crackdown on Uyghurs blank

0: a crime against humanity. 아,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A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얘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종청소라든가 뭐 genocide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A는 B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뭐 당연히 예, amounts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amount가 꼭 숫자가 얼마다가 아니고 A amounts to B라고 하면 A는 B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me say China's crackdown on Uyghurs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2: Some say China's crackdown on Uyghurs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Destruction of the Amazon'이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존의 파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옛날 그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를 참 좋아해서 봤던 내용이었는데 일단 아마존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농토 개간을 위해 불법적으로 불을 놓는 가운데 아마존 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진 삼림 벌채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장이군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농부들의 농토 개간을 위해 불법적으로 불을 놓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존 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떤 가운데? 농부들이 이러이러한 가운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관사를 쓰는 분도 있고요.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일 겁니다. There is growing concern. 만약에 복수 쓰고 싶으면 There are growing concerns. 뭐 상관없습니다. That blah blah blah. 불을 놓다라고 할 때 어디에 불을 놓다 할 때 To set something on fire 혹은 to set fire to something. 예를 들면 차량 두 대에 방화하다라고 할 때 he set two vehicles on fire. 아니면 he set fire to two vehicles.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냥 불을 놓을 때 set a fire라고 써도 괜찮겠고요.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blank land. 땅을 개간하다라고 할 때 blank land. 동사 뭘 쓰면 좋을까요? 예, 요거는 굳어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lear land라고 합니다. 땅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land clearing이라고 하면 개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광범위하게 퍼진 산림벌채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광범위한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적자면 widespread라는 말을 형용사로 쓰거나 rampant. 이때 rampant은 나쁜 것이 만연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Corruption is rampant in 뭐 China. 한국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쓰는 표현이고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뭐로 쓰면 좋을까요? Rampant deforestation. Deforestation이 이게 산림 벌채예요.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낸다든가 나무를 쳐낸다든가 하는 부분이고요. is also to blank. 역시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o blame. blame은 비난하다가 아니죠. 나쁜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가 blame입니다. 그래서 is to blame. to be blamed가 아니고 to blame. 만약에 나는 꼭 원인을 쓰고 싶다고 하면 rampant deforestation also causes the destruction of the Amazon rainforest. 그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Destruction of the Amazon.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clear land. Rampant deforestation is also to blame.
2: Destruction of the Amazon.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clear land. Rampant deforestation is also to blame.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함께 보겠습니다.
1: To strain.
2: To strain.
1: Ally.
2: Ally.
1: Rainforest.
2: Rainforest.
1: To amount to.
2: To amount to.
1: To set on fire.
2: To set on fire.
1: To clear land.
2: To clear la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그리고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1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동사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주 쓰이는 비동사를 활용한 아주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타다! There be 구문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There be 구문은 언제 쓰냐면 막연히 어떤 것이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 there be로 표현을 하고요. 보통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가 같이 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그렇게 전치사 구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가 역시 뒤에 따라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책상 위에 막연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어떤 책한 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there 플러스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There are two factories by the river. By the river. 강가에, 강 옆에 장소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가에 두 개의 공장이 있다. 어떤 정체를 알수 없는 공장 두 개가 강 옆에 있어요. 그럴 때 There are two factories by the riv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연히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할때 뭘로 쓴다고요? There 플러스 비동사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 there be 구문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Your keys are on the floor. 너의 열쇠들은 마루 위에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의 열쇠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우리가 정체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There are your keys on the floor.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요? Your keys. 너의 열쇠들이라는 것은 정체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 알수 있는 것,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there are 구문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there are 구문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There are some keys on the floor. 마루 위에 몇몇에 약간의 열쇠들이 있다. 이렇게 쓸 때, 그때 there 구문을 쓰는 거예요. There 플러스 비동사 구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 막연히 어떤 것들이 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 there 뒤에 비동사.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라고 했죠. 주어에 따라서 am을 쓰기도 하고, is를 쓰기도 하고, are를 쓰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there be 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있는 there이 주어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there이 주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there be 구문에서는 주어가 비동사 뒤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There be 뒤에 주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비동사는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적어줘야 됩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다. 그래서 비동사는 이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써주세요. 그래서 there 뒤에, 비동사 뒤에 있는 주어가요. 수가 하나인 명사, 다른 말로 하면 단수명사. 단수명사이거나 혹은 셀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 그때는 현재 시제면 is, 과거 시제면 was를 써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주어의 수의 일치를 시켜줘요. 또 주어가 수가 둘 이상인 명사, 다른 말로 복수명사일 경우에는 시제가 현재면 are, 과거면 were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There be 구문은 비동사 뒤에 주어가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에 수의 일치를 해서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살펴볼 건데요. There is a tall tower on Namsan Mounta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남산에는 키가 큰 탑이 있다, 높은 탑이 있다, 요런 뜻이죠. 이때는 비동사 is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있는 주어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a tall tower, 높은 탑, 단수 명사라서 there is water all over the floor, 바닥에 온통 물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is를 쓴 이유가 뭘까요? 뒤에 있는 명사가 water인데요. water는 액체죠. 액체는 셀수 없는 명사. 자,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써준 거예요. There was too much food at the party. 파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 있었다. 여기서는요, too much food. 너무 많은 음식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was를 써준 거죠. too much. 자, 요것도 힌트입니다, 여러분.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올때 같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파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 있었다. 셀수 없는 명사가 주어라서 was를 써준 거예요. 또, there are three eggs in the basket. 바구니에는 계란 3개가 있었다. 계란 3개는 셀수 있죠. 그리고 에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세 개라고 하는 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요. 복수 명사니까 비동사 are을 써준 거예요.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여러 명 복수 명사니까 비동사 과거형 were로 적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there be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때 there는 의미가 없는 형식상의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로 쓰인 there, 즉 의미가 거기에 라고 쓰이는 이 아이와 혼동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got there before night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다. before night이니까 밤이 되기 전에. 이때 there은 분명히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there은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there은 부사로 쓰인 there이에요. 거기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there be 구문에서의 there은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굳이 해석하지 않은 채로 무엇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무엇이 있었다라고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re be 구문에서의 there과 we got there before night에서 거기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there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 주어진 비동사에 알맞은 현재형과 과거형을 쓰세요. 현재형도 한번 써보고요. 과거형도 한번 써보래요. 1번. There, 비동사, a dog. 자,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밑줄 쳐놨죠? a dog.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는 단수 명사니까 이때 비동사는 is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면 wa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there be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알맞게 써봐라 라고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2번, there be a bottle. 주어가 뭐죠, 여러분? 비동사 뒤에 있는 a bottle. 이게 주어입니다. 병 하나. 자, 병 하나 단수 명사니까요. 비동사는 현재형이면 is, 과거형이면 was라고 써야겠어요.
There is a bottle.

there was a bottle. 3번. There be two mirrors. 이번에는 주어가 뭐예요? Two mirrors. 두 개의 거울입니다. 두 개의 거울 복수명사네요. 비동사는 are 써야겠죠. 과거면 were. There are two mirrors. There were two mirrors. 4번. There be many people. 자, 주어가 뭘까요? 아이, 너무 쉽다, 그죠? 비동사 뒤에 many people입니다. 그러면 many people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많은 사람들. 이 people은 person의 복수명사라고 우리 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복수명사니까 비동사는 are. 과거면 were이 되겠죠. There are many people. There were many people. 5번. There be some bread. 자, 요거는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some bread. 비동사 뒤에 있는 some bread가 주어예요. 자,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빵. 빵은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일까요? some은 셀 수 있는 명사랑도 같이 쓰고요. 셀 수 없는 명사랑도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쓸 때는 뒤에 명사에 s가 붙어 있겠죠. 그런데 bread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s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bread, 빵은요, 덩어리예요. 우리 서양인의 머릿속에는 이 빵이 덩어리진 반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빵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비동사는 is나 was가 쓰여야 되겠어요. There is some bread. There was some bread. 빵이 좀 있다 혹은 빵이 좀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6번. There be a lot of trash.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뭘까요? 비동사 뒤에 있는 a lot of trash가 주어가 되겠죠.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요. a lot of라는 표현은 셀 수 있는 명사랑도 쓰이고 셀 수 없는 명사랑도 같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많은 이라는 의미로. 자,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이면 마찬가지로 뒤에 s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trash 뒤에 s나 es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trash, 쓰레기는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단수 취급으로 is나 was가 쓰여야 되겠죠. There is a lot of trash. There was a lot of trash. 많은 쓰레기가 있다. 혹은 많은 쓰레기가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there be socks.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socks, 양말입니다. 양말은 항상 짝을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s가 붙어있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니까 비동사는 are, 과거형은 were이 되겠죠. There are socks, there were socks. 양말이 있다, 양말이 있었다. 8번, there be dirty clothes.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 주어인데요. 이 옷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항상 복수 형태로 쓰는 명사입니다. 항상 복수 명사 취급을 해요. 자, 그러니까 비동사는 뭘 써줘야겠어요? 복수 명사니까 are 또는 were이 와야 되겠죠. There are dirty clothes. There were dirty clothes. 더러운 옷이 있다. 더러운 옷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9번, there be little water. 자, little water이 주어이고요. 이 little이라는 표현은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뜻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물은 액체라서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다 혹은 물이 거의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There is little water. 혹은 there was little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There be lots of mistakes. Lots of mistakes가 주어예요. 자, lots of나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랑도 같이 쓰이고요. 셀 수 없는 명사랑도 같이 쓰여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mistake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mistake는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일까요? 셀 수 있는 명사죠. 오류, 실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오류들이 있다,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 라고 할 때 there are 혹은 there were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lots of mistakes. There were lots of mistakes. 요렇게요.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B 가보겠습니다.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 문장을 만드세요. 자, 주어진 비동사는

동사는 is하고 are, 비동사의 현재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1번, a flower vase. A flower vase 하면 꽃병을 가리키는데요. 어가 붙었으니까 꽃병 몇 개? 한 개죠, 한 개. On the desk. On the desk,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here be 구문을 쓰고 그 뒤에 주어인 a flower vase를 적어주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on the desk라고 끝에다가 붙여줄 거고요. 주어는 a flower vase. 한 개, 단수명사니까 비동사는 이 주어에 맞춰서 적어줘야겠죠. There is a flower vase on the desk.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is를 쓸지 are를 쓸지가 달라지니까요. 주어의 단수 복수부터 우리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2번, in my backpack. 전치사구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일 거고요. A small dictionar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가 붙었네요, 그쵸? 하나의 작은 사전, 하나니까 단수명사죠. 단수명사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야겠네요. There is a small dictionary in my backpack.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내 책가방 안에 작은 사전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many plants, 많은 식물들. In the garden, in 전치사 나왔죠? In the garden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many plants가 되겠죠? 자, many plants s가 붙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are 적어줘야겠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There, 그 다음 비동사 are 써주고 주어 자리에 many pla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 표현 써주면 돼요. There are many plants in the garden. 정원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다. 다음 4번, in the park. 자, in 전치사 나왔습니다. 공원 안에 장소 표현 있고요. A playground, 놀이터라는 뜻이죠. 자, 놀이터가 주어네요, 이번에는. 놀이터 앞에 어가 붙어 있어요. 단수명사예요, 그쵸?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써야겠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There is, 그 다음 주어, a playground. 마지막으로 장소 표현 이렇게 써주면 완성. There is a playground in the park. 공원 안에 놀이터가 하나 있다 라는 뜻입니다. 5번, on the street. On the street 하면 거리에 라는 뜻이고요. 장소 표현입니다. A lot of noise.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랑도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랑도 같이 써요. 그런데 noise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쵸? 그 말은 noise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noise, 소음을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를 써야겠죠. There is a lot of noise. 그 다음 마지막 장소 표현 on the street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리에는 많은 소음이 있다. 다음 6번, many flowers, 많은 꽃들. Near the lake. near 가까이에 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 표현 나와 있고요. 주어는 many flowers, 복수명사네요. 자, 복수명사니까 비동사는 are 써야겠죠. There are many flowers. 마지막으로 장소 표현 near the lake. 이렇게 써주면 호수 근처에 많은 꽃들이 있다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엔 과거형으로 비동사 써보래요. 7번, many frogs. 많은 frogs 하면 개구리죠. In the lake, 호수 안에. 자, 장소 표현은 호수 안에고요. 주어가 many frogs입니다. 주어가 복수네. 그러면 were를 써야 되겠죠. There were many frogs in the lake. 호수 안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 8번, on the birthday cake. 자, on 전치사가 있습니다. The birthday cake, 생일 케이크 위에 라고 하는 게 장소 표현이고요. 주어는 candles가 되겠네요. candle 하면 초, 양초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s가 붙었어요. 복수명사죠. 비동사는 were를 써야겠습니다. There wer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생일 케이크 위에는 초들이 있었다. 그 다음 9번, in the factory, 공장 안에. little noise, noise 또 나왔네, 그죠? noise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ittle,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소음이 거의 없대요. 어디에? 공장에. 이거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주어가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죠. 단수니까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a little noise in the factory.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장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 10번, a food festival, 음식 축제, 그리고 in 전주, 전주에서 라고 하는 게 장소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a food festival이네요. 음식 축제라고 하는 거 앞에 어가 붙어 있죠.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was를 써서 There was a food festival in 전주.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전주에서 음식 축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1번, over the mountain, 산 너머에, 요게 장소 표현이고요. 주어는 a beautiful rainbow,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 명사죠. was를 써주면 돼요. There was a beautiful rainbow over the mountain. 산 너머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었다. 12번, on the road, 길 위에, many cars. many cars가 주어입니다. s부터 있네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는 were 써야 되니까 There were many cars on the road. 거리 위에는, 길 위에는 많은 차들이 있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영작까지 무려 12개 문장이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다음 유형 가볼게요. 다음 중 틀린 문장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 중에서 틀린 문장이 4개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번 There is many mistakes in your writing. 너의 글에는, 너의 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장소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의 글 안에는, 그 다음에 주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many mistakes가 되겠죠. many mistakes 복수네요? 그럼 비동사 is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are 써줘야 돼요. There are many mistakes in your writing. 너의 글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적어줘야 됩니다. 벌써 하나 찾았네요. 그쵸? 2번 There are not much juice in the can. can에는 자, can에는 이 장소 표현이고요.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not much juice. 요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주스는 액체죠. 액체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라서 much하고 같이 쓰인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비동사 are이 쓰였어요. 또 틀렸네요. 그쵸? There is not much juice in the can.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can에는 주스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3번. There was a candle on the table. 이번에는 장소 표현 찾아볼까요? 장소 표현은 on the table. 식탁 위에 라고 하는 게 장소 표현입니다. 그 다음 주어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 있는 a candle이 주어가 되겠죠. 자, a candle이라고 했으니까 초 한 개입니다. 단수 명사네요. 그러면 비동사 was 쓴 거 어때요? 좋습니다. 잘 써줬어요. 그쵸? 그래서 식탁 위에는 초 한 개가 있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상 없습니다. 맞아요. 4번 There was lots of stars in the sky. 여러분, 장소 표현부터 찾아볼까요? 전치사 in이 있으니까 in the sky, 하늘에가 장소 표현이고요. 그 다음 주어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가 주어라고 했죠. Lots of stars, lots of stars, 많은 별들이 주어예요. 많은 별들, lots of는 셀 수 있는 명사랑도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랑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stars, 복수명사랑 같이 쓰였습니다. 즉, 별은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명사다,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비동사는 was가 아니라 were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There were lots of stars in the sky.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었다. 요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were로 고쳐주세요. 다음 5번. There were many airplanes at the airport. 자, 장소 표현 뭐예요? At the airport. 공항에, 그쵸? 요게 장소 표현입니다. 그럼 주어도 찾아볼까요? 비동사 뒤에 있는 many airplanes가 주어 되겠습니다. airplane, 비행기는요.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 있는 명사죠.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were 써준 거 어때요? 잘 썼네요. 그쵸? 주어가 복수라서 were 써줬습니다. 5번은 이상 없네요. 공항에는 많은 비행기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6번, There was a forest. There was a forest by this lake 3 years ago. 이번에는 장소 표현도

있는데요. 시간 표현도 나왔어요. 그쵸? 3년 전에 시간 표현도 있고요. 장소 표현은 by this lake, 이 호수 옆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소 표현, 시간 표현 묻고 나니까 주어 찾기가 더 쉽죠? 비동사 뒤에 있는 a forest가 주어입니다. A forest. A가 붙었으니까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was 쓴거 어때요? 잘 썼습니다. 3년 전에 이 호수 옆에는 숲이 있었다. 3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과거형 쓴 것도 완벽하게 잘 써줬죠? 마지막 7번. There is a lot of dance festivals in Brazil. 여러분, 장소 표현은 뭐예요? In Brazil. 그쵸? 브라질에서. 요게 장소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뭘까요? 비동사 뒤에 있는 a lot of dance festivals. 요게 주어예요. 페스티벌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댄스 축제들. 복수 명사니까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re로 바꿔줘야겠죠. There are a lot of dance festivals in Brazil. 브라질에는 많은 댄스 축제들이 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복수 형태 are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4개 찾았습니다. 1번, 2번, 4번, 7번.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빈칸 한번 채워 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명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앞에 there plus 비동사를 쓰고 뒤에는 장소 표현을 써서 이 문장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A small calendar부터 작은 달력, calendar 하면 달력입니다. 작은 달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따라란, 그쵸? 작은 달력이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어요. 데스크 위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달력이 데스크에 맞닿아 있습니다. 책상에 맞닿아 있어요. 표면에 딱 접촉되어 있을 때 쓰는 전치사는 on이니까요. on the desk라고 쓸수 있겠고, 그리고 막연하게 책상 위에 작은 달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there 비동사를 써줄 건데요. A small calendar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야겠죠. There is a small calendar on the desk. 요렇게. 우리 한번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주어인 some plants는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를 써야겠죠? There are some plants. 그리고 우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창문 옆에 있습니다. 옆에라고 할 때는 전치사 by를 쓰니까 by the window. 요렇게 쓰면 돼요. 창문 옆에 몇몇 식물들이 있다. 그 다음, a big mirror. 큰 거울. 근데 앞에 어가 붙었습니다. 거울 한 개. 큰 거울 한 개니까 단수 명사죠. There is라고 써주고요. 큰 거울 한 개가 어디 있어요? 벽에. 벽이라고 하는 이 표면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쓰는 전치사는 on이죠. On the wall. 벽에 큰 거울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wo backpacks. 두 개의 가방. S부터 써요. 복수 명사니까 there are이죠. There are two backpacks. 자, 배낭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두개다 책상 아래에 있어요. 뭐뭐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를 쓰죠. 그래서 There are two backpacks under the desk. 요렇게 써주면 완성. 자,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Many pictures.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면 there are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그림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만 전부 다 문에 붙어 있습니다. 자, 문, 요런 평평한 표면에 붙어 있을 때는 전치사 on을 쓰죠. 그래서 there are many pictures on the door. 요렇게 써주면 돼요. 문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다. 그 다음, a trash can. a trash can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한 개예요. 단수 명사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야겠죠. There is a trash can. 여러분,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요? 문 옆에 있습니다. 옆에는 by니까요. by the door이라고 하면 되겠죠. 문 옆에 쓰레기통 하나가 있다. 그 다음, a lot of trash. 여러분, 쓰레기통은 셀수 있는 명사인데요. 쓰레기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S나 ES 붙여서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비동사는 is를 써야겠고요. Trash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안에 있다라고 써야겠죠. 쓰레기통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거니까
in the trash can 요렇게

0: 써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쓰레기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할 때는 덜을 써준 거, 요 부분도 같이 챙겨두세요. 그 다음, socks. socks는 양말입니다. 양말이 무려 세상이나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책상이라는 표면에 딱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써줄 거고요. socks, s 붙어서 복수명사니까 there are이라고 쓰면 완성입니다. There are sock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양말이 있다. 양말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there be 구문 살펴봤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There is children in the park. 공원에는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어디가 하나 틀렸습니다. 자,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문제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요?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

0: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자 신금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반가워요. 잘 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잠깐 조금 벗어나서 갔다가 다시 들어온 파트. 그렇지. 대입학 문제입니다. 앞에서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심경 분위기 추론이나 목적 찾기, 주장 찾기, 함의 추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큰 의미에서 하나의 흐름을 파악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추론 파트도 주제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봐야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요지 파악, 그리고 주제 찾기, 그리고 제목 찾기 이런 대입 파악 문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끄떡 안 하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하루를 잘 버티고 시험 기간에 시험 시간을 또 잘 버티는 건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체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선생님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자, 엘튼 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죠. I'm still standing. 나는 여전히 서 있어. 서 있다 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stand라는 동사가 서다, 서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기는 하는데 stand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stand for 라고 하면 뭐뭐를 위해서 서 있다 라는 거, 무언가를 상징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stand가 견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m still standing. 나는 여전히 견디고 있다. 견뎌낸다라는 거, 버틴다라는 거, 상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잘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야, 진짜야. 선생님 여러분보다 좀 더 살았으니까 진짜 그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대단한 그 체력과 정신적인 체력, 마음의 체력, 신체적인 체력을 가지고 한번 오늘 탄탄하게 독해 체력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처음과 후반부 앞부분에서 우리 했던 대입학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 처음도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뒷부분에서 더 깔끔하게 정리를 많이 해놓는다. 특히 뭐가 나올 때? 그렇지, 반전이 나올 때는 뒤에서 확실하게 중요한 내용을 꽝 하고 얘기를 해준다.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특히 뭐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은 너무 익숙할 거예요. But이나 however는. 근데 in fact, in reality라는 것도 반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 있는 상황을 좀 더 재차 부연 설명하는 이렇게 알고 있지 실제로도 이래 라는 의미로 in fact, in reality, actually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실은 이라고 하면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in reality, in fact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자, nevertheless나 although나 while도 반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연결어 접속사가 되겠고요.

instead rather라는 것도 instead 앞에 거 하지 하지만 대신에 이게 하는 게 필요해라고 한다던가 rather라고 하면 오히려 앞에 것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뒤에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반전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연결어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문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 혹은 순서 찾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의 흐름을 잡고 그리고 글이 뭔가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결어들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therwise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일단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재가 있다면 그 소재는 아마도 핵심적인 메인 소재가 될 거야. 그 핵심적인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되고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하자. 반전을 나타내는 연결어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총 5개의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출발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소재를 이야기해 주겠죠? 봤더니 스포츠 이코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면 생태계라는 뜻이죠. 스포츠 생태계는요, 존재합니다.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존재를 하느냐? The type and the rate of competition existing. Competition이 competition이에요. Competition. Competition은 cooperation and competition이라고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Competition이라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협력적 경쟁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협력적인 경쟁, 존재하는 협력적인 경쟁의 유형, type, 유형과 and rate, 속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속도, 이 그 범위, 범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쭉 끝까지 읽고 다시 올라오면 얘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해놓은 문장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선생님 여기다 지금 하트를 걸어놨습니다. 자, 뒤에 첫 문장의 이 모호한 표현을 좀 더 설명해주는 competition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competition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is defined. 자, 얘는 정의가 내려지는데 어떤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냐면 the simultaneous pursu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협력과 competition, 경쟁이 simultaneous, 동시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추구가 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진대요. 그 얘기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란 얘기야? 협력과 또 동시에 경쟁이 함께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란 이야기야.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려지는데 이것은 누구 사이에서? Among firms, 기업들 사이에서요. 기업들이 뭐 하도록? To leverage. Leverage라는 게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이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근데 이건 뭘 위한 자원인데? For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우월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이 가치 창출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들 간에 협력도 하고 동시에 경쟁도 하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competition이라는 것이 정의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competition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력도 경쟁도 둘 다 추구하는 협력적 경쟁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고 이 competition은 바로 뭘 위해서? 그렇지.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자원을 이용한대요. 중요 자원을 이용. 근데 이 중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 중요 자원을 왜 이용해? 우월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대요. 가치 창출을 하고자 어떤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Competition. Cooperation과 Competition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왜 어떤 상황이에요? 스포츠 상황이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Sports Ecosystem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에 뭐가 있길래 기업들이 나올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스포츠에 이제 리그, 팀이 있죠? 그리고 그 팀을 후원하는, 스폰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나 아니면 그 팀에 있는 구성원들을 또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송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이 사람들, 이 선수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팬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스포츠

이코시스템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수를 후원하는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태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특성, 본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스포츠 사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역동적인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이런 본질은 바로 뭐냐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To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 자원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요 자원을, 이 자원을, 자원의 효율적인 목표를 위해서, 뭣도 해야 되지만, 협력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잠재적으로 뭐도 해야 돼? 경쟁도 서로서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스포츠 비즈니스의 다이내믹한 특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요, should be managed properly,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Trust and confidence issues. 자, 신뢰와 신용의 문제가, confidence는 뭐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신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와 신용의 문제가 being paramount. Paramount가 밑에 나와 있지? 최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계, 특별한 관계는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뭐 하나가 깨지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자원이라고 얘기했네. 그죠? 중요 자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It can be challenging too.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가 되기에는?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s. 스포츠에서 협력적이면서 그리고 또 경쟁적인 것은 되게 어렵대요. 왜 어렵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s. They, 즉 collaborative 한 것과 collaborative하게 되는 것과 competitive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형태의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죠. 다른 형태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 협력적인 관계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competitive, 경쟁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상대를 좀 이렇게 견제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competitive한 특징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실 둘 다 챙기는 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challenging이라는 게 바로 어려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 careful balancing act.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균형 잡는 행동, 주의 깊은 균형 잡는 행동이 아마도 being required, maybe required, 요구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측면에서요? In terms of, 뭐뭐라는 면에서. The amount of emphasis placed on each activity. 각각의 활동, 예를 들면 협력적인 활동, 경쟁적인 활동, 각각의 활동에 주어진, 놓여진 강조의 양, 즉 강조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예,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균형 잡힌, 아주 면밀한 균형 잡힌 균형을 만드는 그런 행동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너무 몰입하게 되면 한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코피티션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 후반부로 들어가 봅니다. Often sports managers, 종종요, 스포츠 관리자들은 will try to, 뭐 하려고 해요? Be more competitive. 경쟁적이 더 되려고 한대요. 왜? Due to performance reasons. 뭐 때문에? 수행의 이유로. 그치? 우리 팀이 더 일단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더 경쟁적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ess cooperative, 덜 협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they may be needed, they may need to. 그들은 아마도 뭐 할 필요가 있을까? Share information, but do so in cautious manner. 뭘 공유해야 돼?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굉장히 주의 깊은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한쪽을 더 하려고는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t might be better. 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To have plans in place.

계획을 갖는 것이요. 뭐에 있어서?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이 두 가지를, 협력과 경쟁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가지는 것, 동시에 어떤 적절한 계획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줍니다. 하나가 is not neglected, 뭐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소홀해지지 않게요. 즉 하나가 컴피티션이 됐든 하나가 코퍼레이션이 됐든 하나가 소홀해지지 않게끔 해주는 걸 확실하게 해줍니다. 뭐에 대한 대가로? At the expense of the other. 다른 하나의 대가로 나머지 하나가 소홀해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뭐 하나가 만약에 컴피티션이라고 한다면 컴피티션을 명목으로 해서 누가 소홀해지겠어요? 코퍼레이션이 소홀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뭔데? 밸런싱을 맞추는 거죠.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은 방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mpetition, 다시 말하면 cooperation과 competition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전부 다 스포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포츠 사업에서는 키워드 협력과 경쟁, competition. 경쟁 사이에서의 뭐가?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어때요? 맞죠? 키워드 다 나왔어요. competition, cooperation과 competition, 그리고 balance. 요 두 가지, 두 가지의 키워드와 세 가지, 요게 균형까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에 기반한 경쟁을 위해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우선시되는 거 아니죠? 스포츠 정신 함양 교육이 필수이다.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왔습니다. 정신 함양 교육. 자, 스포츠에선 성과를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이게 키우가 아니죠. 과소평가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내용 일단 요지로는 부적절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산업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이 중심이 여기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여러분들 이걸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선택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중요한 요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키워드를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균형 잡힌 시선 혹은 균형 잡힌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키워드, 반복적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심되는 문장 찾으면 더더욱 좋고 가볼게요. One reason that, 하나의 이유, 어떤 이유? People participate in social media.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participate in, 참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에 왜 참여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It's because it builds. 그것이, 즉 소셜미디어가 무엇을 만들고 구축해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첫 문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보고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We increase our social capital. 우리는 사회적인 자본, 사회적 자본을 늘립니다.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We successfully engage in social media.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성공적으로 참여를 할 때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정말 잘 참여를 하면 사회적인 자본이 늘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건 첫 문장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바로 사회적인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뭘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 참여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바로 뭔데? 관계요. 관계 형성. 사회적 자본을 끌어올릴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함으로써. 이해됐죠? 성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social capital.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건 describe the networks. 네트워크를 설명합니다. 네트워크를 보여줘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of relationships. 이 관계망을 설명합니다. 다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자본은 무엇을 설명한다? 관계망을 설명해 주는데 이 관계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축한 관계망이죠. 근데 그건 we have tha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망을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그것은 that are built on,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Mutuality, 상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Mutual이란 단어가 서로의, 상호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우리의 상호성과 ensuring of identity, understanding, norms and values, 정체성, 이해, 규범, 가치를 sharing, 공유하고 상호성,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이 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망을 설명하는 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자본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부르는 게 바로 사회 관계, 이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자본을 우리는 늘릴 수 있다는 건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We build ties. 우리는 이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유대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유대관계야? 자, that may pay off. 도움이 될 수 있는. With a job lead. 직업에 대한 정보, 직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직업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와 같은 이러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관계망을 잘 구축을 하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죠. 야, 여기 되게 좋은 자리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Pay off.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망들, 그러한 연결고리들, 그러한 유대관계들을, ties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본을 만들어낸다는 거, 관계 형성을 한다는 건 어떻다?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관계적인 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Reinforce, 우리는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뭘 통해서? Through our online presentation and a personal blog or our profile. 우리의 개인적인 블로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의 프로필, 우리 앞에다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앞에다 놓는 그런 프로필에 있는 온라인상의 우리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블로그 앞에 게시에다가 놓거나 프로파일에다 넣어요. 그럼 나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The premise behind the notion of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이면에 있는 전제는 이것은 바로 is rather simple and straightforward. 단순하며, 꽤 단순하며 straightforward, 직접적인 이란 뜻입니다. 직접적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Investment in social relations with expected returns. 바로 예상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보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투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다? Returns, 예상되어지는 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정말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의 전제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회학자의 이 난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에서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연구에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 It is who you know.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느냐? As much as. 뭐만큼? What you know.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느냐가 바로 shapes our experience in society. 사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너희들이 뭘 알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한데, 근데 그만큼이나 누구를 알고 있느냐, 즉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망을 누구랑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겪게 되는 그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발전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건 사회적인 자본을 어떻게, 누구를 알면서 구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넘어가기 전에 입과 대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댁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만큼이나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험을 구성한다,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with new media, 새로운 매체로 our reach of connecting. 자, 연결되는 우리의 범위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범위가 is all the greater,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접촉해,
다시 말하면 소셜미디어 새로운 것들을 더 흡수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범위들을 더 넓혀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 Expanding our who we know.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는지를 더 확장해 나가요. 어떻게? To greater and greater lengths. 훨씬 더 많이, 큰 범위로, 큰 범주로 더 확장해 나가면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소셜미디어,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자본, 사회적 자본 관계들을 더 팽창시켜 나가고 확충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은 나와주는 게 좋겠죠. 네, 뉴미디어도 나쁘진 않지만 소셜미디어 일단 1번에 매력적이니까 한번 볼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 이게 바로 소셜 캐피럴을 늘려나가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인 자본이 된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셜 캐피럴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그 역시 사회적인 자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returns를 가져다 줄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된다. 이런 의미로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이다.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안 나왔고요. 뉴미디어의 등장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게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나왔어요. 다양한 인적 자본 구축은 소셜미디어 활동에 필수적이다. 관련이 없고, 사회적 경험은 인격 해망과 세계적 확장에 도움이 된다. 역시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련이 없는 소재가 나오거나,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나오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답을 다 지워나갈 수 있는 파트가 요지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이 주제나 제목에 비해서는, 같은 대입항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파트의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평이하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잘 해결했어. 3번 가보겠습니다. 와,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이게 앞부분은 살짝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내용인데 끝까지 읽다 보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가 키워드야? 그렇지, information, 정보랑 아 맞아요, interpreting, 해석하는 거, meaning이라고 요새 이제 나왔죠. 의미, 의미라는 건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그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랑 의미라는 것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not the same thing, 동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정보와 그 의미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former라는 건 전자가 되겠죠. 다음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former와 뭐에 대해서 나와요? The latter, 후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정보와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서 한번 끊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길게 설명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르니까 어떻게 봤을 땐좀 대조적인, 상대적인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정보라는 것, former, 전자, 정보는 refers to 뭘 일컬어요? Uninterpreted data. 해석되지 않은 자료 혹은 sensory states, 감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그냥 정말 raw data가 바로 뭐예요? information이 되죠. 해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정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것은 바로 whose possibility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 상황에서의 가능성, 감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그런 가능성이 can be easily measured, 쉽게 측정이 될수 있어요. 정보라는 거 사실은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값들을 정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는 어떤 것도 주관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누구는 후자, 다시 말하면 meaning, 의미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고 일컫냐면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sensory states. 방금 전에 우리가 data or sensory states는 봤죠? 그러니까 데이터나 아니면 감각적인 상태, 우리가 감각적으로 얻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야.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태에 대한 뭐가? 해석이 바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와 의미의 차이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보, information, 의미. 이두 가지는 확연하게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확연하게 다른 거의 차이는 이 의미에는 뭐가 들어간다? 맞아요.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나

법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해석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의미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볼게요. 자, 이것은 뭘 포함하느냐? Including the special kinds of nuances and values. 특정한 종류의 뉘앙스라든가 가치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 The information entails. 정보가 수반하거나 아니면 is intended to have, 가질 거라고 의도되어지는 그런 가치나 뉘앙스의 특별한 종류의 이런 뉘앙스들, 가치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특정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죠라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 가보겠습니다. This implies to,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To any type of information, 그 어떤 정보에서도, 어떤 정보의 유형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 어떠한 정보의 유형이라는 건 굉장히 각가지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from, to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Alarm signals. 경보 신호에서부터 and sophisticated statement 아주 sophisticated 정교한 이란 뜻이죠. 정교한 어떤 진술문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종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드디어 예시가 나옵니다. A coin tossing game.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예로 들어봅시다. 근데 이 게임 안에서는 it is decided that 뭐라고 결정이 내려져요? Throwing three hats in a row라는 표현이 연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연달아서 연속해서 뭘 던지는 거? 세 개의 머리를 던지는 거. 여러분 동전이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앞면과 뒷면을 영어로는 hat and tai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앞면을 던지는 거. 핑 던졌는데 딱 앞면이 세번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constitute a win, 이긴다, 이기게 된다라고 결정이 되는 이 동전 던지는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If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특정한 상황이 나오니까 예시를 구체화합니다. If a certain player 어떤 특정한 참여하는 참여자가 이 경기를 하는 사람이 end up with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consistently 지속해서 어떻게 어떤 결론을 어떤 결과를 갖게 돼요? desired outcome 이 특정한 참여자한테는 바람직한 결과래요. 바람직한 결과가 뭐겠어요? 경기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죠? 이기는 결과로 갖게 돼요. 이기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건 바로 뭔데? defeat라는 게 여러분들 패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패배시키는 건 이기는 거죠. 누구를 다 이겨요? All who challenge that player. 그 참여자에게 challenge. 도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이기면서 자신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 바람직한 결과, 이기는 결과를 계속해서 갖게 된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동전 던지기를 해도 계속 앞면이 세 번이 나와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야? 그렇지. 얘가 바로 정보예요. 이 상황이 정보인 거죠. 아무것도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야말로 관찰된 것. 맞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이 정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we tend to interpret.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해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outcomes. 그렇게 연속해서 그 사람이 계속 이기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Either A or B. A든 B든 둘중 하나로 해석을 해버린대요. 자, 그러면 이 정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 눈으로 목격한 감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The work of fortune. 행운이 작동해서, 아, 저 사람 운이 참 좋구나. 라고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else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그렇게 이기는 참가자에 의해서 cheating.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어떤 부정행위? clever. 교묘하면서 undetectable. 감지할 수 없는 부정행위. 그래서 하나는, 야, 저 사람 운이 참 좋네. 라고 하거나, 아, 저 사람 무슨 술수를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이것은 바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건 at the core of everything we do, think about, and feel. 우리가 행하고, think about, 생각하고, and feel. 느끼는 그 모든 것에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뭐다? 해석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뭐야? 우리는 정보를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볼게요. 자, 우리는 정보 나왔어. 정보를 어떻게 하는데?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만들어낸다. 너무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는 경험적 확률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예측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정보 양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 어려워요. 관련 없고요. 정보의 진위 판단을 할 때 출처 확인 없습니다.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 개입. 아, 이거 저 사람 술술 쓰는 거 아니야. 감정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건 쭉쭉쭉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잘 해결했어요. 그죠? 우리가 대입학 문제가 이렇게 요지 같은 경우, 주장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특히 이제 대수능 문제나 모평 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위에 있는 내용의 본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웜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웜업을 하면서 그냥 에이 쉽네 이렇게 보시면 마시고, 그럼 이 표현들을 우리가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정보 해석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해석이라는 단어는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선택지 안에는 이 해석이라는 의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가 정보와 의미, 이 두 가지가 첫 문장에 나왔었죠. 그죠? 그 중간에 뭘 이걸 다르게 하는 건 해석이다. 우리들이 그걸 바라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그 해석의 의미에 따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첫 부분에 소재가 일단 나왔는데 좀 길게 나왔죠. 표현으로 나왔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하는 능력? 그렇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틀을, 큰 틀을 잡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의 주어와 동사만 먼저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부연 설명에 이 대시나 세미콜론이나 커마커마 삽입으로 들어간 건 좀 나중에 해석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구조가 일단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바로 뭔데? 그 능력은 주어와 동사죠. Particularly, 특히나 relevant and group settings. 집단 상황에서 relevant,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Relevant는 원래 관련 있는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Relate라는 동사, relation을 생각하시면 연관, 관련 이라는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relevant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즉 중요한 이라는 의미까지도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중요한 첫 문장, 감정 이해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떻대? 중요하대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집단 상황에서 중요하다. 표가 아니라 그룹 세팅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그럼 감정을 이해하는 게 어떤 능력인지 그걸 설명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To have a diverse emotion vocabulary. 다양한 감정의 어휘를 가지고 있고, 나 화났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 좀 짜증이 났고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가지고 있고, and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 감정을 일으키는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기분이, 기분 너무 나쁜데? 근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 단계를 잘 알고 있는 게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상황에서 중요하다? 집단 상황에서 중요하대요. 그러면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가볼게요. Individuals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 Domain이라는 게 영역이란 뜻이니까. 자, 이러한 영역에 skilled, 노련한, 기술이 많은 이란 뜻이니까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그런 사람들은요. Are able to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단 상황이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주겠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Express emotions,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며 기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의 상태, 왜 기분이 나쁜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and thus,

따라서 할수 있어서 and may facilitate.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구입니다. 뭘할수 있어요? facilitate 할수 있습니다. clear communication between coworkers. 동료들 사이에서, 동료들 간에 분명한 의사소통을 facilitate 할수 있습니다. facilitate이 뭘까요? 네, 촉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관계, 집단 상황이 나왔어요. 집단 상황에서 뭘 해줄 수 있대요? 자신의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동료들 간에, 맞아요. 의사소통을 촉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됐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그러면 추가의 장점이 나오겠죠? 집단 상황에서 중요하다, 집단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이점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더욱이요. They may be more likely to. 자, they라는 건 바로 그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더 가능성이 높아요. 뭐할 가능성? Act in ways.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식? That accommodate their own needs as well as the need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필요한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수용하면서 또내 필요까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cooperate.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그냥 단어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I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영어로는 그냥 that is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코드들을 잘 알고 계시면 해석하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할수 있다라는 거?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지. 협력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More likely to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됐죠? In a group conflict situation,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러면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갈등 상황에서 a member with a strong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구성원은 will be able to 할수 있습니다. 야, 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의사소통을 더 명확하게 해서 협력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express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의사 감정을 잘 표현을 해서 and why he feels this way. 왜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는 또한 also should be able to 할수 있을 겁니다. 뭐를? To take the perspective of other group members.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도 표현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떠한 관점을 취할 거예요? Take the perspective. 관점을 취하다. 누구의 관점?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을 취해서. 그래서 and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뭘 이해해? Why they are reacting in a certain manner. 왜 특정한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필요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고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잘알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갖고 오는 게 바로 어떤 결과일까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Appreciation of differences.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 appreciation 이란 단어가 이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거야. 나의 다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creates, 만들어내고, and promotes, 증진시킵니다. 촉진시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뭘 만들어내요? An arena for open communication.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뭐 그들끼리 조금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높이고, 그죠? 자, 그리고 promote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건설적인 갈등의 해결입니다. 해결과 그리고 향상된 집단의 기능, 집단 기능을 향상하는 걸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 협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와 아주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맥을 같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s 하는 것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 중요하다? 집단 상황에서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롭다? 의사소통을 끌어올리고 협력을 또 키울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꼭 나와줘야 돼요. 어떤 표현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건꼭 나와줘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감정 이해 능력, 감정 관련 어휘, 공감 능력. 한번 2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정확하게 우리가 찾았던 표현이에요. 집단 상황에서 뭐? 소통을, 그리고 뭐? 협력을 어떻게 한다? 끌어올려줍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맞아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과 4번도 한번 볼까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 우리 empathy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안다라는 건 공감해 준다라고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죠?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감 능력과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의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관계, 연결고리가 없죠. 그죠? 우리 지문에서는요. 감정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 물론 앞부분에 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다양한 어휘, 감정에 대한 어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왜 이런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그 능력이 바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일부의 내용을 갖다가 요지로, 특히 감정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것과, 그리고 너무 확장된 이런 키워드들은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량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성 함량의 요소들이 쭉 나오지 않았고, 그 요소 중에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개의 문제 잘 해결했어. 많이 어려워? 아니지? 네, 좋아요. 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얘도 앞부분에서 키워드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비추어서 대조로 나옵니다. 얘는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고자는 도입을 그냥 만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본다는 전반부 요 내용이 끝나는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볼게요. Even though 뭐뭐이기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Even though가 나오면 뭐 찾아? 커마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끊기나를 보니까 커마 없이 여기 대시는 부분에서 한번 끊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내용이 한번 끊기는데,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대시 대시 부분이. 그리고 실제 주절은 바로 We are unlikely to. 우리는 이렇게 할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We are unlikely to. 이렇게. 우리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뭐이긴 하지만 There is a good reason.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뭘 하는? To consider a dog. 개가 뭐라고 생각하는? 개를 a sentient being. sentient라는 표현이 밑에 나옵니다. 지각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각력이 있는 존재, 개라는 그 존재를, 생명체를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지각력이 있다라는 건뭘할수 있다라는 걸까? capable of making choices and plans. 선택도, 계획도 할수 있는 그런 지각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개를 생각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가 나중에 맛있는 걸 먹네? 쟤는 계획이 다 있네?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가정할지 모르겠어요. 그 개가 could have a conceived. 상상할 수도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of acting otherwise.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연결어로는 쓰이는데요. 얘는 다르게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가 상상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가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란 뜻이야. 걔가 보니까 계획도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택도 할수 있는 것 같아. 의지가 있는 애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다르게도 행동할 수 있구나. 그걸 상상할 수 있겠네. 그 걔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있지만이라는 건 중요한 정보는 얘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It is wicked. and immoral for attacking a child. 어떤 아이를 그 개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wicked. 쟤는 사악한 개야. 쟤는 immoral. 비도덕적인 개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걔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걔가 어떤 아이를 공격했을 때 일부러 그랬을 거야. 일부러 사악한 의도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인 책임성은요? 도덕적인 책임성? 그럼 걔를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본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렇게 걔를 볼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빠이빠이예요. 자, 도덕적인 책임성이라는 건 is not some universal concept like entropy or temperature. 자, 이 도덕적인 책임성이라는 건 뭐일 것 같, 뭐가 아니에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개념은 뭔데? 이를테면 엔트로피나 온도에 대한 개념이죠. 온도는 여러분들 그 온도계만 있으면 다 측정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나 바로 온도라는 보편적인 개념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that applies equally. 동등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며 and can be measured similarly. 비슷하게 측정이 될수 있는 그 무언가, entropy 아니면 temperature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도덕적인 책임성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도덕적인 책임성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그냥 측정 가능하고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면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는 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건 everywhere in the cosmos. 우주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보편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a notion. 그것이란 건 moral responsibility가 되겠죠?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건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develop, 발달된, 개발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에요. Specially for human use. 인간의 사용을 특히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다? 도덕적인 개념. 도덕적인 책임. 그죠?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건 그럼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 온도나 엔트로피처럼 우주 어느 곳에서나 측정되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no more or less. 뒤에 것보다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즉,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Languages are. 언어와 다를 바 없이요. 언어도 어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와 별반 다를 거 없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거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지 않아? 그죠?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책임. 이건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For human use. Humans.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덕적인 책임이다. 됐죠? 자,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하게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어야 될것 같아요. While, 뭐만은 반면에. 자, 그럼 얘도 어도와 마찬가지로 부사절이란 말이죠. 한번 끊기겠지. 어디에서? 이렇게 커마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뭐인 반면에? Sentience. Sentience가 아까 sentient가 지각력이 있는 이란 형용사였죠? 이건 명사가 되겠지. 지각력과 and volition. 밑에 보시면 의지라고 나옵니다. 지각력과 의지라는 것은 our aspect, 측면입니다. Of mind and agency. 정신과 그리고 주체성의 측면이 바로 지각력과 의지력,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도덕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도덕적인 책임을 봐야 되니까 도덕성. 이것은요, are cultural tools, 문화적인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인데, develop to influence social behavior.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도구가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건 바로 뭐다? 인간들의 사용을 위해서, 인간들의 사용이라는 건 바로 뭐다? 문화적인 도구를 이야기한다. 인간들이 문화를 만들면서, 그 사회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가 바로 뭐다? 도덕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부연 설명 갑니다. 자, 이거는 바로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덕적인 도구, 아니, 문화적인 도구라는 건 바로 뭐냐? 그것은 to cultivate. Cultivate이 뭐예요? 함양하다,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은 길러주고? The desirable. 바람직한 것은 길러주고. Discourage. 뭐 하는 거? 그치. 얘는 지양하게 하다.

경기를 꺾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은 못하게 하는 거야? The harmful. 해로운 것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바람직한 행동,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바람직한 행동들은 고양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함양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사회에 유해한 것들은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the 형용사. the 형용사가 마치 명사처럼 보이죠? 바람직한 것, 해로운 것. 그래서 the plus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the poor, poor people 이렇게도 같지만 이렇게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thing or things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하고 해로운 것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도구가 바로 도덕성이다. 자, they are learned. 자, 이러한 도덕성들은 morals는 are learned.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It is possible, indeed, likely. 무엇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That, yeah, 하는 것이요. 이때 가져진 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하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냐면 We are born with. 우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기질을 가지고요? Preposition이라는 게 바로 성향이나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기질을 갖고? To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성향, 그런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거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인간들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그렇게 타고난 것이 가능하고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나 only within, 오직 어디 내에서만 within human society, 오직 인간의 사회에서만 do we, 우리는 come to understand 이해하게 됩니다. This 이러한 개념을, 이런 것들을 as moral behavior, 도덕적인 행위로 이해하게 되죠. 저 이게 뒤에 뭐예요, 이게? 동사인데 여기 왜 이렇게 갔어요? 네, 여기 only라는 전치사 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와서 도치를 만든 겁니다. only는 준부정어라고요. 부정어에 가까운 부정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그 의사만이 우리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의사는 우리 할아버지를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나왔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준부정어인 only가 상응하는 어구가 앞으로 나갔을 때 강조를 위해서 나갔을 때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데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간 사회에서만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다. 뭐가요? 도덕성,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건 인간 사회를 위해서 구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도덕성이라는 단어만 한번 뽑아볼까요? 도덕성, 도덕성, 도덕성. 1, 3, 5번만 도덕성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키워드가 나와 있는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도덕성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개념이다.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도덕성은 학습되는 문화적인 도구로서 인간 사회만 나타낸다. 어떤다? 그것들은 learned,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뭐다? 문화적인 도구다. 그리고 어디에서만? For humans, human society, 인간의 사회에서만 나타난다. 몇 번 정답이에요? 그렇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볼까요? 도덕적인 도구로서의 도덕성은 개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네,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한껏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똑똑복화 가겠습니다. Relevant, relevant.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연관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중요한, 유의미한이라는 의미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가 relevant라다. 그러면 무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elevance라는 단어, 적절, 적절성, 관련성이라는 의미로도 챙길 수 있다. 이거 어디에?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잘했어요, 여러분. 단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가 되는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독해력도 쑥쑥 증가하니까. 알겠지?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지파트 계속됩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게요. 꼭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라고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첫 right,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아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 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아니,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 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네.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아, 차라리.
1: 맞습니다.
0: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Hey,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Horse!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2: problem.
1: Picture.
2: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Yes.
1: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2: Huh?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Huh?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Slimmer?
2: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아,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우, 아이, 네.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1: 예.
0: Of course.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오,
0: 에이, 네.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아, 어디서 한번 나누고 싶은가요?
1: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오케이.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렇죠. 포로 할게요.
0: 오케이.
1: 포로 한 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오케이.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 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감자칩 먹고 싶었죠?
1: 네, 감자칩 네. 맛있잖아요.
0: Right.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 나오면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Okay?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술 보통 쓰잖아요.
1: 네.
0: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래서, 저는 부시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bad도 써요.
1: 아, 쓰긴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네.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에 써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네,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1: 아하.
0: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Janet is.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0: 맞아, 그렇죠? 오케이,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

0: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저는.
1: Right.
0: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어,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1: 오케이. Okay. 말을 넣은 거예요?
0: The horse.
1: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1: 그러면 너 무슨 뜻이에요?
0: 말을 원했잖아.
1: 어디에 원했어요?
0: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1: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0: 아, 그러네.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0: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Okay. So,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에이. 의자는 좀 이상했나?
0: 아니요, 아무튼 뭐, 괜찮아요.
1: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0: 아니,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1: 맙소사.
0: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1: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0: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1: 어, 맙소사.
0: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1: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0: 어, 되게 잘 찍어주세요.
1: 아, 맞아요.
0: 요즘에는 다들 아니죠. 사진을 잘 찍어요.
1: Right, right. 네.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0: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0: 어, 조각상.
1: 맞아요. 오.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0: I wanted the statue.
1: 어, 현재형으로.
0: I want that statue.
1: 자,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Yes.
1: Yes. How about this? 어,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Giraffe.
1: Giraffe. 당신은 저 그 어,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0: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1: 오,
0: 와우, 나
1: like
0: 지금
1: that.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이제
0: 솔직히 말해서.
1: 외국 가서 그대로 이렇게 남 찍어줄 때.
0: 그러네요.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0: in
1: picture?
0: The picture?
1: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어,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0: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 부터 해가지고
1: yes.
0: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1: 거의
0: 잘
1: background.
0: 쓰고 있어요. 예.
1: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0: Mm-hmm.
1: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0: 아이고.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
0: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0: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1: 아.
0: My

0: leg.
1: Okay.
0: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발은 어디 있어?
1: 어디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0: 어?
1: 그렇죠.
0: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뭐냐면
1: 왜요?
0: arm도 두 짝인데, 두 개인데.
1: 자, 보세요. 사실 딱 찍잖아요.
0: 예.
1: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0: 아, 그렇죠. 그쵸?
1: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0: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1: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0: 와, 그쵸? 진짜.
1: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발,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
0: 네. 어떻게? 정말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예.
1: 아,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0: 아, 그럼요. 네. 네.
1: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전혀 모르는데요.
1: 둘 다 아예 모르시나요?
0: 아예.
1: 오케이.
0: 아, 이거 알아요.
1: 이거 알아요?
0: N으로 시작하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뭐가.
0: 아니에요.
1: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0: 아니, 니잖아요.
1: 네.
0: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이요.
0: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1: 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1: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아, 뭐, 다르네. 아, 싸이, 맞아, 싸이.
1: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그래서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 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0: 아우
1: 절대 아니죠. You know what, right?
0: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예. 어린 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타겟 랭귀지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0: 그러네요.
1: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0: Cut off.
1: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 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0: Don't cut off my legs.
1: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 내 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0: You did cut off my arm.
1: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0: Sorry.
1: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0: 네.
1: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0: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1: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0: cut
1: 또 cut입니다.
0: 네.
1: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0: 아, you cut
1: 똑같은
0: off
1: 거죠.
0: My arm.
1: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0: Don't cut off my legs.
1: You cut off my arm.
0: You cut off my arm.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컷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0: 네.
1: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0: 아...
1: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 할 때도 cut off. 네.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0: 떼내는 거.
1: 네.
0: 그냥.
1: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0: 네네네.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0: 뭐라 그럴까요?
1: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절교해야겠다.
0: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1: 네.
0: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1: Yes.
0: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0: You look

0: 너 말라 보여.
1: Oh,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0: 네.
1: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thin으로.
0: 예. A slimmer.
1: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0: 네.
1: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0: 아, slim more이구나.
1: 네, 그래서 더 slimmer 비교급
0: 네네네.
1: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slim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0: glamour?
1: S로 시작해요.
0: 아니에요?
1: glamorous?
0: 예.
1: 그거는 아예
0: 개념이죠?
1: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0: 아.
1: 그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0: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1: Yes.
0: 슬래시.
1: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0: 전혀.
1: 자, slender. 들어보셨어요?
0: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1: 슬렌더 음료수. 네.
0: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1: 아,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날씬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0: 네.
1: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0: 보기 좋은 느낌의.
1: That's right.
0: 네.
1: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0: 너무 마른 쪽에.
1: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0: 마른 체형.
1: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0: 저요?
1: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0: 저 아니에요, thin.
1: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0: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1: 맞아요. 왜냐면 정말 피부, skin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skin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0: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skin이라고 불렀거든요.
1: 맞아요. Right, right. 그거는 그냥 스타일일 뿐이고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skinny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0: 맞아, 예뻐 보인다.
1: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또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0: At least.
1: At least가 뭐예요?
0: 적어도.
1: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0: at least
1: 그녀는 괜찮다.
0: She's
1: 다행이다.
0: okay.
1: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0: At least you got B.
1: A B.
0: You got a B. 네.
1: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0: Yeah.
1: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0: 네네.
1: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0: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2: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2: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2: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 내 팔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2: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알라이트,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와우,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6: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5: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6: At least you look slimmer.
5: Huh?
6: You look slim. S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2: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0: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0: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2: 오호.
0: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여러분,
1: Emergencies. 네.
0: 비상상황, 응급상황입니다. 자, emergency라는 것은 물론 진짜로 비상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요. 뭐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그냥 급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emergency입니다.
1: Yeah, it could be anything really light. Like let's say I need hairspray right now for this show.
0: It's an emergency.
1: It's a hair emergency.
0: 네, 그렇게 okay. 부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 Okay.
0: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 That's
0: 볼까요?
1: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rue friends help in emergencies.
0: 진정한 친구들은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라는 뜻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블루인 씨입니다.
0: 블루인 씨의 요약 문장 만나러 가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 씨
0: 나와주세요.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좀 더 긴 설명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oom said,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Emergency도 나왔고 hardship도 나왔어요. Hardship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번역되기도 mm-hmm. 하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들이란 those who are there for you, be there for someone 하면은 그곳에 있어준다, 곁에 있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Mm-hmm.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Mm-hmm. 그래서 어떤 비상 상황이나 hardship,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mm-hmm. 뜻이고요.
1: Very true. Mm-hmm.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말인 것 같아요라고 했고요.
1: And she says,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0: 기꺼이, 기쁘게.
1: Gladly.
0: 여기서처럼 쓸 수도 있고, gladly는 어떤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도 나올 수 있죠.
1: Yeah, gladly. 네. I'll do it for you gladly.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대화를 만들어 보면은 Can you help me with this?
1: Gladly.
0: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gladly를 대답으로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1: Yeah, these days we don't say it as much. Yeah. My parents say it a lot more.
0: 예전에 많이 썼었고.
1: Now we just be like, yeah, okay.
0: Yeah, sure.
1: sure.
0: sure. Yeah. 심지어 이제 뭐 with pleasure라든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yeah.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1: with pleasure, gladly. 네. That's in the past.
0: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yeah. 예전에 많이 쓰이던 표현이지만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문학 작품 속에서는 mm-hmm.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Mm-hmm. 그래서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Mm-hmm. 그런데 언제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기꺼이 내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이 so many people 정말 많기 때문이죠.
1: For sur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1: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0: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이 mm-hmm. 많지만,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라는 것은 겪는 걸 말하고요.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어떤 힘든 상황을 겪게 되자마자 they suddenly aren't there, 갑자기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mm-hmm. 갑자기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The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질 않아요.
1: Mm-hmm. And she gives us examples of that support.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0: 여기서 말하는 그 support you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In any sort of
1: hardship.
0: 어떤 종류든 간에 어려움이나 곤란을 말하죠. That you are going through. 어떤 상황을 go through 하는 것은 겪게 되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는.
1: You're experiencing a hardship.
0: 네.
1: Right?
0: 그래서 hardship 이 부분 뒤를 좀 바꿔보자면 mm-hmm.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are experiencing mm-hmm. 아니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have 아니면 you find yourself in.
1: Oh, that's yeah. a good one. You find yourself in.
0: Yeah, many
1: Or
0: different ways.
1: Or any sort of hardships that happen.
0: That, yeah,
1: you happen. Can use it differently.
0: 네.
1: Yeah.
0: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바꿔보세요.
1: Mm-hmm.
0: 네. 그중에는 물론 좀 많이 자유롭게 바꾼다고 시도하다 보면 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1: Yeah,
0: 써보시고
1: okay.
0: 상대방 반응도 좀 보고
1: yes,
0: 하시면 됩니다.
1: That's important. She says next.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0: 네, mental support를 의미할 수도 있고 right.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 내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갑자기 이걸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Mm-hmm.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자신이 가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이만큼 여기로 가면 되는데 누구를 태워다 주느라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은.
1: Yeah.
0: 그렇지만 해준다.
1: Yeah, when they go out of their way, basically it means it's difficult for them to do it for
0: 네,
1: you.
0: 그래서
1: it's not an easy thing to do.
0: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지금 급한 상황일 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고생해주는 거, 일부러 애를 써주는 그런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서포트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1: True. So let's find out about her experience.
2: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1: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0: I remember one time I was 하면은,
1: stranded.
0: 네. 다시 한번.
1: Stranded.
0: 네. 일단 stranded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발이 묶인 거죠?
1: Yes. 네. Stranded. You can't go anywhere. You're stuck.
0: You're stranded. So we hear news stories about people stranded at an airport.
1: Oh, yeah.
0: Or at a port. Mm-hmm. 어떤 배가 떠나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1: Yeah.
0: 아니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그렇다고 그냥 뭐 다시 어디 호텔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냥
1: they
0: 거기서 네, 기다린 상황일 때 stranded.
1: Stranded. They're literally stuck there. They can't go anywhere else.
0: 네.
1: The most common one that people say in movies is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0: 무인도에 yeah. 네, 그렇죠. 무인도에 갇혔을
1: stranded.
0: 때. 그래서 stranded는 그 뉴스 사이트 영어권 뉴스 사이트에 가시면 mm-hmm.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 Yeah.
0: 몇 명이 뭐 몇천 명이 stranded 이런 거 나올 mm-hmm.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I remember one time이라고 했어요. Mm-hmm.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걸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어요. Because mm-hmm.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Mm-hmm.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
1: Yeah. It broke down, I guess.
0: 네, 고장이 right? 났어요. Mm-hmm. Broke down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인데 이렇게 자동차는 mm-hmm. it's broken, 뭐 it broke보다 항상
1: broke
0: 큰,
1: down.
0: 큰 기계는 이렇게 down을 써요.
1: Yeah, it's 네. always like my car broke down.
0: 네.
1: The machine broke down.
0: 네.
1: I don't know why, but it just feels the most natural. Like my car is broken. It's 네. grammatically correct, but it's weird in my nature.
0: 만약에 자동차에 uh-huh. 예를 들어서 그 rear view mirror라든지
1: yeah.
0: 하나 작은 거 하나가 고장 났다라고 할 때는 it's broken.
1: It's broken, right? Or maybe the lock is broken or
0: the
1: something.
0: The door handle is broken.
1: broken.
0: 그런데
1: the
0: 자동차 전체는 broken. broken down.
1: Broken down.
0: All right. 다음 문장 볼까요?
1: Okay. And that is.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0: 그리고 꽤 늦은 시각이었어요. 밤 늦은 시각이었고 I was trying to get home. 집에 가려고 하고 있었고 mm. 이제 지금 집에 가고 싶었어요.
1: Yeah. But she couldn't because she was stranded. Mm. So what happened?
2: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to fetch me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And I was so touched that she would go out of her way to help me in my emergency. And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and always be grateful for.
1: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to fetch me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0: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친구 한 명이 그 시골까지 mm-hmm. 운전을 해서 나와줬어요.
1: Mm-hmm.
0: To fetch me, 저를 데리러.
1: Mm-hmm.
0: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1: Mm-hmm.
0: 저를 데리러 나와서 집에,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 Mm-hmm.
0: 물론, drive me home, 집에 데려다 주는 거랑 make sure I was safe랑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1: right.
0: 하나로 생각하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1: yeah.
0: 있으면 not safe니까.
1: Yeah, it's not safe over
0: 안전하게.
1: there, so she's taking her home, so she
0: yeah.
1: can be safe.
0: Yeah,
1: right.
0: so that she can be safe.
1: Right.
0: All right.
1: Hmm. Next, she says, and I was so touched that she would go out of her way to help me in my emergency.
0: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That she would do that.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1: yeah.
0: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1: yeah.
0: 그 do that은 do what? Go out of our way. 다시 한번 나왔죠?
1: Yeah.
0: 일부러 애써준 거예요. To help me in my emergency.
1: Mm-hmm.
0: 제가 처한 비상 상황에서 저를 돕기 위해 이렇게 애써줬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In her last sentence, she says, And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and always be grateful for.
0: 네, 소중히 여기다.
1: Cherish. Cherish.
0: 그래서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이것은 제가 언제나 소중히 여길 기억이고 always be grateful for,
1: mm-hmm.
0: 항상 감사히 여길 기억이에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선 이렇게 영어가 이런 전치사 면에서는 덜 유연하기 때문에 cherish는 cherish that memory, 목적어잖아요.
1: Yes.
0: 근데 grateful memory,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grateful, you are grateful. For that memory, for가 항상 있어야 돼요.
1: Yeah, you have to say like for, grateful
0: 네.
1: for something.
0: 그래서
1: right?
0: cherish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고 grateful yeah. 다음에는 for가 온다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따로 떼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아, 꼭 있어야 되는 요소구나라는
1: mm-hmm.
0: 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n English, there is a saying that goes,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nd I definitely think this is so true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0: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함께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Friends are there to lend an ear, shoulder, or hand in times of need.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0: 네, 같이 읽어볼게요.
1: Mariah says,
0: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내 친구들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준다. Mm-hmm.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Mm-hmm. 비유적인 표현이죠. Drowning mm-hmm. 하면 물에 빠져 있는 걸
1: right.
0: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치 않은 상황을 가리키면서
1: yeah.
0: financial emergencies,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다는 mm-hmm. 거고요.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1: mentally.
0: 항상 정신적으로 힘을 준다.
1: Hmm.
0: 그리고
1: Perfect. Jamie says,
0: Friends are there to, 이 부분 표현들이 재밌어요.
1: Mm-hmm.
0: Lend an ear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 귀를 빌려주는 거니까 mm-hmm. 이야기 들어주는 거고, Lend mm-hmm. a shoulder 하면은 뭐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1: oh. 네. A shoulder to cry on.
0: Yeah.
1: Usually you go like.
0: 그렇죠. 기대서 울 수 있게
1: yeah.
0: 토닥토닥 해주는 걸 말하고요. Mm-hmm. Lend a hand 하면은, you know, give a hand. 도와주다.
1: Give a hand to help you.
0: 네.
1: Right.
0: In times of need,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고요.
1: Mm-hmm.
0: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1: Mm-hmm.
0: Empathize라는 것은 you. Feel the same kind
1: yeah,
0: of pain.
1: You feel the same. When 네. you're happy, I'm happy. When you're sad, I feel sad for you. Like,
0: 네,
1: ah.
0: 그렇죠. 그런 yeah. 공감을 해주고 연민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1: Mm-hmm.
0: 그리고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Crisis라는
1: True.
0: 것은 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1: mm-hmm.
0: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친구들이 mm-hmm.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mm-hmm.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0: this
1: right.
0: is all true, I think.
1: This is all very true. And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Is that the house in which you live?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in which 이런 식으로 쓰인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아 저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고 해도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려운 내용인 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오늘 또제 설명 이어 나가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셨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건데, 자, 먼저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쉬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꾸 이 친구의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와 어떤 그 목적어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서 우리가 문장을 재배열해 본다던가 그런 뉘앙스를 파악한다던가 등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예화는 또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른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해서 The movie which I watched.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 영화. 근데 어떤 영화예요? Which I watched. 내가 본 영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러한 선행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관계를 이렇게 재나열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I watched. 다음에 선행사를 딱 넣으면요. The movie. I watched the movie. 완벽하게 문장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경우, watch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he movie라는 선행사가 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는 그 뒤에 절의 동사와 목적어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의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그대로 취하면 그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가 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요, 전치사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게 뭐였죠? 맞아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 선행사가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 그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고, 아, 얘가 뭔가 부사구더라. 부사구를, 즉, 전치사구를 가져다가,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선행사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전치사가 하나가 남더라.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위치하게 되더라. 라는 식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되 그 의미를 조금 한정 지어 볼게요.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부사구가 결국은 관계대명사로 활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지금까지의 설명도 굉장히 정보가 많았지만, 여기서 반의 반발자국만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의미에 국한된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살펴볼 거냐? 이게 관계 부사와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부사는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으니까, 아, 이게 뭐 관계 부사란 것과 또 연관이 있기는 이때 정도로만 생각해 봐 주시면서, 자, 예문 보면서 지금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예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sleep in the room. 나는 자는 거죠. 어디서 잡니까? In the room. 그방 안에서 잔대요. 자, 여기서 sleep이란 동사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선행사로 활용할 the room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는 관계가 다르죠. 목적어가 아니라 in the room, 요 the room은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서 이 문장 속에서 활용된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the room을 선행사로 앞으로 꺼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The room, 관계대명사 쓰였죠. Which, 그리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남은 거예요. I sleep 한 다음에 부사구, 전치사구에 사용됐던 전치사가 이제 저 끝에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저기 끝에 전치사가 저렇게 남았는지 앞에 문장과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 표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 근데 어떤 방? 내가 자는 방.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요렇게 요 표현이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I like the room which I sleep in. 나는 방을 좋아해요. 그 방. 근데 그게 어떤 방이에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나는 그 방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눴죠. 저렇게 전치사 저 끝에 남겨둘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가져와서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I like the room in which I sleep.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the room이라는 거 장소잖아요. 참고로 부사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근데 원래 문장에서 부사구인 경우 그 중에 하나를 선행사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 예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가 집을 떠난 시간이 몇 시였죠? 평소에 우리가 할 만한 말이거든요. 영작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What was the time? 시간이 몇 시였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사용된 the time, 그 시간을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임스는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죠. 목적으로서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떠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라고 말할 때 at 3 o'clock, at 4 o'clock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전치사 at을 쓰죠. 그래서 여기 at which가 붙는 겁니다. What was the time? 몇 시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제임스가 몇 시에 집을 떠났냐. 그렇죠? 제임스가 집을 떠난 그 시간이 몇 시였죠? 라고 물어보는 문장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말 보고 영작 곧장 이 문장으로 오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설명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래서 애시 여기 붙었구나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이 복습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hat was the time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이렇게 영장 연습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 볼게요. 오늘의 문장이 갑자기 굉장히 쉬워져 보입니다. Is that the house? 저게 집인가요? 근데 어떤 집이죠? In which you live? 자, 당신이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안에서. 이런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 전치사 in이 관계대명사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아, 저게 당신이 안에서 사는 집인가요? 정도의 문장으로서의 문장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되 그 선행사가 뭔가 장소 또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거 하지만 다른 의미의 예문들 가지고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되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공부할 거니까 마음 조금은 가볍게 가져도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Today is our second day of doing some workouts you can do in your office. Fun, right?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또는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요. Let's go. Are you mad at something?
1: No, I'm not mad. I am pissed.
0: What is going on?

All right, we got to stretch our spine out right in our office chair. 네, 우리 오늘 사무실 또는 그냥 교실 아니면은 집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척추 스트레칭 좀 해봤습니다. 좀 시원해지시기를 바라며 영어 표현은 I am pissed 표현 같이 해봤어요. 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I am so angry 안 하고 I am pissed라고 할까 궁금하셨는데 오늘의 정답이 여기 딱 있었네요. I am pissed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Beishpanyol. 진아킴의 고고 리싱.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진아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누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0: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u.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바로 Sultan's의 엄마,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축제의 기원은요, 그 시작은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got an incurable disease. 난치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2: 2.
3: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문장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축제의 기원은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Dates back, 거슬러 올라가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자, 위대한 술탄, 좀 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그 어머니가 바로 술탄이라는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메르케즈가 메시르 마준우를 발명했습니다. 좀 단어들이, 이름들이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아닌지라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발음이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 문장 속에 쓰였습니다. 발음 들으실 때 부정하게 듣던 발음들 또는 놓쳤던 발음들 다시 한번 이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u.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f, the, to, the, 모두 다 기능어고요.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인데, origin, 오리진이 아니고 origin. 자, 앞에 철자 O의 강세가 딱 갔어요. 이런 경우에 O 소리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린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So,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의 th와 뒤에 나오는 s가 century의 s죠. 그런데 이 조음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16th의 th 자체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서 편하게 발음하시면 16th century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조금 낮으셨나요? Alright, getting better.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One more time.

0: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t an incurable disease.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는. 네, 아주 간략합니다. got의 t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부정관사 on, 요거 사이에 껴있어요. 아, 어 사이에 중간에 껴있으니 역시 플랩 현상에 의해서 gotten, 어는 약하게 들리죠. incurable, 우,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되고 dc가 아니라 disease, got an incurable disease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got an incurable disease. Google listening 2, got an incurable disease. Right, Google listening 3, got an incurable diseas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onsieur Makunu.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1: 2.
2: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onsieur Makunu.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onsieur Makunu.
0: 자, 내용 봅니다.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blank. 자, 첫 번째 빈칸에 that starts the year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죠.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했으니까 봄의 시작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전통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했어요. 자, 그 축제의 시작, 기원은요. Blank the 16th century.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죠. Date back to 했는데 이때 date back to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축제의 기원, 즉 시작이 말입니다. When the great something got on blank 이어졌죠. 여기 첫 번째 빈칸 Sultan Suleiman's mother이라고 했으니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 즉 위대한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got an 빈칸에 incurable disease, 불치병에 걸렸을 때 Merkez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Who was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죠. At that time, 당대의 최고의 의사인 Merkez가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요? Monsieur Makunu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메시로 마주누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
3: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onsieur Majunu.
0: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 되셨겠죠? 네, 독특한 발음의 이름들과 명칭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0: Sumita,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at the office. 네, 우리 다 같이 출근해요. Let's go to work together, all right, and speak some English. Let's see what dialogue we have for today. Here we go.
1: 저는 지쳤어요.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0: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1: 어, 가시게요? 저는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0: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1: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0: Yep. Ding! All 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it's the end of the day. Now, normally, 요새는 뭐 거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한 명이 뭐 더 일찍 가고, 한 명이 좀 늦게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Let's check out the dialogu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자, I'm exhausted is what? I'm very, very tired.
1: 저는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0: All right? I think I'm done for the day.
1: 자,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0: So, this expression, of course, I'm very tired, 보다는 막 exhausted은 정말 지친 거죠. Right? I'm like so tired. I'm exhausted. 네, 그래서 원어민들은 사실 그 very tired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exhausted, 좀 과장하는 걸 좋아해서 exhauste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Alright. To be done for the day. I think I'm done for the day. So the expression is to be done for the day.
1: 자, done은 끝났다는 거죠.
0: It's finished. I'm finished for the day. I'm done for the day.
1: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죠.
0: I'm going to, you know, leave work.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I'm done for the day. Okay?
1: 어떤 식당도 we're done for the day. 끝난 거예요. 영업 시간.
0: That's right. You're done. You're finished. Okay. All right.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1: 아, 가시게요?
0: You're leaving?
1: 네.
0: I have to work late.
1: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0: All right. So, I have to work late.
1: 사실 이 표현도 아주 좋아요.
0: Work late. So, of course, 이거를 그냥 계속 늦게까지 뭐 아니면은 뭐 저녁까지 뭐 저녁에 또 일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새는 뭐 그냥 뭐 퇴근 시간에 딱 거의 다 집에 가죠. But today I have to work late. So this is a good expression. Next one. Yup. Yup is a very casual way of saying yes.
1: 어,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yup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informal하고 뭐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yes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yup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친근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yup 하죠.
0: Alright,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Okay, don't overwork 이렇게 하나요? Alright,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So the key point here is T-O-O, too hard. Okay, so don't work too hard.
1: 이거는 무리하지 마세요.
0: Don't study too hard.
1: 이렇게도 부모들은 그런 말을 안 할까요?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0: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Let's see that whole thing one more tim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ep, don't work too hard.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done for the day means
1: 하루 일과가 끝나다, 뭐 퇴근하다.
0: I'm done for the day.
1: 근데 꼭 뭐 굳이 이렇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영업하는 데에서 끝났을 때 아, 우리 이제 문 닫았어요.
0: We're done for the day. 이렇게도 말합니다. All right.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1: 그러니까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미 갔어.
0: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틴 어디 있어? 아니면은 뭐 크리스 어디 갔어? He already left. 벌써 갔어. He's done for the day. 오늘 끝났어. 퇴근했어. Okay. Next.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Take a look at today's words.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Okay, today's words are considerate and attentive. 네, 차이점이 뭘까요? Okay, let's take a look at considerate first. Considerate, 일단 간단하게 사려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음절 하나씩 하나씩 considerate. 마지막에 여기 ate이지만 그냥 a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빨리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강세 한번 들어보세요. Considerate. Wow, she's so considerate. You're so considerate. 네, 강세가 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음이 어렵다고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그 영어 사전에서 이제 한번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Considerate. Considerate은 사려 깊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 주로 considera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considerate when the person tries to not give the other person any inconvenience or discomfort. So thinking about the other person in a very deep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at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배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Okay?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불편함을 안 주려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네,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kind, 친절하다, 그쵸? And considerate,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항상 남을 생각해주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그러면 you're very considerate. 누구에 대해서요?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거니까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attentive라는 단어로 넘어갈게요. 간단히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단어가 조금 기니까 음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고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연결하셔서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에 attentive, attentive.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Attentive. Attentive. You're so attentive. He's very attentiv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attentive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상대방을 위해 신경을 쓸 때 attentive

attenti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attentive refers to someone who gives a lot of attention to something, especially the smaller details. Okay, 그래서 attentive 단어가 그 attention, 주의, 주목, 이 단어랑 매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Attentive. 신경을 쓰는 attentiv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Okay? 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매니저분이 보통 이렇게 뭐 피드백을 원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호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attentive.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랑 같이 이제 가족끼리 체크인을 했는데, 객실 안에 아기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attentive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해.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부터 성향부터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잘 좀 예리하게 섬세하게 그거를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웨이터들이 친절하고 friendly 그리고 세심했어. Okay? Attentive. 여기서도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detail. Okay?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정리해 드릴게요. 자,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사람에 대해서 consider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남의 감정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는 attentive.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적으로 많이 신경 써줄 때는 attentive, okay? Considerate 하고 attentive.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I'll see you soon. Bye.

잘 막았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그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0: 다섯 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앱으로 택시 부르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등의 교통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 지금 매일 10분 영어 이 방송도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모바일 형태였던 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든가 서비스를 이렇게 학습 차원으로도 영상을 모바일로 볼 수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모바일 학습이죠. 그죠? 학습이란 건 그냥 뭘 배운다는 얘기니까 learn. 고사 ing형 learning. Mobile learning has become so common these days, right? 그래서 모바일 러닝 하면 돼요. 모바일 러닝. 모바일 러닝. 뭐 이동하면서 배우는 뭔가를 모바일 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모바일 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두 가지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모바일 기기로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할게요. 모바일 러닝. 들어보세요.
1: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0: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죠? You need your device. 그죠?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어떤 기기예요? 전자기기니까 electronic device. 그죠? 앞에 개인이 붙으면 personal 붙이면 되게 돼요. Personal electronic device. What do you need? You need your personal electronic device. 그죠? 개인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1: Personal electronic device. Personal electronic device.
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가 있다. 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watch 해도 될것 같고요. Watch online lectures. 강의인데 온라인상 있죠? On one's phone. 자, 기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앞에 on을 붙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집에서 봐도 되지만 어디 이동하면서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10분 영어 정도의 컨셉은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서 딱한편 정도 볼수 있잖아요. What you can do is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그렇죠? So on one's phone. 소유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오케이.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다.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딱 이제 앞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강의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원고 쓰러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같은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many students 휴대전화로 이런 거를 on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on their phones with 하지 말고 on 기기 앞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on 통일하세요.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해서 students에다가 s 붙여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복수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또 일반화시키고 on their phones. 자, 복수형 세 가지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0: 접근 뭐라고 할까요? Access. 맞아요. Easy to access. 자, 요 access는 이제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이 쉬운 이런 말이 돼요.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are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or classes are easy to access.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무조건 싸다는 아닌 것 같아요. Cheap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과정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cheap 이러면 안 되고 cost effective 요거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요? 비용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에 이 정도 퀄리티면 그죠? 괜찮은 편. 이게 뭐예요?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right? Online lectures ar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0: 그 다음에 피드백은 영어 단어니까 피드백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피드백 쓰면 되는데 받다 동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쓸까요? Get 쓰면 돼요. Get instant feedback. 즉각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백채널 같은 걸로 이제 텍스트로 보내야 되고 get instant feedback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또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instant feedback. Get instant feedback.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좀 쉽고 비용 효율이 상당히 좀 높다. 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0: 쉽다. 비용 효율이 높다. 자, 아까 두 가지 하면 돼요. Easy to access 하나, cost effective 하나 붙여가지고 online course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r easy to access, 접근이십시오. And cost effective, 그죠? or에다가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or easy or cost effective. 자, 다시 한번.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자, 두 가지 장점을 한 문장에 넣어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영어 코스로 넘어갈까요? 전화 영어를 저도 실제 몇 개월 수강해서 해봤어요. 최근에 해봤습니다. 최근에 해봤는데 앱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 피드백도 올라오고, 거기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다 나와 있고, 그죠? 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전화 영어 코스 자체만 영어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모바일 서비스니까 결국에는 통화도 하지만 그 인터넷 전화 그 회선 자체를 이제 많이 하니까. Phone based. 자, 전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의미로 based가 들어가야 돼요.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자, 이게 주로 하는 게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대화,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한 전화 기반의 코스이기 때문에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하면 원어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화 영어 코스로 이해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0: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레벨 테스트죠?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아야 그쪽에서 커리큘럼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레벨 테스트라고도 해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어디에 이 사람을 place 갖다 둬야 되는지. 즉, 커리큘럼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7이나 6이다 이분한테 플레이스먼트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로 영어에선 이렇게도 부릅니다. Take a placement test. 들어보세요.
1: Take a placement test. Take a placement test.
0: 대부분의 전화영어 업체들이 뭐 수준이 얼마인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자, 요거는 통화하다를 그냥 뭐 따로 하는 말은 없고 talk인데 요 전치사가 중요해요.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하면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위로 오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뭔가 얘기할 때는 우리 you say, you say talk over the phone. 요 꼭 기억할게요. 자, 들어볼게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먼저 해볼까요? 전화상으로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전화영어 여러분이 하고 계셔. 혹은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상으로 그냥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죠? 그럼 talk over the phone을 넣어볼까요? 영어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I talk to a teacher.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죠? In English, 영어로 over the phone 하면 되겠네요. Talk over the phone. 요 중간에 넣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과 영어로 전화상으로 얘기한다.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Talk to도 되고 요 전치사는 talk with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의미상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0: 네, 오늘 정리해볼게요. 자, 전화기로 온라인 강좌를 시청하다. 자, 요거 표현 아까 나왔었던 거죠.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누구누구의 전화기로 할 때 on 쓰세요.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그 다음에 접근이 되기 쉽죠. Easy to access.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마지막으로 전화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건 전화상으로 통하는 거니까 자, 전치사 talk over the phone 들어보세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상에서 학습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요, 바로 What do you think?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이제 차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전기차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를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about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를 ing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ng?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먹이를 주다 라는 feed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대개는 강아지를 키우다 라는 거를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라고 얘기를 해서 feeding a dog 혹은 입양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adopting a dog 다양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have라는 동사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기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사다라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buy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전기차는요, 바로 electric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기차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고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는 것들, 살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카풀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인들을 태워가지고 같이 어떤 장소에 가는 거. 대개 카풀이라는 걸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풀 자체는 카풀, carpool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해서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0: 공유 킥보드를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직접 끌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공유 킥보드를 이제 빌려가지고 타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rent라는 동사랑 많이 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하고 나서는 on electric scoot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 scooter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복수로 얘기를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해서 공유 킥보드 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를 가지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0: 자, 그럼 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만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당신은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요? 가족분들은요,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What does your family thi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 때는 What do you think이지만 여러분 단수로 얘기를 할 때는 What does 대상 think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es your family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직접적으로 제가 카풀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What do you think about 대상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카풀링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카풀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 그렇죠 바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 about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요,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죠. 바로 Try Again의 인생철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다른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각자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한꺼번에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So make sure to chew over maybe one bite more than 30 or maybe 100 times. Okay? Give it a try and you'll understand what I mean.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weekly review도 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해보는 순서, 예, 음미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Mission possible.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자, 내 이메일 기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야, 너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해킹을 당했다. My email account has been hacked. 그죠? Has been hacked. H-A-C-K-E-D.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미 강력한 건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에서 stronger. 그렇죠. Stronger password. 근데 지금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a strong password. 그러면 약한 걸 쓰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strong에 ER이 없다면. 이때 that은 생략하셔도 되고 네, 그냥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발음은요. stronger라고 들리지 않고요. strong처럼 들립니다. stro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은요. 내 생각에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맞아 뭔가 잘못됐어. 기억나세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다. 내 생각에는 해서 바로 I think 그렇죠.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래서 예, add up이 전체를 합산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합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으로 보시에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당연히 반응은 something's wrong. 만약에 추측이면 something must be wrong 이거고요. 사실이면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100% 확실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도요. add up 이렇게 안 들리고 add up, add up. 네, 그래서 잘못되면 li. 그거 아니니까 add up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왜 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대요. 물론 당연히 이때 쌤은 남자 예, Samuel 할 때 그 쌤이 아니고 Samantha. 아시겠죠? Samantha 해서 사만다 할 때 그 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 Now I know why.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Now I know why Sam cried. 왜 울었는지. 그런데 눈이 튀어나오도록 Sam cried her eyes out. 해서 발음이 느낌도요. cried her. 이렇게 연결됩니다. cried her. eyes. 이렇게 안 들리고요. cried her eyes out. eyes ou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결됐고요. 갑자기 떠났대. her boyfriend suddenly left her. 그래서 suddenly로 안 들리고 suddenly. suddenly 하면서 노래 불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누굴 떠나다가 leave someone. 됐죠? 물론 뒤에 도시가 나오면은 그 도시를 떠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leaving London. 그렇죠? I left Paris a couple of days ago. 뭐 한 이틀 전에 파리를 떠났어 라고 할 때도 left라는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랬어야 한다는 건 나도 알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살짝 그렇죠. 후회나 일종의 비난을 할 때 유니까 You should have. 빨리 하면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but. 확보다니까 reserved. 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그렇죠? 그랬더니 I know I should have. 그래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라는 얘기죠. 하나 주의하세요. 어감을 바꿔볼까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I could have예요. C-O-U-L-D만 쓰시면 돼요. 내가 할 의지가, 너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맞죠? 나 할 수도 있었지. I would have. 됐죠? 할지도 몰랐을 텐데 하면은 might have. 그러니까 요 자리에 should 대신에 could나 would나 might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팝송 노래 중에서요. 예, 우라슈라 쿠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예, would have가 우라, 그다음에 could have가 쿠라. 그 다음에 should have가 슈라. 그래서 스펠링도 슈다 해서 da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우라쿠라 슈라.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했었는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노래의 가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뉘앙스까지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I know I should have. I know I should have. 됐죠?
자, Friday.

그래. 내가 단죄할 건 구제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라고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정리됩니다. 바로 sit back. 자, sit back and enjoy the ride. 슝!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해야 될건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What if I can't enjoy the ride? 할수 없다면 can이고요. 내가 하지 않는 성향을 말해준다면 don't가 되겠죠?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내가 떡 먹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할 건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거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 때문에 직장에서 힘든 건데?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뭐뭐 하잖아. 이것도 포인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not happy. 되게 쉽죠?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what makes you not happy? 그죠? What makes you unhappy? 똑같은 거예요. at work가 직장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Okay, today's quote. 어떤 내용이 오늘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만약에 우주나 이런 어떤 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저희들은 왜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항상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we exist here.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but I do know. 이제 do는 강조예요. 압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greater. 항상 더 나은 것이 있다고 than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시고요. 내가 힘들면 상대편도 다 힘들고 또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롤 모델들도 다 힘든 점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어록은 한번 잘 정리해서 나중에 써보시고요.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joining and staying with me.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기적의 치유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즉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이 된다면 몇 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priests. Below the temple, a fierce fight is taking place in order to grab a good spot to catch Mashiach J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41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Here comes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치료제는요,

0: 계피와 생강을 포함한 41가지 향신료로 만들어진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거였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됐겠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종이로 싸여서 기도를 거치는 신성한 치유음식. 이것만 딱 떼어서 보자니 내용이 이상하죠? 문장에서 연결됐을 때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2.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이 기적적인 치료제는요, 계피와 생강을 포함한 41가지 향신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이를 싼 그것이 이제 그 치료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그것은 종이로 싸여 사제들의 기도를 거치는 신성한 치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성직자들이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네, 아무래도 긴 문장들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priests. Below the temple, a fierce fight is taking place in order to grab a good spot to catch Mashima Jr.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Cure made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ginger. 네 용어들이죠. 여기에 힘을 주고 정확한 음절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Cure is made up. 발음하실 때 made of가 아니라 made up. 이렇게 들리고 있고. 41 spices. 숫자는 네 용어이기 때문에 강세 주셔야 돼요.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예요. ginger. 발음 각각의 단어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자, 구글 리스닝 1.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네, 잘하셨고요. Google listening 3.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Excellent. Keep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One more time.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3: 길죠, 여러분? 하나하나씩 보세요.
0: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all in and 요거 뺀 나머지 모두가 네, 내용이죠. sacred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sacred healing 길게 발음하시고 food healing food wrapped의 to와 자음이죠.

0: 인의 이 모음이 연결돼서 여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는 wrapped in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TH 발음하실 때 긁어주시는 거 알죠? Through prayers 갑니다. 고고레스님 1.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Okay, 고고레스님 2.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3.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네, 잘하셨어요. 문장에서도 give a try.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2.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the priests.
0: 자, 내용 보죠. This miracle cure, 자, 기적의 치료제는요, is made up, 만들어졌는데요. 41 something, 자, 빈칸에 들어갈 spice, 요게 바로 향신료를 가리키죠. Spices, 복수 형태, 41가지의 향신료로 만들어졌는데요. 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cinnamon, 계피죠. And ginger, 생강입니다. It is a blank healing food. 이것은 무엇이래요? Sacred healing food라고 해서 신성한 healing, 치유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빈칸 and 빈칸 by the 빈칸. 자, 여기 세 번째 빈칸에 wrapped in paper, 종이로 쌓여진 이런 의미죠. 즉,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종이로 싼 and 빈칸, 여기는 gone through prayers에서 기도를 거치는, 즉 go through가 여기서는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치다라는 의미예요. 즉 누구의 기도를 거쳐서 by the priest, 바로 성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직자들의 기도를 받은, 기도를 거친, 종이로 쌓여진 그 신성한 치료의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elow the temple, 자, 그 사찰 또는 뭐 어떤 그 기도 예배당 이런 의미죠. 그 아래에 빈칸 이어집니다. 여기 a fierce fighting is taking place 했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그 절 그 교회 아래에 in order to 근데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빈칸 grab a good spot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to catch blank 마지막 빈칸에 Messier Makunu 바로 메시르 마주누를 잡기 위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2: This miracle cure is made of 41 spices, including cinnamon and ginger. It is a sacred healing food, wrapped in paper, and gone through prayers by priests. Below the temple, a fierce fight is taking place in order to grab a good spot to catch Mashiach Majinu.
0: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놓치지 않고 캐치하셨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00% 도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at the office. 자, 우리가 요새 많이 이렇게 그 뭐 경 이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다.

경기도로 가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you know, taking commuting, going to work back and forth, you know, riding the subwa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o let's first check out the dialogue. Here we go.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Do you commute by car?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좋은 아이디어예요. Good idea. 시내 교통은 끔찍해요. 끔찍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l right, let's find out. 네, 이 교통 상황, 이 차들이 너무 많고 항상 차가 막히고, 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it takes so long to get there, right? So we'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at. Let's look at the dialogue. Do you commute by car? Okay, do you commute by car? 자, commute, 출퇴근이죠. So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네. Commute by car. 이 commute 단어는 조금 뭔가 거리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동네에서가 아니라 뭐 한 시간, 뭐 저는 어쨌든 두 시간도 걸려요. 사실 it's true. 일산이 여기 EBS 일산 is very far from my house. So it's a very long commute. 이렇게도 말을 하죠. So commute means 출퇴근, but a little bit far. All right.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네, 우리 다 동감하죠? Right. Sometimes cars can be convenient, but sometimes, most of the time,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subway and trains, are the fastest. So, public transportation, 자, 대중교통이죠. So, that's a good phrase to know. And it's much faster. 그러니까, it's faster도 아니고, 훨씬, it's much faster. Okay. Next, good idea. 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에요. 시내 교통은 끔찍해요. Okay. So, 끔찍해요. How do we say this?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네, 아주 원어민다운 표현을 썼는데 nightmare. Downtown traffic. 그러니까 한 도시죠. 한 뭐 그 어떤 중심이죠. 그러니까 시내 교통, 변두리 아니라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네, 이 단어 아시나요? 이거는 우리 꿈을 꿀 때 이게 뭐 악몽 이런 말 아닌가요? 네, 사실 그러기는 하지만 뭔가 정말 terrible하고 그럴 때 nightmare를 사실 많이 씁니다. So I'll show you how we can use that.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Commute. Very important word for 출근 영어. 다 아셔야죠. Commute. 출퇴근.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뭔가 거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It's not, your house is not so close to your workplace. 자, it takes me an hour to commute to work. It takes me an hour to commute to work. 자, 출근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네, 그거는 사실 not bad. Especially in Seoul. 뭐 한 시간 반, 차 막히면은 뭐 두 시간도 걸리고요. It takes me 2 hours sometimes to commute to work. So to commute to work. Next one. I commute from Ilsan every day. I commute from Ilsan every day. So, 일산이 집이죠. 그러니까 일산에서 뭐 강남으로 간다. 그러면은 I commute from Ilsan every day. 자, 저는 매일 일산에서 출근해요. Right. So, it's a little far. You get the feeling that it is a little bit far. I commute. So, how lo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ow long is your commute?
네, 명사로 출퇴근 시간이 얼마 걸려?

그럴 때 how long is your commut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Okay, so you can use it as a verb and as a noun. Next, nightmare. 자, 원래 nightmare는 악몽이에요. 꿈을 안 좋은 꿈인데 아주 끔찍한 뭐 힘든 일을 할 때 이 nightmare를 사실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like this. The old boss was a nightmare. The old boss was a nightmare. 자, 제 이전 상사는 악몽이었어. 네, 여기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악이었어.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terrible 했다는 거죠. 이 상사가 너무 끔찍했다. 너무 싫었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Sorry. All right. This new project is a nightmare. This new project is a nightmare. 자,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니면 최악이었다. 너무 정말 너무 싫었어. 그럴 때 그냥 과장하면서 nightmare. It's a nightmare. The trip was a nightmare. 어떤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고 막 사고 나고 it's a nightmar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these dialogues out loud and we're going to do it at kind of a quick speed. So let's begin.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자, 강조해야 되죠? Nightmare is terrible.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Do you commute by car? Oh no,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It's much faster. Good idea. Downtown traffic is a nightmare. Okay. So remember, nightmare 할 때 감정을 넣어야 돼요. It's a nightmare. Okay. All right, let's take a quick quiz. 자동차로 출퇴근 하세요? Mm-hmm.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내 교통은 끔찍해요. 'Great job, everyone. All right, everybody. It commute and nightmare, and also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That's very important too. So commute, 출퇴근할 때, right?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commute? Remember that expression. 이 출근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Yeah. So it takes me an hour to commute. How long is your commute? I have a long commute. You can use it as a noun and as a verb. And if something is really terrible, you can say it is a nightmare. 아니면 뭐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완전히 꽝이었어요. It was a nightmar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So actually, I hope you don't have any nightmares when you sleep. I hope you sleep very well and feel re-energized and make sure that you can join me another time for 슬기로운 출근 영어. That's it for today.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0: heal versus cure. Heal versus cure.
1: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eal 그리고 cure입니다. 네, heal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뭐 healing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cure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치료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하는데 차이점이 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heal 이거는 간단하게 다시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EA 발음은 E 발음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Heal, healing처럼 heal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영어로는 heal 이렇게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heal. Heal. Okay, very good. 이 E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자, 국소 부위에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heal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o when you have like a wound on a topical area of your body and it gets better naturally, we use the word heal.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거나 아픈 곳을 치료할 때도 heal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We also use the word heal when we're talking about pain or suffering or getting recovering from sort of pain and suffering. Okay, especially like a heartach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The wound on my arm healed. Time heals everything. Heal, 다시 건강하게 되다. Heal.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여기서 my cut는 상처인데요. 여기서는 어감이 뭔가 칼이나 가위에서 이제 벨 때 이거를 cut라고 말합니다.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내 상처는 며칠 후에 아물었어.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okay? So here we're talking about a topical area like on your skin, right? 그래서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두 번째 문장은요. 내 팔에 난 상처가 치료되었어. 자, 상처는 wound라고 합니다. The wound on my arm, 자, 치료되었어. Healed. The wound on my arm healed. Okay?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거죠. The wound on my arm heale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간이 약이야.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거는 뭔가 인간관계로 뭔가 상처를 받거나 뭐 아픔을 받을 때 야, 시간이 약이야. 괜찮아.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이제 치료할 때도 heal 단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똑같이 직역을 해서 time is medicine 이런 거는 많이 안 쓰고요.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표현이 있어요. Time heals everything. Time heals everything. 모든 것은 시간 통해서 다 치료가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Time heals everything. Okay,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ime heals 피부 아니면 마음의 그 아픔을 이제 치유하다고 하면 cure는 조금 달라요. 자, cure는 병을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 R 있습니다. R는 힘을 주시고 R 발음이 혀가 이제 당기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QR 이게 아니고요. Cure 혀가 이제 꼬부린 느낌 나야 돼요. Cure Cur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네, 병을 치료하거나 완치된 경우를 cure라고 합니다. So cure refers to

recovering from a disease. That's why we often hear the word cure with cancer. 그래서 암 관련된 얘기할 때는 cure라는 단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Okay? 그리고 약물이나 병원 진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때 cure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cure when we're talking about recovering at a hospital through medicine or through the doctor's help,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was cured of cancer.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Cure, 병을 치료하다. Cur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암에서 완치되었어. She was cured of cancer. 네, 암이 나왔으니까 heal보다는 cure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될 때도 c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이제 회복을 100% 해가지고 완치될 때도 cure 단어 많이 사용해요. She was cured of cancer. 다시 한번요. She was cured of canc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병을 알면 반은 치료된 것이지. Okay? A disease known is half cured. Okay? 그래서 아는 것만 해도 이게 반은 치료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네, 특히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right? The food that you eat, 아니면 운동, 이럴 때 예방이 치료보다 낫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래서 나중에 병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해서 건강하게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Okay.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정리해드릴게요. Heal은 다시 건강하게 될 때 heal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 특히나 피부나 이런 데서 상처받아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도 heal 단어 쓰고요. 병을 치료할 때는 cure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My cut healed after a few days. She was cured of cancer. She was cured of cancer. She was cured of cancer.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든가, 뭔가 공부를 한다든가 학습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음악, 영상, 또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이 뭔가 좀 영상 공유 플랫폼 같은 데서 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돈을 내고 일정 금액을 매달 연도에 회원이 되면 영화를 또 무제한으로 본다든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그쵸? 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무수한 상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 간단하게나마 너무 깊게 못 들어가죠? 우리 10분이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영어 표현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어 단어죠? 이거 발음 좀 해봅시다. 스트리밍, 좀 길게. 스트리밍 서비스. 복수를 붙여볼게요. 왜냐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반화시켜가지고, We use a lot of streaming services에요. Services, right? 얘네들이 좀 일반화됐다는 얘기도, Streaming services have become very common. Services. Services. 끝에 복수형 들어가야 돼요. 자, 발음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 Streaming services. Streaming services.
0: 오케이. 자, 전화기로. 전화기로 지난 시간에 했죠? on 누구누구의 phone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 듣다, 영상 보다.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음악은 쉽잖아요.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요즘에 음악을 뭐로 거의 다 재생해요? 휴대폰으로 재생하잖아요. 그쵸? 그 음원 스트리밍 하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접속해서 음악을 틉니다. 그러면 what do you do? you listen to music on your phone, right?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alright?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Listen to music on one's phone.
0: 요것만 살짝 바꾸면 돼요. 영상보다. Watch videos. Watch videos. 뭐 짧은 영상은 video clips에 되는데 뭐 2시간, 3시간짜리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watch videos. 영상을 본다. On one's phone. 살짝 바꿔주면 되죠.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걸 빨리 정리라고 입에 붙여놓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videos on one's phone. Watch videos on one's phone.
0: 사람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화기로 영상을 시청한다. 그쵸? 스트리밍 되잖아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복수 붙여줘야 되죠?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there가 나오면 복수예요.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자, 여기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하면서라는 말을 붙일 때 여러분, 전치사 필요 없고요. 그냥 ing 확 붙이면 돼요. 그쵸? using streaming services 하면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ing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면서의 의미예요.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Using streaming services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People watch videos on their phones using streaming services.
0: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플랫폼 자체가 영상 공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냥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죠. 플랫폼 자체가. 거기서는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채널 자체에 구독을 할 수가 있겠죠. TV 같은 경우는 그냥 채널이 쭉 나오죠. 본인이 딱그 구독한 채널이 아니라 그냥 TV 서비스를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골라서 하면 다 나오는데, 이 영상 공유 플랫폼 본인이 들어가서 각각 내가 이런 이런 채널이 좋아서 구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 얘기도 좀 해보고, 무료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영상 공유 플랫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유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share라고 하죠. 그걸 ing로 만들면 돼요. video sharing platforms. video sharing platforms.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뭐 유튜브가 되겠고, 뭐 틱톡 같은 사이트도 있고 다 뭐예요? video sharing platforms, right? 뭔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야. 수없이 많죠, 이제 그런 플랫폼은. 자, 들어볼게요.
1: video sharing platforms.

0: video sharing platforms.
1: Okay, I'm sure you're using some of them. Video sharing platforms. Okay, 구독하다는 뭐예요? 구독 영어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Subscribe. 자, 다 좋은데 강세가 중요하죠? Subscribe. 뒤에 힘. Subscribe to a channel. 어디 어디에 구독한다고 할 땐 to를 넣어야 돼요. Subscribe to a channel. 특정 채널에 구독을 하다예요. 자, 들어볼게요.
0: Subscribe to a channel. Subscribe to a channel.
1: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상 공유 플랫폼엔 영상 자체를 보는데 돈을 내진 않아요. 그죠? 유료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상 공유 플랫폼 대부분 다 무료로 뭔가 시청하는 콘텐츠죠. 그러니까 무료, for free를 붙여볼까요? Watch content for free. 자, 콘텐츠는 명사를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콘텐츠라고도 합니다. 콘텐츠에서 S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단수 형태의 이 단어가 복수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복수의 의미라고 생각합시다.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content, 개념으로 그냥 만든 개념으로. Watch content for free. You can watch content for free 한 뭐예요? 무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볼게요.
0: Watch content for free. Watch content for free.
1: Okay, very good. 문제 내볼게요.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는 여러 채널에 구독을 할 수가 있다. 하나의 채널이 아니죠. 여러 개의 채널을 본인이 원하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몇십 개의 채널을 구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 자체가 여러 개를 구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U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할 때 여러분이 주어를 U를 잡아주면 돼요.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websites. 여러 개니까 그냥 channels에서 복수형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여러 개의 채널에 구독할 수 있다. On video sharing platforms. 해서 S 붙여주고, S 붙여주고. 오케이? 들어볼게요.
0: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platforms. You can subscribe to channels on video sharing platforms.
1: Okay, 그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OTT. Over the top. 그죠? Over the top의 약자죠? Over the top.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탑이 그 셋업박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케이블 TV처럼 위성 TV는 뭐가 수신기가 필요한데 이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인터넷 접속만 되면 들어오는 그 버추얼 공간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It's called an OTT service. A lot of people subscribe to OTT services like Netflix, Disney+, whole bunch of other stuff out there, right? So, OTT service.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OTT service. Over the top. OTT service. Over the top.
1: Okay. 구독료는 그럼 뭐라 합니까? 구독료. Subscription fee라고 하죠. Subscribe는 구독하다. Subscribe. Subscription 하면 구독 자체고 거기다 fee 붙이면 요금이죠.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다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구독료를 내다. 자, 이거 들어볼게요.
0: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1: 이런 단어는 뭐 요즘 세태에 워낙 많이 써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습을 좀 해주세요. 외국 사람한테 구독이란 단어를 자꾸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월 이용료를 내다. 월 이용료 뭐라 하면 돼요? Monthly fee 하면 되죠?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월 구독료를 내다. 돼요. 자, 들어볼게요.
0: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1: 자, 그러면 나는 OTT 서비스를 위해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월 정액으로 얼마를 내잖아요. 그러면 납부한다는 내용을 앞에다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난 돈을 내. I pay a monthly fee. 자, 뭘 위해서니까 for죠. 전치사는 뭐 저거 말고 다른 전치사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For my OTT service. 집에 OTT 서비스를 뭘 받는지 그걸 대체해서 줘도 됩니다. 그죠? 상호명을 그냥 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상호명을 안 밝히고 그냥 이제 얘기한다면 집에 OTT 서비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거든.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0: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I pay a monthly fee for my OTT service.
1: Okay, very good.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모바일로 보는 음원과 영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영상 시청이나 음원 듣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시청하는데 전화기로만 붙이면 됩니다. 자, what do? You watch videos on your phone. 그렇죠? 소유격은 그때그때 바꾸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0: Watch videos on one's phone. Watch videos on one's phone.
1: 그 다음에 공유란 말만 잘 생각하면 돼요. Sharing, 그죠? Video sharing platforms. S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들어볼게요.
0: Video sharing platforms. Video sharing platforms.
1: 자, 마지막으로 월 이용료를 내다. 그렇죠? Monthly fee였었죠? 그걸 pay하면 되죠. Pay a monthly fee. I pay a monthly fee. 힘을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들어볼게요.
0: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바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음원이라든가 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옛날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 앱 설치해서 저희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너무 과하게 할 때 아우 너무 오바해서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don't go overboard 라고 얘기를 하면 오바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with 무엇까지 넣으면은 그거를 너무 오바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우 너무 일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일단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서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overboar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unboard 라고 얘기를 하면 탑승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overboard 니까 그 탑승한 거를 너무 추가해서 탑승을 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적이 된 거죠. 과적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on't go overboard. 아우 과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무 과적하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땐 전치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돼서 그거를 너무 오바해서 하지 마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아우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오바해서 하지 마, don't go overboard 뒤에 with 무엇까지 붙여서 요거를 집중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엄마 너무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음식을 가지고 너무 오바해서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해서 음식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어우 향수 냄새, 황수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는 포괄적으로 되게 perfum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향수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해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0: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아우 칭찬을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칭찬이라는 건 바로 phras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우 너무 칭찬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바로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바로 칭찬. 아우, 칭찬이 너무 많으시네요. 아우,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야, 걔한테 너무 칭찬 많이 하지 마. 우쭐해져. 그렇게도 얘기를 할때또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너무 돈 과하게 쓰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하게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바로 spending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소비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결국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한 번만 더. 시작.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해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너무 어떠한 것을 넘어서서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go overboard with 무엇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erfum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Don't go overboard with the praise.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거, Don't go overboard with the food.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했다. 라고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ent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해서 go overboard를 이렇게도 여러분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I went overboard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걸 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만들었어요라는 문장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ent overboard with th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ent overboard with 무엇?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라는 표현도 don't go overboard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거 don't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뭘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tend to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tend to go overboard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좀 그렇게 오바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I tend to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with 무엇까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너무 오바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돈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너는 좀 돈을 좀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여기 나오는 문장처럼 You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나온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tend to go overboard with spend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end to go overboard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오버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Don't go overboard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with 무엇까지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도 올리고 그렇죠? 행복감도 올리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즐거움도 얻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말 문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영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은 좀 버리시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년 감기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보신 분, 안 맞아보신 분 다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필요한가? 자, 필요한가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이 표현입니다. 꼭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해? 자, 영어로는요. Is it necessary? 근데 그걸 꼭이란 단어 강조를 하시려면 Is it really necessa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뭐 이제 어떤 동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어떤 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응용해 보실까요? 필요가 있어고요. 앞에 거는 구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글자가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거 진짜 필요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꼭 필요한 거야? To get it? 좋습니다.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it? 그걸 꼭 구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쓸 필요가 있어. 쓰다가 뭐예요? 그렇죠. use겠죠, use. 그래서 is it really necessary to use it? 해서 use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꼭 거기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전화로 해결 안 돼? 이렇게 상황을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글자 외워봐야 단 며칠을 가지 못하니까요. Put yourself in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Is it really necessary to go there? 그렇죠? 예,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녀를 비난하는 거, 그 남자를 비난하는 게 꼭 필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악플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그냥 정당하지 못한 그렇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her? 아니면 blame h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읽으시는 건 전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try it out. 아시겠죠? 한번 해보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걸 꼭 구해야만 되는 거야? Okay,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it? 됐죠? 그걸 꼭 사용해야 되는 거야? 예, 네, 꼭 그걸 써야 돼? 이런 얘기했죠. 자,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use it? 사용하는 거죠. 자, 거기에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your turn. 네, is it really necessary to go there?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는요. 누구를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blame 있죠? 이용해 보세요. 꼭 그 여자를 비난해야 되는 거야? Okay, your turn. 네, 이렇게 일부 동작을 해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의 영상은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외운 글자는 사라지기 쉽지만 장면을 연상하면 굉장히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her? 그쵸? Blame her. Hey, is it really necessary to blame me? 이런 식으로 뒤에 것만 바꿔도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step into step 2. 자, 두 번째 스텝은요. 감기 예방 주사를 꼭 매년 맞을 필요가 있어? 물론 요 감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감기 예방주사보다는 독감 예방주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꼭 필요가 있나? Is it really necessary? Is it really necessary? 뭐 하는 것이요? To get이죠. 맞는 거, 주사를 맞다 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To get a flu shot.

every year만 붙이면은 매년이란 뜻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every year,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a flu shot every ye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lu, 예, influenza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감이란 뜻이고요. 모발을 위해서 샴푸를 꼭 쓸 필요가 있나? 네. 그러면 샴푸를 꼭 쓸 필요가 있어? 그러면 is it necessary to use까지는 아까 다 나왔던 거죠. Use what? Shampoo. 그렇죠? Use shampoo. 샴푸는 머리 감다는 뜻의 동작도 있고요. 예, 샴푸란 뜻의 대상도 됩니다. 뭘 위해서요? For your hair. 간단하죠? 그래서 모발을 위해 샴푸를 꼭 쓸 필요가 있나? 예, 특히 surfactant. 우리가 active surface agent라고 하는데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샴푸는 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반 정도 지금 물로만 이렇게 샴푸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저 더럽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깨끗합니다, 저. 예. 자, 미래에 대학교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자, is it necessary to go to?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대학교를 가다, go to college. 예, 그 다음에 in the future. 이렇게 하시면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그 어떤 과목들이요, 통폐합이 되거나, 그리고 온라인 강좌가 좋아지면서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 내에 대학교의 시스템이 확 바뀐다고 하죠.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바로 두 번 확인해 볼게요.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독감 예방 주사를 매년 그렇게 꼭 맞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반응이 뭐예요? 나 개인적으로 인생 동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렇죠? Is it really necessary to get a flu shot every year?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결코 인생에서 맞아본 적이 없다. I've never gotten any flu shot이에요. 그렇죠? In my entire life. In my whole life 하면은요. 그럼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좀 더 공식적으로 쓰시고 싶으면 entire라는 단어 쓰시면 전체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 그게 바로 발효된 음식이고요. 한국 음식이 거의 다 발효된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So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 다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Live with love and passion.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 관계대명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분명 이해가 되는 때가 오니까 오늘도 제가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What was the way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라고 적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죠. In which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과연 또 무슨 뜻이려나? 에 집중해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냐.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부터 시작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의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로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예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painting which I painted. The painting 하면 그림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이죠? Which I painted. 내가 그린 그림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I painted 뒤에 선행사였던 the painting을 가져오면 I painted the painting. 내가 그렸다 그 그림을. 목적어로서 이 선행사가 하나의 문장을 딱 이루는 거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름도 목적격인 거예요. 선행사가 목적어의 뉘앙스로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자 목적어를 무언가 동사가 취한다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고 이런 경우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나 근데 종종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선행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의 동사의 목적어로서 활용됐던 게 아니라 원래 문장을 따져보자면 부사구 정도의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어쩔 수 없이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있는 이유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한번 이해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해서 앞으로 또 예문을 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요 방법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선행사들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내용들에 한번 국한지어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들을 구별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문들이 나중에 관계 부사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부사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machine works in the way. 자, the machine, 그 기계는요, works. 동작한다는 거죠.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In the way. 그 방식으로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볼 것은 동사 work예요. 이 친구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in the way를 보시면 자, 이 the way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친구를 선행사로 만들어줄 건데 in the way, 지금의 형태를 보면 부사구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전치사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 원래 문장에 이걸 원래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건데 그냥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지 않은 문장에서 work와 the way 목적어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사고 그래서 전치사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the way를 앞에 선행사로 빼요. the way를 앞에 선행사로 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되죠. the way which the machine works in. 인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해보자면 방식. 근데 어떤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동작하는, 작동하는 방식. 요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문장 속에다가 넣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I know the way which the machine works in. 해석해보자면 나는 안다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나는 압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in, 전치사 in 저 뒤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라는 어떤 그 방식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행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스텝이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져가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그 논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요? 뭔가 내가 만드는 치즈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비법을 궁금해해. 이런 상황이다 생각해보시면서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Do you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know? 근데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방법이죠. 방식인 거예요. 해서 Do you want to know the way?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뭐 방법 하면은 method 이런 거 이런 단어 써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관계 부사와 관련 지어서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은 우리 그냥 방식 방법 다 way를 쓰는 걸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 이유는 관계 부사 때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해서 Do you want to know the way? 기본기는 먼저 갖춰놨죠. 그래 놓고 그 방법, 어떤 방법인지를 추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어떻게 말해주면 된다? In which, 써서, 무엇을 해나가는 방식. 요거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In which. 그 다음에 말해주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 해서, In which I make my cheese sandwiches.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I make my cheese sandwiches?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약간 어색해 보이실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관계부사 편에서 다음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어색함들 조금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문장 더 해볼게요. 나는 존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I don't understand.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e reason.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자 어떤 상황이 일어난 이유죠? 이것도 약간 그 부사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전치사 for 씁니다. for가 위에서란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 때문에란 뜻도 있거든요. The reason for which John is mad. 라고 말해주면 존이 화가 난 이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for which John is mad. 어색하게 역시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the way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What was the way? 방식이 뭐였나요? 근데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In which you studied English. 당신이 영어를 공부했었던 그 방식이 뭔가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물어보는 거죠. 아주 간단히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일 것 같은데 많은 반복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 예문들 보면서 또 내가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것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또 이해가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 마지막 짧은 조언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s it the third day already to do some workouts in your office? Yes, it is.
1: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요가 있죠? 직장인들 몰래 할 수 있는 사무실 요가 세 번째 날입니다. 일단 하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2: Man, I am screwed. Again? What is it this time? I borrowed Jimmy's shoes, and I stepped on dog poop again. What is it with you and dog poop?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am screwed라는 표현이에요. I am screw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대화 통해서 무슨 뜻인지 하면 보러 가도록 할게요.
2: Man, I am screwed. 이렇게 시작해요. Man, 야, 나 진짜 I am screwed.
1: 무슨 뜻일까요? 나 진짜... 나 큰일 났어. 나 망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 진짜 나 너무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am screw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l right, that was the sphincter strengthener. I bet you guys did really well. It's so good,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오늘 괄약근 운동 좀 해봤습니다.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정말 정말 사실은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자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I am screwed 표현 배워봤어요. 조금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혹시 어디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나 저거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 활용해 주세요. 아,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고 I will miss you guys.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주제는
1: Emergencies입니다.
0: 네, 응급 상황인데요. 급하게 뭔가 필요한 상황도 될 수 있겠고 mm-hmm. 가벼운 거, 굉장히 심각한 거 다 mm-hmm.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죠. Emergency. Right. 그래서 비상 상황, 응급 상황인데 오늘은 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 Ooh.
0: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하면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I went to A&E for a neck injury.
0: 네, A&E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겠지만 okay. 응급실이고요. 나라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1: right.
0: I went to A&E for a neck injury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목 부상으로 응급실에 갔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마르가리타.
0: 네, 마르가리타.
1: I don't know why I said it like that. She's not Spanish.
0: No, she's not. She's in the UK, 영국에
1: yes.
0: 계시고요. 마르가리타 mm-hmm. 씨의 이야기 들을 건데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1: 마르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I was once taken to A&E because I hurt my neck. It was a scary experience, but in the end I was fine. I was once taken to A&E because I hurt my neck. It was a scary experience, but in the end I was fine. I was once taken to A&E because I hurt my neck. It was a scary experience, but in the end I was fine.
0: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I was once

0: 네, 그렇죠.
1: It's different.
0: 네, 다르죠.
1: But for sports cheerleading.
0: 오케이. Okay. 그래서 cheerleading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스쿼드를 팀 대신에 쓰는데 그래도 it's the same thing as a team but they call it yeah. a squad. 그리고 cheerleading 팀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었을 때였어요라고 mm-hmm. 말하고 있고 스쿼드는 또 이렇게 선수단이나 cheerleading 팀 말하는 거 말고 친구들을 가리키는 영어로 요즘에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1: yeah. 만약에 squad goals.
0: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서 있고 옆에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으면 코멘트로 방금 yeah. 말씀하신 걸 달 거예요.
1: Squad goals.
0: Squad goals. 이렇게 서로 멋진 사람들이 친구 맺어서 사진 찍으니까 멋진데 이렇게 올릴 때 squad mm-hmm. goals. 아주 흔한 댓글입니다. Mm-hmm. 그리고
1: She says next. We were preparing for a competition and I was a flyer.
0: 저는 competition, 우리는 competition,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and I was a flyer. flyer였어요. 실제로 한국어로도 우리말로도 flyer라고 하더라고요. Oh. 그대로 뒀습니다. 이 설명이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1: That's right.
2: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Hopefully, if all goes well.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1: So what is a flyer, she says,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hopefully, if all goes well.
0: 던지다.
1: Toss. Toss.
0: 네. Toss up. 던지는데 위로 사실 up 이거는 보조해주는 느낌이죠. Mm-hmm. 그래서 which is flyer는 누구냐면 flyer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is somebody or someone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mm-hmm. 공중으로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Mm-hmm. And then caught 받아지는 사람이죠. Mm-hmm. 던진 다음에 받는 그 하늘로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오르는 사람을 mm-hmm. flyer라고 하는데 mm-hmm. 이제 caught 부분에서 약간의 유머로 mm-hmm. hopefully 네, mm-hmm. if all goes well mm-hmm. 뭐 순조롭게 된다면요. Mm-hm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Uh-huh. And so in her experience, she has this.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0: 네, 한 번은 I wasn't caught. Mm-hmm. 그러니까 caught by her
1: squad members.
0: Squad members, other mm-hmm. people on the squad. Mm-hmm. 그래서 그 저를 사람들이 못 받은 거예요. Mm-hmm. So I hurt my neck. Mm-hmm. 제가 목을 다쳤습니다.
1: And then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0: 저는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앰뷸런스에 in an ambulance니까 mm-hmm.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and I was mm-hmm. scheduled for an X-ray. Mm-hmm. X-ray 촬영 일정이 잡혔어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1: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0: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갔더니 응급실은 super busy, 정말 붐볐어요.
1: Super busy,
0: 네,
1: super, very busy.
0: Super crowded 이런 의미죠. Mm-hmm. 음?
1: So what happened?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0: 핵심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I was left in a
1: corridor.
0: Corridor. Mm-hmm. 복도 통로에 남겨졌고, mm-hmm. 그런데 laying on a
1: stretcher.
0: 네. 그 들 것 위에 누워 있었어요. Mm-hmm. 이제 사실은 lying on a stretcher인데 그것에서 그냥 lay를 많이 쓰죠. 이 가장 사실 표준과 다르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Laying and lying.
0: Technically, you should never say laying, laying. somewhere.
1: You're always lying somewhere.
0: But everybody says
1: you lay down something, but 네. you lie somewhere.
0: 네, 모두가 다 lay라고 잘못 쓰는 yeah. 것 같은데 이것도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1: stabilizing neck brace to stabilize.
0: 이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목 보호대인데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정시키는 거니까 neck brace. 목 보호대를 큰 걸 끼고 들 것 위에 누워서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1: Did she like the neck stabilizer? No. Next, she says,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0: 이건 정말
1: claustrophobic. Mm-hmm.

아니면 be scheduled for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뭐뭐 일정이 잡혀 있다, 뭐뭐가 예약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올까요?

0: 네, 오늘은 응급실에 갔던 경험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went to A&E with an eye infection. They gave me some ointment and an iPad. The last time I went to A&E because my tonsils were infected. I waited for about 3 hours. The waiting period is based on severity and who is most in need of immediate care, not first come, first serve.
0: 네,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 Pierre says,
0: I went to A&E with an eye infection. 눈에 뭔가 감염이 돼서 A&E 응급실에 갔는데 they gave me some ointment and an eye pad. Mm-hmm. 여기서 말하는 iPad라는 건 eye patch라고 하기도 하죠.
1: Yes, eye patch.
0: 네, 눈 가리는 mm-hmm. 것을 말하고 네, 그래서 그냥 연고 주고 아이패드를 주고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1: Okay. And Faye says,
0: The last time I went to A&E because my tonsils were infected. Tonsils는 tonsil은 편도선을 말하는데 mm-hmm. 편도선에 감염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는 I waited for about 3 hours. 3시간 정도 기다렸대요. The waiting period, 기다리는 시간은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1: severity.
0: 심각성을 기반으로 한대요. And mm-hmm. who is most in need of immediate care. Mm-hmm. 사실 응급실이 항상 그렇죠. 누가 가장 먼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기반을 두지 not first come, first serve. Mm-hmm.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기도 하고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착순을 말합니다. Alright, 선착순
1: right.
0: 기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1: Right. Al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bye.

0: Okay, stick.
1: Our seal has blubber and fur. Let's add some fur. This is just cotton. I'll stick some cotton onto the seal, 'cause it makes it look a bit like fur. To stay warm, they have fur. Seals have short, thick fur all over their bodies. Their fur helps keep them warm in cold water and icy places. Do you have fur? No, you are human. Humans don't have fur. We have hair. It looks like we're done. Super seal success! Did you enjoy drawing the seal today? I know I did. I love seals. Will I see you next time on Drawing with Dina? Yay! Until then, take care. Bye-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Assist with my revenge. 네, revenge. Our first vocabulary word, revenge는 복수예요. 그래서 아, 저를 도와준다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잠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can you open the door? 이제 이거 컨트롤러로 이제 이거를 아, 이제 문 열으라고 엄마한테 하는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t's the X button. Oh, yeah, there you go. Thanks, Mom. Steer her towards them, their mountains, shipmate. I'll jig the sails. Aye, aye, Captain. Shinoy runs straight into trouble. I've lost another life. Don't worry, amigo. We'll make sure you don't lose any more. Defend! Defend, defend, defend! Cannonballs! Onwards! 자, 여기에서 이제 토비는 아주 열심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예 캡틴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해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갔는데 친구들 loose barrels 예전에 캡틴이 그랬죠. 이 loose barrels 풀린 통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he lost a life.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야, 슬라마하고 메르트랑 이 통을 이제 막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Up on deck.
1: Batten down the hatches. We be under attack.
0: They be taking a right royal battering. Arr. Arr, indeed.
2: I can create a sort of pixelated barrier around the ship, but it won't stop everything coming through.
0: Seawater's coming in. That doesn't help. We're going to start sinking.
2: Less talk, more haste.
0: We're running out of time. We're here. This is where Captain Bob said the chest was.
3: 네, 상자가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는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해적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버그가 이 barrier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어 barrier, 장벽이에요. 장벽을 만들기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 옆에 또 그림을 보면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포탄 때문에 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슬라마는 less talk, more haste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단어 haste. haste는 서두름이에요. 그냥 빨리, hurry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 고만하고 우리 빨리 행동을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자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1: More challenges.
2: It's got to be here somewhere. Toby, Bug, and Captain Bob aren't far behind.
0: I got to steer a pirate ship. So cool.
1: Oh, it's getting too hot to handle up there. I'm hoping you found the exit point.
0: Oh, here it is.
4: It won't open. Oh, hang on. Mom, press open. Press open now.
5: Oh, which one is open again?
0: S!
3: 네, 오케이. 자, 상자를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엄마가 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X 누르면은 열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All right, let's finish the story.
2: Exit point confirmed.
5: Well, that's not weird at all.
0: How's this for interactive 3D gaming? I hope Captain Bob will be all right.
1: Curses! We lost that treasure, but at least we got rid of them.

0: sure. I share your confidence, Captain. Until next time, coward crew. Okay. 네, 우리 시노이와 토비는 이제 다시 네 탈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캡틴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캡틴 밥 이 안 좋은 나쁜 해적들 배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Alright, 아 아주 게임으로 들어가서 많은 액션도 있었고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읽는 것도 재밌고 네, Ahoy, me sweethearts. 네, 이런 식으로 파이럿들이 말했을까요? 네, 참 궁금합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and please join me again for another great story. Take care. Bye.
1: What?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Yetis in the mountains?
1: Shh.

Yeah.

呦呦！

0: You can't get away from me. Isn't that right, Bear?
1: Yeah.

A Yeti or a child, both are running wild.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Nine tens, ten tens, heroes with zeros. 100.
1: Hey!
0: 90.
1: Hey!
0: 80.
1: Hey!
0: 70.
1: Hey!
0: 60.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더 잘하게 되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조지가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0: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1: The Boy Who Cried Wolf.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이 again, 저 again이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늑대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날씨도 좀 바뀌고 뭔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He didn't enjoy. 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비가 오는데 밖에 있는 것을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왜 양을 치려면 밖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And started to think about,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trying his trick again. 아, 이거 비도 오고, 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또 양치기, 이 양들 돌보기만 하려니까, 좀 뭔가 심심한데, 뭔가 좀 지루한데. 아, 한 번 더 해볼까? 그때 좀, 아, 거짓말 하니까 좀 마음은 찝찝했는데. 짜릿하던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자, 어쨌든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다시 그의 뭐예요? 다시 그의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때 좀 재밌었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장난을 다시 치겠죠. So, the next morning.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he ran to the town again. 그는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Shouting, 소리 지르면서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늑대다! 늑대! There really is. 이번엔 진짜로 있어요. A wolf. 늑대가 진짜로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늑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늑대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선은 많이 넘었지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라고 돼 있죠. 그는 어디로 불쑥 들어갔냐면 burst into, 불쑥 들어갔습니다. Into the courtroom. Courtroom이라는 것은 바로 법정입니다. 판사님과 변호사님들과 검사님들과 맞죠?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이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and ran up to the judge. Judge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 맞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바로 판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판사님께 갔습니다.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은 와야만 합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And help me. 와서 help me rescue the sheep. 그 양들을 구하는 걸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ll lose my flock. 저는 제 양떼를, 양무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선을 넘었다 싶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오늘 help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라는 게 도와주다라는 의미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help 다음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 이 문장 구조를 살짝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help는 기본적으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help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help 다음에 바로 you라는 대상이 옵니다.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상은 목적어이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I will help you. 가장 간단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뒤에 목적어, 대상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목적어, 지금 여기에 있었던 you 자리에 이번에는 동작이 오는 거예요. 뭔가 행위나 행동이나 동작이 온다라는 것이죠. 운동은 도와준다. 무엇을 도와주냐 하면 keep you healthy.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운동. 제가 막 이렇게 운동. 팔굽혀펴기 하고 막 이렇게 팔 벌려뛰기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도와주거든요.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 하면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lp가 뭐에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유지하는 것. 그럼 뭘 유지하냐?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0: 자, 그다음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 to가 들어갔습니다. 운동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무엇을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대상이 바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help 다음에 그 대상이 오잖아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도와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이 나올 때 여기에 만약에 동작이 오면은 그냥 keep을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to keep을 써도 됩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언제는 to가 있고 언제는 없는데 똑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He helped his mom cook dinner 이라고 하죠.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었냐면, 혹은 무엇을 도와주었냐면,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대상이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뭘 하는 걸 도와드렸냐 하면, 바로 cook dinner.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걸 도와드렸다고요? 요리를 하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상, 목적어라고 하죠. 도와드린 대상이, 도와준 대상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냐? 이 목적어, 여기 있는 his mom의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cook dinne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있는 cook dinner은 바로 앞에 있는 his mom, 이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to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 he helped his mom. 이 문장 똑같이 있죠. 여기 아래 위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사람이든 혹은 뭐 무언가를 적어줬어요. 도와주는 대상을 적는데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어에 오는 그 형태가 어떻다? 그냥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둘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 이제 help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의미는 그뭐이두개뭐큰 차이가 없죠. 둘 사이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형태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우리 친구들이 작문을 하거나 혹은 문제로 접하거나 혹은 글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자, 이렇게 또 판사님한테까지 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Again, 다시 한번. The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은 came rushing, 막 달려왔습니다.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라고 돼 있죠. But 그러나 when they saw 그들이 보았을 때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즉 늑대가 없다라는 걸 보았을 때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처럼 얼마 전에 첫 번째 장난을 쳤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 이번에 또 없다고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 것처럼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they were very cross 그들은 어땠다고요?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Cross라는 것은 바로 짜증난, 화가 난, 혹은 매우 화가 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매우, 여기에 very가 붙어 있으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또 거짓말했다고. 와, 이 친구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oon after they left.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런데 George noticed. Georg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죠. George는 알아차렸습니다.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George가 뭔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무 쪽을 봤는데, 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He thought it was his eyes

0: playing tricks.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나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his eyes playing tricks. 그의 눈이 장난치는 건줄 알았습니다. 즉, 그의 눈, 조지의 눈이 장난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 본줄 알았다고요. 장난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뭔가 있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이 속이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아, 잘못 본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거 뭔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but then, 그런데, he saw. 그리고 나서,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A furry body. furry라는 것은 털로 뒤덮인 몸. bright eyes. 이, 맞죠? 이 밝은 눈. 눈이, 밝은 눈들을 봤고요. and sharp teeth. 그리고 뭘 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뾰족한 이빨을 봤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해보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rick. Trick. He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Judge. Judge. The judge listened carefully before making a decision. Courtroom. Courtroom.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Otherwise. Otherwis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Cross. Cross.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Notice. Notice.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ick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 속에서 항상 단어를 접해야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압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외울 때 단어, 그냥 단어만 딱 있고요. 의미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것을 참아주세요. 이게 가장 편해 보이고 이게 어휘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조금만 납니다. 그러나 예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played a trick on his friend. 그는 뭘 했냐면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라는 것은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난을 쳤습니다. 어디에 장난을 쳤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trick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장난이랑 유사한 의미인데 약간 품사가 다릅니다. The fox, 여우가 되겠죠. 여우는 trick 했다가 되겠죠. 자, 왜 제가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사구나 라는 것,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과거형은 동사만 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x는 여우는 trick 했다. the hunter, 사냥꾼들을 trick 했다. 즉, 사냥꾼들에게 막 놀면서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사냥꾼들을 속였다. 속이다. 속임수를 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명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또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지금 trick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오늘 넓어졌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0: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막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어떤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런 게 있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렇죠?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0: Sorry.
1: I want to see your play.
0: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Free ticket?
0: Yeah.
1: O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You.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1: Don't laugh?
0: Don't laugh.
1: Don't laugh?
0: No. Don't
1: Oh.
0: laugh at me.
1: Really?
0: You know.
1: 아,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0: What?
1: I'll be your fan.
0: Oh, you think?
1: I think I'll be your fan.
0: Thank you.
1: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